0: 6월 6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특위입니다. 진봉 오늘 첫 곡은요. 오션 오브 라이트 넬이었고요. 봉주로 저는 봉특위입니다. 문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평일 내내 야근하며 바빴는데도 주말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놀아주는 배우자를 보며 맛있는 게 있으면 본인들보다 자식인 나를 위해서 무거워도 내색하지 않고 가져다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그 다정함 덕분에 내 일상이 이렇게 유지되는구나, 내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싶어지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근할 때, 아침봉을 하려고 출근할 때마다 와, 이렇게 내가 하는 방송을 들어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 볼 때 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무거우니까 가져가라고 하시거든요. 되게 멀리 사시거든요. 좀 저희 집에서 항상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면 가져가라고 그러셔서, 네, 어머니한테는 최근에 약간 그런 마음은 좀 많이 못 느꼈네요. 오늘이 현충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희생하셨던 많은 순국선현들을 떠올리는 것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0: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9: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찐영님의 신청곡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막국수 알바 중입니다. 오늘도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일할 것 같네요. 주토피아 1탄에 나오는 주제곡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또 계절이 막국수가 엄청 땡기는 계절이기는 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이죠.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추민경님이 아이 숙제 때문에 유엔 평화기념관에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침봉을 틀었네요. 갑자기 더덕밴드의 딜라잇이 듣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 별명이 더덕이었거든요. 들을 수 있을까요? 더덕밴드와 더덕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네, 신청곡은 들을 수 있죠. 더덕밴드의 딜라잇에 이어서요. 김사랑의 필링까지 듣고 올게요.

더더 딜라이트 김선랑 필링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골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보배님께서 토요일이 아니라 평일인 줄 알고 새벽부터 데딩 아들을 깨웠네요. 하, 아들이 오늘 토요일이라고 말해줘서 정신 차렸어요. 다행히 아들은 다시 잠들었고요. 저는 깨있습니다. 아이오아이에 갑자기 신청해요. 은근 중독성 있더라고요. 네, 이제 활동이 끝났죠? 그죠? 우리나라 에서 하는 활동 끝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활동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국내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아이와이의 갑자기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목표를 이루는 방법 있으세요?
1: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멀리 있어 보여서 가기 힘든데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0: 꿈에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눠서 기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9718님께서 아이가 구내염 때문에 아파서 밥을 못 먹겠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진짜 살살 비 맞춰가며 먹였는데요. 방에서 하도 안 나와서 슬쩍 문 열어보니까 과자를 먹고 있네요. 아프지만 참고 먹는 거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또 과자니까요. 네. 저도 구내염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과자는 맛있죠. 네. 배현우님이 택배 온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해서 고민하다가 주문한 거인데 막상 택배가 오면 바로바로 안 뜯게 되네요. 지금도 일주일치 모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매번 엄마 택배 좀 그만 시켜라면서 잔소리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저도 택배 오면 이제 바로 안 뜯어요. 나중에 뜯어야지 하고 그날 저녁에 뜯던가 그래요. 뭔가 그 설레었던 마음이 달아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에미넴 리아나 Love the way you lie, 파라무어 The only exception.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전혜진님께서 집에 침대 케어하시는 분이 왔는데 인싸 우리 아들 난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아저씨 이름 뭐예요? 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왜 왔어요? 하면서 폭풍 질문을 하는데 일하셔야 된다고 겨우 말렸네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거 옆에서 빤히 보고 있어요. 네. 아이가 굉장히 부모님의 관심도 많이 받고 뭐라고 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네요. 이렇게 어른들 혹은 낯선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는 것 보니까요. 네. 저희 아이는 가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봉시아예요. 저희 아빠는 봉태규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봉태규 아들 봉시아예요 라고 관심 없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가끔 이제 저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봉그레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 아빠 왜 좋아해요? 이렇게 네, 뭐 그런 아들도 있으니까요. 네, 혜진님. 이미희님께서 며칠 전 남편 생일이었어요. 선물 준비를 못해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시원하게 쌌어요. 큰딸은 알바비를 모아서 향수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향수를 뿌리면서 저한테 선물 없냐라고 묻길래 제 마음이라면 소나트를 날렸는데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분명 뚜뚜뚜루뚜루 러브였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신청곡은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싶어요. 부끄러웠나 보다. 네. 남편이 막 부끄럽고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막 그런 거 알죠. 이렇게 예전 소년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들판을 뛰어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눈만 주치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래는 제가 그 저희 결혼식에서 불러줬던 노래예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요.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올게요.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0: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7: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8: 하이마트로 가요.
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8: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요, 보이즈투맨의 온 밴디드니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이죠. #유 뮤직으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3부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는 키워드를 추천곡으로 들려드리는 시간 해시태규 뮤직이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FM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0: 다이렉트 샵.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6: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샵 아침봉, 샵 키워드, 샵 추천곡, 키워드가 있는 음악을 추천해드립니다. 해시태그 유 뮤직. 키워드가 담긴 음악을 들려드려요. 해시태그 아니죠. 해시태그 Q 맞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름에는 놀러가는 맛이 있죠. 시골지, 서울지처럼 산으로, 바다로, 도시로 우리 떠나볼까요? 먼저 자연을 즐겨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샵 시골지와 서울지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도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주식창 말고 창 밖으로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아 아니죠, 초록색 풍경과 바람을 느끼는 소박한 삶.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죠? 악뮤의 초록창가 듣고요, 텃밭에서 직접 가꾼 채소들로 비빔밥을 빨간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 주인공이 된 기분도 날 것 같고요. 물론 저는요, 옆에서 와, 잘 자랐다, 와, 양봉이네 이런 리액션 하는 역할이에요. 가끔 텃밭을 가꾼다는 사연이 오던데 봉그레들 저한테도 조금 보내줘요. 저도 기분 내게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시골 가면은 꼭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아이, 봉그레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밤하늘 이야기한 건데 알죠? 뚜루러브에게 저 별은 너의 별, 내가 다 따다 줄게 이런 멘트 날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까지 듣고 올게요.

악뮤의 초록 창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 샵 시골지와 서울지 이어드릴게요. 더슝 날아가 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브라질의 아마존, 아프리카 사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시켜주는 DJ가 어디 있겠어요? 네, 있다고요? 차단할게요. 네. 우리 봉그레들 길 잃지 않게 저만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쪽에다 침판 듣고요. 이렇게 먼 곳까지 나왔으면 오로라, 은하수 같은 대자연의 신비를 느껴줘야 하잖아요. 뭐라고요? 저 봉디랑 함께하면 늘 아침같이 쨍한 느낌이 든다고요? 그쵸? 저와 함께라면 밤도 어둡지 않아요. 환할 거예요. 짙은의 백야입니다. 이렇게 두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도 해시태그 뮤직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어제는 누구를 만나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미국 연구팀이 2005년부터 15년 동안 사람들이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직접 말하는 단어 수가 해마다 평균 338단어씩 줄어 15년 사이 약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메시지 대화는 더 늘어 전체 언어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을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목소리의 온도나 즉흥적인 반응 같은 건 글자로 완전히 대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주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다정한 이야기 나누는 하루 보내세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4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규 뮤직 이어가 볼게요. 자연의 라이프를 한껏 즐겨봤다면요. 이번에는 도시로 떠나볼까요? 4부에도 계속해서 샵 시골지와 서울지로 이어드릴게요. 밤에 번쩍이는 네온사인, 고층 건물마다 켜진 불빛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감탄사가 나오죠. 특히 외국인들은 그 종각 쪽에 있는 네온사인들을 엄청 힙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봉디가 너무 빛나고 화려해서 네온사인인 줄 알았다고요? 약간 이거는 화려하다라기보다 날티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온사인은 좀 번쩍번쩍하잖아요. 막 야광도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네. 황PD가 정답이라고 하네요. 오늘 회의 한번 해야겠는데요. 네,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 듣고요. 도시는 늘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시끄러운 공사 소리에 주위 안내판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변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어디를 가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하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이 풍경도 오늘의 이 기분도 제대로 즐겨야겠죠.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까지 듣고 올게요.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그 샵 시골지와 서울지 이어가 볼게요. 회식 끝난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신나고, 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은 아 괜히 자유로운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늘 다니던 길도요, 나 지금 여행 중이다 생각하고 걸으면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조지의 오랜만에입니다. 빨리빨리 변하는 도시에도 변하지 않는 추억이 있고, 갈 때마다 반가운 장소가 있잖아요. 덕수궁 돌담길에서 손잡고 걸었던 때도 떠오르고요. 누구랑요? 저는 당연히 지금의 배우자죠. 네. 지하철에 낑겨서 출근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겠죠.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까지 듣고 올게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봉그레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해시태그 뮤직이 시즌 1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황 PD와 저희 그 작가진들이 심혈을 기울인 새로운 코너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SBS 라디오국의 수뇌부와 함께 아주 엄청난 회의를 거쳐서 만든 새로운 코너라고 하네요. 저도 막 기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은 노노.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복 오늘 끝곡으로는요. 더 스트록스 You Only Live Once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현충일의 태극기를 길이만큼 내려서 달았어. 현충일의 태극기를 너비만큼 내려서 달았어. 헷갈리기 쉬운 길이와 너비 중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너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익숙한 가로 규격을 떠올리면서 길이로 착각하는데요. 국기법에서는 태극기의 가로를 길이, 세로를 너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기법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긴면의 너비이기 때문에 길이만큼 내려서 단다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죠. 끝으로 조기는 세로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태극기 너비만큼 내려서 단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개춘알망에서 제주의 녀 개춘알망이 손녀 혜지의 손을 잡고 검푸른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1: 할망, 하늘이랑 바다 중에 뭐가 더 넓어?
0: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던 할망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그거야 바다가 더 넓지. 혜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더 넓은지 하늘이 더 넓은지 끝까지 가본 적도 없는데 할망은 왜 그렇게 단번에 대답을 했을까요? 할망은 손녀의 머리를 곱게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어. 그때 개춘할망의 굽은 등에는 켜켜이 쌓여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보다 등이 그 사람의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그 등에선 어떤 이야기가 보이던가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0: 그리고 우리 제작진과 얘기했던 우리 작가님은 조카 등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한대요. 정말 F스럽죠? 와, 세상에 조카의 등을 보면서도 이런 애틋함을 느낀다니. 전 저희 아이 등이 굉장히 든든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막 작은 애는 아니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1544-8777.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0: 밀키트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2: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3: 배우 엄지연이 사랑하는,
4: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5: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1: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548님이 영화 스탠바이미에서 벤 E. 킹의 스탠바이미 신청해 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7523님은요. 부모님 집에 가서 농사도 도와드리고 집도 고쳐드리고 왔대. 어머, 어떻게 이렇게 키우는 거야 정말. 제가 다 뿌듯하네요. 논밭이 바빠지는 계절이네요. 더워서 고생을 좀 했지만 뿌듯해요.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막걸리 한잔하고 아 이게 행복이지. 밤에 개구리 풀벌레 소리도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뭐를 별거 아닌 걸 먹더니 아 행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 요 사연 요게 참 행복이네요. 김치찌개 막걸리 한 잔 부모님과의 세상에. 우리 용환님은요 캔디 제가 최근에 토이스토리 5 예고편 봤어요. 근데 아이 장난감으로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야 애니메이션에도 현실 반영 제대로 했구나 싶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언제적 토이스토리예요. 아직도 나와 그죠. 대단하죠. 근데 저희 아이도 우리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제 데스노트도 스마트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데스 태블릿? 아 이거 재밌다. 그러게 데스노트가 얼마 전에 뮤지컬도 참 재밌게 봤지만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게 있는 데스 태블릿 한번 나오면 재밌겠네요. 준서님은 여독이 남아 필요합니다. 이런 날 신나는 노래.

0: 듣고 싶네요.
1: 이 여독이랑의 무서워요. 저도 요즘 지방 공연 한 번씩 갔다 오면 아우 그 다음날이 괜찮겠지 하는데 조금 뭔가 피곤하더라고요.
0: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써쳤을 러브포션 넘버 나인. 그리고 정희님은요. 캔디 저 시네타운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 듣고 엄마랑 마이클 보고 왔대요. 아, 요 마이클이 난리가 났네요. 엄청 재밌었고 영화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대요.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보고 나왔네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할래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신나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러브 포션 넘버 나인, 그리고 영화 마이클에서 빌리진, 네, 듣고 왔습니다. 그 뮤지컬 마이클 잭슨 그것도 있는데 누가 미국에서 봤다는데 진짜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하는 게. 오, 한번 보고 싶어요. 8190님이요. 남편이랑 뱃속에 20주 된 아기와 함께 닭갈비 먹으러 가고 있다고. 사실 남편이랑 싸워서 어제까지는 어색했는데 먼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한 남편 고마워 사랑해 하셨어요. 그래, 뱃속에 20주 된 아기도 있는데 잘 지내야지. 라면님은 커튼 세탁해서 걸어두고 있대요. 와, 커튼을? 와,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집에서 한 번도 빤 적이 없는데 우리 집 커튼은? 아, 반성하게 되네. 아, 왜냐면 너무 크고 무겁고 하거든요. 젖은 커튼을 걸어두고 창문을 열어두면 잘 마르더라고요. 어, 걸어두고 열면 그냥 마르는 거구나. 아, 그러네. 빨래 거는 것처럼. 향기 좋은 세제를 써서 그런가? 커튼이 펄럭일 때마다 온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져서 기분이 더 좋다고. 아, 우리 현님, 저는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순천님은요, 열흘간의 태국 가족여행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간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부럽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다니. 역시 가족끼리 붙어있으면 다투는 일이 많네요. 아, 집으로 돌아오는 게 더 설렜구나. 근데 이것 또한 추억이 되겠죠? 돌아가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다음 여행을 고대해야겠어요. 이렇게 또 버티는 거죠. 우리 4789님은 미녀 삼총 사투에서 Heaven must be missing an angel 들려주세요 하셔서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2: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오늘은 현충일이자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뜻인데요. 아침까지는 선선했는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에, 내일 오후부터 전라 동부에 비가 내리다가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다시 주춤하겠고요. 모레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희경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의 Love of My Life 듣고 왔습니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꽉꽉꽉꽉꽉꽉꽉 채웠어요.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주시고 음악 주세요.

바다의 해적들이 드글드글한 18세기 총독의 딸 엘리자베스와 대장장이 윌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연분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설의 해적선이 나타나 엘리자베스를 감쪽같이 납치했으니 윌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해적 잭 스페로우와 손을 잡는다. 빨간 두건, 진한 아이라인,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이 수상한 괴짜 해적,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해적을 잡기 위해 해적과 손을 잡은 기상천외한 작전이 펼쳐진다.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 음악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죠? 정답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였습니다. 캐리비안 해적으로 보내주셔도 뭐 기분이에요. 정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어려우니까. 들려드린 곡은 영화 캐리비안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He's a Pilot였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음악으로 이후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전체를 대표하는 테마곡이 됐습니다.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슬라임 음악 퀴즈입니다.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겁니다. 귀가 좋은 우리 테리우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영화의 주제가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그럼 이번에 줄여서 들어볼까요? 허허만 하다 끝났네? 자, 이 곡은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느렸

줬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자, 힌트송 나갑니다. 정답인 영화에서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Begin Again.
1: 빠밤.
0: 2014년에 개봉한 영화 Begin Again, 키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였죠. 들려드린 힌트송 Tell Me If You Wanna Go Home은 영화에서 키라 나이틀리가 직접 불렀습니다. 아, 이 영화 저기서 봤는데 그 무슨 연대? 고대였나? 거기 아 맞아 고대. 그 거기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앞에 멸치국수가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남편이랑 연애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몰래 연애할 때인데 그런 데 좋아요. 사람이 많이 없거든 그런 영화관은. 대학교 안에 있는 뭐 건대 이런 데. 그러고 보니 다 키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로 오늘은 꾸며봤네요. 요즘 키라 나이틀리님은 뭐 하시나? 네, 뭐 헐리우드 연예인 걱정은 더 할 게 없죠. 알아서 잘 살고 계시겠지.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대 원곡으로 즐겨보도록 하죠.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애덤 르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듣고 다시 만나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6: 박하산의 시네타운 사이오사님이 캔디 오늘도 잘 듣고 가요. 이 시간 친구해줘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어머, 요즘 부쩍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이렇게 친구해줘서 고맙다니 아 너무 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미인님이요. 시네타운 끝나면 휴식도 끝. 주말이니까 베란다 청소 시작합니다. 어우, 전 요즘 청소하면 몸살나던데 진짜 몸 애껴가면서 하시고요. 진짜 저도 집 치울 게 진짜 태산인데 아 하루에 한 방? 또 겨우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참 어려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는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일 아닌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친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테리우스들. 네, 캔디랑 테리우스는 필연적인 운명이잖아요. 네, 아무튼 네, 헛소리 그만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끝곡으로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디어의 밤산책 6570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요즘 밤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방 공연 가서 잠깐 걷자 숙소까지 했는데 2시간 17분 걸렸어요. 네, 와 밤산책 근데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예, 밤산책 한번 주말이니 해보시고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세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살이니 마음 편히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밀린 집안일 살짝 해주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거리다가 점심은 뭐 먹지 고민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가끔은 이런 하루가 너무 평범해서 조금은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글자를 하나만 바꿔보면 평범이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그래서 더 소중한 하루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까지 전해보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 저와 함께해요.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순국 선열 덕분이라는 걸 오늘만큼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 되새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이기도 해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뜻인데 이 망종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벌 지금도 사실은 자 이게 선크림을 아 타면 안 돼 하고 바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내 피부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번에 우리 초이 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귀 뒤에도 바르고 목 뒤에도 바르고 아주 그냥 뭐 발등 그 샌들 신으면은 발등까지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예쁜 주근깨가 아니라 그냥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거고 피부에도 안 좋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지금도 더운데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또 밖에서 작업하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도 아빠가 밖에서 맨날 일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현장에서 그 건축하시고 그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늘 무서웠거든요. 아빠가 막 어떻게 될까 봐. 너무 더워 맨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고 밥도 보양식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이은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항상 운동하면서 듣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주디 목소리와 함께하면 하기 싫은 운동도 즐거워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힘을 주는 주디의 목소리가 있어서 참 다행인데 나는 누구에게서 힘을 얻어야 되나요? 나는 뭘 들으며 운동을 해야 되나요? 우리 주주님들 한번 추천해 주세요. 현영이는 누구를 목소리를 들으면서 운동하면 좋을지 다들 한번 또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오늘 1부에서는 위켄드 앤 위켄드! 주디의 한마디가 듣고 싶은 주주님들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제가 달콤하고 따끔한 한마디 쏴드리고요. 또 2, 3부에서는 선 넘는 참견! 자, 이번 주부터는요. 이 선참지가 토요일로 이사왔습니다. 해리부터 키썸씨와 함께 주주님들의 각종 고민들 제대로 아주 그냥 제대로 손 넘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않길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1544-8777.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 인 위켄드.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 인 위켄드.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켄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우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디, 혹시 주디도 역류성 식도염 겪어보셨나요? 저는 요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극적인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요. 먹고 바로 눕지도 않고 커피 대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생활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니까 은근 괴롭네요. 나쁜 습관들 싹 고칠 수 있게 주디가 딱 꼬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우리님보다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일단 그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잠에 드는 걸 늘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좀 스트레스 받은 날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저는 마라탕을 늘 먹었거든요. 마라탕 바로 먹고 나면 그냥 그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제가 수면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천연 수면제 같아져요. 그래서 마라탕을 먹고 바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소화에 좀 도움이 되겠다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꿀렁꿀렁 신맛이 뭐가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좀 소화 좀 시켜보겠다고 밖에 산책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딱 그 잘 때쯤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불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도 그게 좀 이어지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탄산음료. 탄산음료도 제가 요즘에 이게 자기 전에 사실은 맥주 한 잔 딱 시원하게 하는 게 살짝 제 낙이기도 했었는데, 너무 그러면 다음날 피곤할까 봐 바꿨단 말이에요. 콜라로. 근데 이제 콜라도 탄산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마셔도 바로 그냥 이제 역류성이 식도염 자식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목도 상하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우리님이 나는 진짜로 이 한 번 사는 인생 잠 시원하게 자고 싶지도 않고 맨날 찝찝하게 자고 싶고 그냥 목 다 상해가지고 금방 다 이렇게 마모되고 뭐 그래도 좋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만두시면 돼요. 계속 야식 드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드시고 하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

이거를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는 나 칭찬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한 번에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쵸? 한 번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 번에 이거 다 해요. 난 이거 우리님이 못할 거라고 봐.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열심히 지켜보자고. 아시겠죠? 우리님 위켄드. 또 우리 유민규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오늘 발레 콩쿨 대회에 나갑니다. 지금 아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변신해서 딸아이 화장을 예쁘게 해주고 있네요. 이따 5시쯤에 대회 시작하는데 우리 딸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오라고 화이팅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미 콩쿨 대회를 나갈 정도의 실력이면 일단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겠네요. 이 메이크업을. 특히나 이 발레 메이크업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거의 그 무대 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피아노 콩쿨 대회에 이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뭔가 엄마가 잘하고 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나 이미 머릿속이 이미 나 긴장하고 하고 있고 모두 안 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잘하고 와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부담이 생기면서 엄마 조용해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규님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따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쵸? 진짜 그냥 우리 따님 열심히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무대 위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이제 긴장할 당연히 긴장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최고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와. 우리 잘하자. 실수하지 말자. 이런 거 말고. 아시겠죠? 우리 민규님도 그리고 우리 따님도 we can do.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백아연의 달콤한 빈말, 그리고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듣고 오실게요.

백아연의 달콤한 빈말 그리고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We can win, we can do.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권동희님께서 평일 점심에만 듣다가 주말에는 처음 듣는데요. 우리 주디의 에너지는 주말에도 여전하시네요. 저는 오늘로 복지사 실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주디 저 장하죠? 주디한테 쓰담쓰담 무한 칭찬받고 싶어서 사연 남겨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쓰담담담담 담따리랍따라 해볼까 동인이 너무 장해 쓰담쓰담쓰담쓰담 따리띠 따리리 동인이 장해. 너무 잘했어요, 동인 씨.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위켄드의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자, 이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선 넘는 참견.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사 온 선참즈 해리포터 씨 키썸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되는 세상.
5: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올해로 데뷔

0: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무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최안영.
1: 쇼리실라 고려 김밥차
2: 반성물 굿즈 업
3: 반성물을 고려하라
2: 휴미코 굿즈 고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레노
1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1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하냐고? 오?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매주 토요일 주말 5 제대로 살려서 주주님들 고민의 과몰이 버튼 누르고 참견력 풀 충전해서 선 넘어주실 두 분입니다. 3주 만에 완전체로 만나는 선참즈 해리포터 키썸씨 어서오세요.
1: 부자 해서
2: 반갑습니다.
1: 부자 해서
0: 부자 해서 에오. 좋아요. 자, 두 분 어서 오시고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키썸씨가
1: 그러니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2: 너무 선 죄송? 바빠. 아,
0: 너무 선 바빠요. 죄송. 후 변명.
1: 예, 그럼 아 변명은 아니고요. 일로써.
0: 맞아요. 네, 일하다 와가지고.
2: 예,
0: 그러니까요.
1: 죄송합니다.
0: 안 본 지가 지금 40년 만인데.
1: 하지만 네. 제 마음속에 1위는 언제나 우리 선참이라는 거.
3: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잠 못 들었다고 들었어요.
0: 그러니까.
2: 뭐 하다 오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일하러. 그러니까 무슨, 출장 다녀왔습니다.
0: 아니, 무슨 일, 무슨 일.
1: 또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주셔가지고
2: 아, 가야지,
1: 일본에서
0: 예.
1: 청소 브랜드에서
0: 진짜요? 예.
1: 너무나 감사하게도
0: 다녀오는 김에 조금 약간 브이로그도 찍고 좀 했어요?
1: 그럼요. 이제 2일날 6월 2일날 올라왔고요.
0: 그러니까 2일에 올라갔구나.
1: 네네,
0: 아우,
1: 이미
0: 내가 더 못 챙겨봤어.
1: 그러니까 체킹을 하셔야죠.
0: 미안해요.
1: DJ로서
0: I'm sorry. 아니 그럼 포터씨, 포터씨 원래 우리 키싸움씨 거 네. 모니터 엄청 하잖아요.
1: 되게 당황하셨네.
0: 포터씨는 했어요? 안 했어요?
2: 저는 우리 키썸 씨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컨텐츠에 뭐 제 거 민별
1: 왜? 다들 왜 이러시죠?
2: 스토리에 올리고
0: 아니
2: 스토리에 노래 올리고 하는데 연락이 한 통 없어요. 키썸 씨
1: 무슨 소리세요? 아, 제가 감사하다고 이거 뭐 어떤 걸 올리셨죠?
0: 감사하다고 텔레파시로 보냈을 텐데
1: 아, 제가 그거 심지어 퍼갔는데 퍼가요 누르고 퍼갔는데 체킹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2: 오늘은 좀 시작부터 체킹 이슈가 있으니까 토요일인데 체킹하고 들어갈게요.
1: 진짜 체크를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2: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우리 서로 체킹하고
1: 그러니까.
0: 하자고요.
1: 네. 체킹하는 사회 얼마나 좋아요.
0: 좋아요. 네. 아니 포터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2: 아 너무 조금 육아하면서 요즘에 러닝을 또 시작해가지고
1: 뺏어갔다. 저 지금 러닝 복장이거든요.
2: 그렇죠. 육아의 지친 몸을 조금 러닝으로 조금 풀고 있어요. 요즘 재밌어요.
0: 풀어줘야죠.
2: 뭐 적당히 좋은 스텝과 시간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씨 좋잖아요 요즘에. 밤에 좀 서늘하고 그래서 너무 요즘에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정말로.
0: 사실 맞아. 저도 그래서 러닝을 저도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1: 정말요?
0: 진짜 평생 미루던 그 수건 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처음에는 하루 하고 나서 정말 다음날 너무 다리가 아프고
1: 처음 하면 정말
0: 다리가 뚱뚱 붙더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야 역시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1: 움직여야 된다.
0: 움직여서 해봐야지 맞아요. 뭐 느는구나 싶더라고요.
2: 그 주디 지금 복장으로 그냥 바로 약수터 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바로 저기 뒤에 이제 산에
0: 제가 지금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예, 예, 예. 무슨
1: 아니, 저희가 상의만 모여가지고
2: 옷돌이가 바로 그냥 약수물 예, 바로 한 2리터 정도
0: 예, 예. 그렇죠. 아유 아무튼 뭐 우리 건강은 잘 챙기면서
1: 그러니까.
0: 살아요.
1: 건강.
2: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0: 예. 아니요, 안 물어보세요.
2: 궁금한 게 있어, 주지.
0: 아, 오케이.
2: 우리 이제 이렇게 주말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0: 아 맞다.
1: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줘야죠.
2: 진짜로.
0: 이거 체킹 한번 해볼게요.
1: 맞아, 체킹해야죠.
0: 저희가 이제 원래 월요일에
2: 예.
0: 생방으로 일단 인사를 드리다가
1: 그렇죠.
0: 토요일로 이사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2: 근데 이 이동이 긍정의 이동인가요? 부정의
1: 그러니까요.
2: 이동인가요?
1: 그러니까요. 약간 그게 궁금하긴 해요.
0: 네. 긍정적인 방향,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인사 이동이었던 거죠.
1: 저는 월요일 혹시 청취율이 잘 나오나 토요일 청취율이 잘 나오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0: 그거는
1: 예 체킹 좀 해주세요.
0: 그거는 알아도 얘기 안 할 거고
1: 예, 왜요?
0: 지금 진짜 모르지만
1: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약간 인사이동 이슈가 잘 된 건지 이게
0: 그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2: 근데 저는 조금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예,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주말에 이동을 많이 하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라디오를 들으면 이동간에 차도 좀 막히고 하는데 네. 그때 만약에 우리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고 참견할 맞아. 수 있으면 또 재밌는 또 코너가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제 결혼식 이슈가
2: 아이고,
1: 많잖아요.
2: 맞아요. 네.
1: 그거 이동하면서 또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2: 저희
1: 좋겠습니다.
2: 저희 거 들으러 가시는 분들이 보통 1시에서 2시 예식 가시는 분들이
1: 그럼요.
0: 맞네 맞네.
2: 맞아요.
0: 그분들을 좀 타겟팅 해가지고
1: 네네네.
0: 저분께서 또 힘써주시면 될 것 같고
2: 이것도 좀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1: 오늘 네네. 약간 체킹 이슈가 많네요. 네.
0: 좋아요. 아, 일단 주말에 좀 쉬면서 이 좀 가볍게 이 선참을 좀 듣기가 좀 좋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펌유센이 퍼스널 뮤직 센터가 월요일로 갔잖아요. 그 두 분의 텐션이 사실은 굉장히 또 저 곡대기에 계시거든요.
1: 하이 클래스인가요?
0: 예.
3: 하이 클래스라기보다 그냥 하이 텐션이죠.
1: 아, 예.
3: 그렇기 때문에
2: 조진주 씨랑 희준 씨 맞잖아요.
3: 맞아요.
1: 예, 예.
3: 그리고 좀 노래를 좀 저희가 신나게 부르면서
1: 하는 끌어올리는
3: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번 월요병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1: 해보자.
2: 좋다.
1: 아, 그런 이슈였던 거죠.
3: 그런 이슈죠. 예. 절대로 뭐 부정적인 적이
1: 알겠습니다.
3: 아, 완전
1: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3: 너무나도 파지티브한
1: yeah, yeah.
3: 그런 현상이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자.

0: 우리 4799님은요. 릴스 장인 키썸.
1: 아, 예, 예, 예.
0: 12시 엔에서 못 봐서 아쉬워서 키썸 별그램만 계속 눈팅했는데요. 그런데 어쩜 키썸을 릴스를 그렇게 잘 찍어요?
2: 맞아.
0: 매일 릴스 못 찍지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맞긴 해요. 제가 그 확실히 우리 해리포터 씨의 영향을 받은 게 일단 또 이제 크리에이터시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1: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여기 흐름에
0: 올라타고
1: 이제는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 이거를 느낀 거죠.
0: 된다.
1: 그럼요, 그럼요.
2: 전혀 도태된 느낌이 아니라 선두주자 같아요. 네. 요즘에 그 먹으면서 뒤에서 뛰어오는
1: 맞아요.
2: 그런 걸 다른 분들도 많이 찍는 걸 보니까 아, 그래도 키썸씨의 파급력이 또 엄청나구나.
1: 그건 아닌데 조회수가 좀 좋더라고요.
2: 그러니까.
0: 조회수 그거 끌어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정말 쉽지 않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2: 네.
0: 그것도 예. 마음먹은 대로만 할 수 있다면은
1: 그러니까요.
0: 릴스 이런 것도 다 해서 다 조회수 다 많이 받지.
1: 그러니까요.
0: 키썸 씨랑 포터 씨가 그 어떤 포텐셜이 있으니까 재밌게 하니까 또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2: 저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냥 그 우리 12시엔 주연이 형 좀 홍보 좀 더 하려고.
1: 아, 저도예요.
2: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없어주세요, 두 분. 진짜.
2: 정말
1: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갑자기.
0: 아니, 왜냐면 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릴스를 너무 못 찍어가지고.
1: 아, 아닙니다.
0: 나중에 좀 같이 좀 찍어줘요.
2: 네.
0: 찍어주세요.
1: 네. 네.
0: 자, 우리 5999 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키썸씨 한번
1: 네.
0: 소개해주세요.
1: 키썸 라디오 안 나와도 12시엔 PD님이 어쩌라고 선곡해주신 거 아나요? 감사해요.
0: 그럼요.
1: 역시 의리의리한 12시엔 최현영. PD님
2: 체킹하셨어요?
1: 체킹 했습니다.
0: 아셨어요.
1: 마음속으로 체킹했고요. 우리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라디오에서 자주 들려요.
1: 진짜 어쩌라고라는 그 단어가 많이 쓰긴 하죠.
2: 맞아요.
1: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0: 실제로 쓰기도 하고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많이 하는 얘기라서
1: 맞아요.
0: 그렇죠. 또 우리 김인혜님은요.
2: 네. 토요일엔 맛있는 거 먹어줘야죠. 한 달간 미국 출장 다녀온 남자친구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0: 아이고.
2: 바로 밥 먹으러 갈 건데요. 뭐 먹으러 가죠? 기가 막힌 메뉴로 추천 부탁드려요.
0: 그래서 뭐 공항에서 나와 와서 어디를 가실 건지 아니면 공항에서 드실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공항에서 먹는 나만의 소울푸드 있으세요?
1: 공항에서요?
0: 공항에 갔을 때 먹는 거.
2: 저는 공식이 저는 무조건 돈가스를 먹기는 한데 남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 거니까 저는 덥잖아요 요즘에.
0: 네.
2: 그러니까 평냉 같은 걸로 좀 시원하게 조금 쿨링해 주는 거 어떨까
1: 저는
2: 싶어요.
1: 약간 꼬아서 이제 몸보신으로 삼계탕으로 아니면 닭 한 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0: 맛있겠다.
1: 알죠.
0: 저는 이제 그냥 공항에서 만약에 해결을 한다 너무 배고파서
1: 네네.
0: 그러면 공항에서 파는 김치찌개는 무조건 맛있어요.
1: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저는 공항에서는 김치찌개만 먹어요.
0: 저도 저만의 의식이거든요.
2: 김치찌개 꼭 반찬으로 콩자반 나오더라고요. 뭔지 알죠?
1: 콩자반 or 콩나물.
0: 콩 나오죠. 네, 멸치랑 꽈리고추 해가지고 네. 아주
2: 맞아요.
0: 잘 나오니까 뭐 김치찌개 아니면은 보양식 삼계탕 아니면은 이제 평냉 쪽으로
2: 맞아요.
1: 한번 좀 딱 여름이니까
0: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없는
2: 참견.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1: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님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날이 더워져서 반팔 옷들을 꺼냈는데요. 작년에 이런 손바닥만한 옷들을 어떻게 입은 건지 아니 하나같이 다 작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홈트를 좀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집 근처 헬스장을 찾게 됐어요.
3: 자 지금 등록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선참 헬스장 한 달 등록은 30만원, 세 달 등록은 40만원, 여섯 달 등록은 50만원, 선착순 20분만 초특가로 모십니다.
1: 그 얘기를 듣는데 당연히 여섯 달이 훨씬 이득 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섯 달치 헬스장 이용료를 시원하게 긁어버렸죠.
3: 아이 회님 좋은 결정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선참 헬스장과 멋진 몸매로 거듭나봅시다.
1: 그렇게 의욕 충만해서 이제 헬스장의 첫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요.
4: 아,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자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1: 뭔가 요란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남자분이 계셔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는데 몸도 좋으신 게 헬스장 고인물 같아 보이셨어요. 그런데요.
4: 잠깐만 너 혹시 해령이 아니야?
1: 너 박현돌 맞아?
4: 아우.

0: 아이 뭡니까?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아이 우리 현돌 위원님은 무려 7년째 저희 헬스장과 함께하고 계신 살아있는 비포 애프터의 역사, 선참헬스장 인간 간판, 근육계 전설이신데요.
1: 아니에요.
0: 아이 해령 위원님도 뭐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현돌 위원님처럼 멋지게 변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 때 3년을 만나고 헤어진 전남친을 8년 만에 헬스장에서 마주칠 줄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전남친은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런가 몸도 몰라보게 좋아지고요. 얼굴까지 잘생겨졌더라고요. 너는 얼굴이 좋아졌네. 몸도 좋아지고. 부럽다. 운동 열심히 했나봐.
1: 아 그래 고마워. 근데 너도 좋아보여. 얼굴도 진짜 복스러워졌다.
2: 약간 왜 찔리죠? 그 말을 듣는데 제 자존감이 와장창 박살났잖아요. 복스러워지다뇨. 가뜩이나 살이 쪄서 완전 보름달이 된 제 얼굴을 저격하나 싶기도 하고 전남친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이라고 해도 진짜 당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세 분이 만약 제 상황이라면 이 헬스장 계속 다니실 수 있나요? 아니 이미 6개월치 이용료를 선불로 냈는데 저 어떡해요? 당장 내일부터 헬스장 나가기 싫어 죽겠다고요.
3: 내가 왜 거기서 나와?
4: 님의 사연이었고요. 이분께 공기청정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공청 보내드립니다. 자, 대학 때 3년 만났대요.
2: 오래 만나셨네요.
4: 오래 만난 거예요, 네. 사실. 그쵸.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을 딱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여기 한쪽이 쭈릇
2: 약간 쭈릇
4: 할 거란 말이지.
0: 3년이면 성인이 돼서 3년이면 긴 시간 만난 거죠.
2: 그럼요. 3개월도 사실상. 아니고 3년이면.
4: 그리고 8년 만에 만났거든요. 네. 헬스장에서 땀이 흥건하게 막 난리가 치는 요 헬스장에서 그러니까요. 만났는데
0: 6개월을 끊었는데.
4: 그러게요. 야. 아니 근데 나는 6개월을 한 번에 끊은 것도 참 뭐랄까 대단해요.
2: 뭔지 알죠?
4: 보통은 내가 열심히 이거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2: 맞아요. 3개월씩 끊거든요 보통.
0: 찍먹을 해야 되죠. 그렇죠.
4: 솔직히 찍먹도 3개월도 찍먹이 아니다. 아직 저는 한 달이 찍먹인 것 같고.
2: 맞긴 해요.
0: 저는 체험하는 게 찍먹.
4: 3개월 정도면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정도인데 6개월치를 하실 정도라면 이분은 좀 그래도 살을 빼고 싶은 각오가 남다른 상황이잖아요.
0: 많이 복스러워진 상태.
4: 그렇죠. 네. 좀 자존감이 어떤 자신감이 하락한 그런 상태인데 반대로 전남친분은 오히려 굉장히 또 핸섬 가이.
2: 몸이 엄청 좋아지셨다.
4: 헬시 섹시 가이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두 분은?
2: 그냥 만약에. 정말 부끄러울 것 같긴 해요. 제 모습이 복스러운 저의
4: 그냥
2: 모습이.
4: 그냥 마냥.
2: 내가 그럼 8년 동안 뭐 했나 나 싶기도 하고.
0: 그렇죠. 네. 이왕이면은 좀 멋있는 모습으로 우연히 만나면 좋을 텐데.
4: 그럼요. 예쁜 예뻐진 모습으로.
0: 하필이면은 약간 부은 모습으로.
2: 정말.
0: 만났으니까.
4: 아 포터 씨한테는 이런 얘기 물어보기 좀 그렇고. 네. 수삼 씨는
2: 들어오세요.
4: 들어갈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네. 몇 년 만에 네. 우연치 않게 네. 계속 뭐 다녀야 하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네. X를 만났어. 만난 적이 있어요?
0: 있다.
2: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0: 있다.
2: 있을 것 같. 있어요.
4: 있죠.
2: 예, 네, 있어요.
4: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정말 지나간 사랑에 미련이 없어서 네. 별로 생각이 없어요.
0: 그럼 만약에 복도에서 우리 라디오 복도에서 마주쳐요. 만약에.
4: 네. 아, 근데 네. 그날 마침에 키섬 씨가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떡진 상태였었고.
2: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솔직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그래 누가 꼬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어 보여주고 그치. 싶어 해요. 그래서 부끄럽긴 하겠죠. 근데 어쩌라고?
0: 인상은
2: 어쩌라고?
4: 헤이구나.
2: 네, 빌드업이었어요.
0: 네. 그 아는 척을 안 해요?
2: 반갑다 이렇게 하겠죠.
0: 쿨한 편이다 네. 그러면 되게 쿨하다.
4: 포터 씨는 물어볼까 볼까?
0: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만약에 만나면
4: 그런다면
0: 안녕. 잘 지내? 너 내 거 보고 있니?
2: 너 내 거에라라는 깜짝.
4: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아니. 너무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얍삽하면서 뭔가 뭐
2: 내 거 보고 있니?
4: 너 내 거 보고 있니?
0: 그녀의 미련을 사전에 차단하는
4: 입술을 이렇게 똥꼬처럼 꺼내치는 거예요?
0: 야 내 거 보고 있니?
4: 약간
0: 좋아요 좀 눌러줘.
2: 팔로우 좀 눌러줘.
4: 나 팔로우 했니?
0: 정말 그 안 좋은 기억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4: 저는 진짜 딱 몇 번을 사실은 마주친 적 있거든요.
2: 솔직하다. 좋다.
4: 아, 진짜로 공연장 갔을 때도
0: 좋다.
4: 왜냐면 과거에 제가 연극영화과에 다녔다 보니 그 연극영화과에 있던 분이랑 그 이후에
1: 쩔 수 없이 마주치는
4: 쩔 수 없이 다 마주쳐요. 바닥이 좀
1: 그럼요
4: 까보니까.
1: 그럼요.
4: 근데 그럴 때 저는 솔직히 궁금하네요. 그런 생각

0: 생각해요. 그런 생각해요.
1: 어떤 생각하죠?
0: 공연장을 어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 겹치는 공연을 간다. 그러면 네. 저는 마주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 네. 꾸미고 가요?
0: 솔직히 조금 신경 써요.
2: 솔직하다.
0: 왜냐하면 만날 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지만
1: 약간 그래도 꼬지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으니까
0: 아는 척 안 하고 싶 안 해도 정말 그냥
1: 잘 살고 있어.
0: 흰자로는 보고 있는 거죠.
2: 주변시로 보는 거죠.
1: 주변시로 그렇죠, 여기.
0: 주변시로 보면서 나의 상태 체크, 체킹 아웃을 계속 하기는 해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1: 너무 이해가 돼서.
2: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사실 조금 꾸밀 수도 있긴 있겠죠. 가능성이 있다면.
0: 근데 헬스장 여기는 뭐 꾸미고 갈 만한 것도 아니고.
1: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만났으니까 전 이 6개월을 정말 열심히 다녀서 오히려 그 기회로 정말 열심히 다녀서
0: 너무 좋은
1: 진짜
0: 얘기다.
1: 확 바뀐 모습을 이 사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감과
2: 과거의 전 남친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하면 되지.
0: 동기부여 제대로다.
1: 그럼요, 그럼요.
2: 근데 8년이 지나서 뭔가 다시 마음이 생기거나 이런 이슈는 그게 없을 수도 있는데
0: 그쪽으로는 아니야.
2: 동기부여만 그냥 됐으면 좋겠다.
0: 맞네. 지금 이분은 좀 이제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어떤 좀 애매모호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전 남자친구분의 그 섹시 헬스의 그 모습이
1: 맞아요.
0: 좋게 자극이 돼서
2: 맞아요.
0: 계속 뭔가 신경 쓰이니까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 저도요. 저 오히려 좋다. 네. 6개월
1: 진짜 오히려 좋다.
2: 좋고
0: 맞아요.
2: 만나줬으면 좋겠다.
0: 오히려 좀 오기를 가지고
1: 그럼요.
0: 크게 한번 운동에 열중해 보시는 거.
2: 그러다가 만약에 두 분이 다시 이렇게 야 끝나고
1: 될 수도 있는 거죠.
0: 모르는 거야.
1: 모르는 인생은 모르는 거야.
2: 끝나고 맥주 한잔 해서 이렇게 될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요.
0: 맞아. 몰라 그거.
1: 몰라.
2: 근데 여기 트레이너가 조금 유난스러워서 못 먹게 할 것 같아.
1: 정말 유난이더라고요.
2: 뭐 하시는 겁니까?
0: 유난이다. 정말 유난이다.
2: 그럴 수도 있어요.
0: 유난이다. 어쨌든 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그럼요. 그럼요.
0: 저희는 좀 6개월을 열심히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0: 자 우리 5697님은요. 아니 뭐하러 헬스장을 옮기나요? 그럴수록 더 막 이분도 악착같이 열심히 운동해서 보여줘야죠.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지나. 오히려 같은 헬스장 다니면 좋은 운동 자극제가 되어줄 텐데.
1: 완전 완벽하게 우리랑 동기화된 그런.
0: 그렇죠.
1: 네네. 이민정님이 저라면 못 다닐 것 같아요. 운동하면 얼굴 시뻘개지고 운동 초보라서 더 버벅거릴 텐데 그런 모습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0: 귀여운데?
1: 아무리 헤어진 전 연인이라도 진짜 안 좋게 끝난 게 아닌 이상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더라고요. 또 다른 의견인 거죠.
0: 이게 운동을 지독하게 해보신 분들은 옆에서 얼굴 좀 시뻘개지고 조금 이렇게 되는 거를 이상하다고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뭐
0: 그런 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5002님은요. 네.
2: 같은 헬스장이지만 굳이 마주칠 필요는 없죠. 부지런히 새벽반으로 다닙시다.
0: 아니 난 새벽반까진.
1: 나도.
0: 그냥 겹쳐버려요.
1: 저도 겹칠래요.
0: 겹쳐버려요.
2: 남과 여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 방식도 좀 다르고 이래서
0: 엄청
2: 뭐 옆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1: 근데 약간 관광 렌즈로 보겠죠.
0: 그렇죠.
1: 0.6배로.
0: 쓰는 기구 자체가 다를 거기 때문에.
1: 그럼요.
0: 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1: 네.
0: 자 그러면 저희는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요. 3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장견
1: 해리포터 씨 키썸 씨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3: Let's go.
1: 자 오늘은 어떻게 뭐 끝나고 뭐 하세요?
4: 저는 또 이제 릴스 찍으러 가서 아. 네, 저는 또 이제 가야 하거든요.
1: 릴서네.
4: 릴서예요. 네.
1: 본업이 릴서고
4: 아니
1: 지금.
4: 요즘에 이제 약간 좀 열심히 살으려고 왜냐면 기회잖아요.
1: 아 그럼.
4: 네. 기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5: 근데 요즘에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이제 그 구조상 조금 밀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1: 그래.
5: 가야 돼요.
1: 광고도 붙고.
5: 맞아요. 그래서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이제 월요일 말자기 전에 머리 감고 이제 말리면서 자리에
4: 좋은데요?
5: 딱 앉아서 보기가 제일 좋은 게 일요일날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트래픽이 좋다.
4: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1: 일요일 맞는
5: 네,
1: 거죠?
5: 일요일 밤 일요일?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4: 9시
5: 괜찮아요.
4: 반에서 10시 사이.
5: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월요일도 휴일인 경우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5: 이제 고를 때는 월요일날 저녁에 올려야 돼요. 항상 평일이 되기 전날에 올려야 됩니다. 워킹데이 전날에.
1: 그게 어떤 심리일까?
5: 그게 다음날도 쉬는 날이면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안 보고 자리를 많이 하거나 뭐 술도 마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 릴스를 좀 덜 봐요. 그런 분석을 제가 제 나름대로 내렸어요.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1: 역시 본업이 릴서.
5: 맞아요,
1: 진짜.
5: 맞아요.
1: 부업이 사진자
3: 그거야.
5: 키썸 씨 보기 좋네요.
1: 저는 두 분 다 너무 보기 좋아요.
4: 본받는 거예요, 우리 해리포터 씨한테.
1: 계속 포터 씨의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연마하시고.
5: 저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 강의도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공신력이 있습니다.
4: 저는 그러면 많이 배울게요.
5: 네네.
4: 네, 좀 참여해 주세요.
5: 저도 한번 나중에 껴주세요.
4: 아, 그럼요.
5: 나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거.
1: 정말 두 분을 너무 너무 응원해요, 나 정말.
4: 네. 네? 같이 함께 해주셔야죠.
1: 아, 그러다가 한번 정도.
5: 주디는 예전에 제 거 한번 나와가지고 그거 한 3-400만 나온 적 있잖아요. 제가 연기 코칭 해주는 거.
1: 제가 오빠한테 얻어탄 거죠. 오빠의 릴스 한번 해서 오빠가 저한테 연기 강의를 해주는 릴스를 찍었다가
5: 아유, 그때 많이 혼났지 나한테.
1: 누가 내가? 네. 아 맞아. 나도 혼나고 또
5: 호흡이랑 이런
1: 또 포토님의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도 현영 씨 아셨죠?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5: 되게 웃겼어. 이제 주디가 그쪽 어디 출신이지? 파주?
1: 아 제가 파주 출신.
5: 파주. 댓글에 막 경기 북부의 스타일이 남아 있네요. 뭐 이런 거.
1: 맞아요. 저한테 제 볼을 보더니 경기 북부 스타일의 입이다 막 얘기를
5: 맞아.
1: 하면서
5: 그런 게 있거든 다.
1: 그러니까요. 역시 입으로 흥한 자.
4: 왜요?
5: 조심히 말씀하세요.
1: 아니요, 입으로 흥한 자.
5: 흥한 자, 끝이죠?
1: 네. 끝이에요.
5: 오케이. 입으로 흥한 자. 네.
4: 여기까지 하는 거죠.
1: 아니, 뒤에가 뭐가 있어?
4: 입으로 흥한 자.
1: 까지
4: 뭐가 있어?
5: 아니, 내가 어릴 때 저기 부모님한테 많이 듣던 뒷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해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1: 입으로 흥한 자. 짱!
5: 짠짜잔
1: 짜잔 짜잔 짜잔
4: 짠짜잔 짠짜잔
5: 기분이 묘하네요.
1: 아니, 포토시 뭐예요 끝나고
5: 저요?
1: 네.
5: 아 근데 저도 오늘 키썸 씨 얘기 들어가지고 저도
1: 리스?
5: 하나 찍어야죠. 하나 찍고
1: 오케이.
5: 다음날 저녁에 업로드할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자료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자료를 많이 저장을 해두고 다음날 풀어야죠.
4: 체크해야죠.
5: 체크해야 돼서 뭔가 재밌는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4: 네네. 진짜 우리 셋이 뭐 한번 해요.
5: 해요 같이.
1: 안 되겠다. 기획 좀 해주세요.
4: 기획 좀 해주세요.
5: 이제 곧 또 주디 또 연극 공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녹여가지고
1: 이거 진짜 이번 홍보 좀 해주세요.
5: 뭐
4: 주디 그러면은 제 릴스 한번 나와요.
1: 나 좋아.
4: 제가 홍보를 뭘 한 적이 없거든요.
5: 네. 진짜?
4: 그거 이제 먹고 이제 여기 펼쳐가지고 한번 해요.
1: 오케이. 나 진짜 한번 껴줘요.
4: 네.
5: 야, 진짜 본인 일 나오니까 또
4: 바로 자,
5: 허리를
4: 너무
5: 세우네.
4: 너무
5: 허리를 세우네.
1: 안녕히 열심히 할게요. 네. 아 우리 969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4: 네.
1: 얼마 전부터 라디오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 막 선참제 매력에 푹 빠진 주주입니다. 이제 MBTI 유행이 지난 감이 있지만 두 분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에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놓친 걸까요? 궁금합니다. 아 근데 우리 주주님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1: 저는 이미 얘기한 적이
4: 있었을 것 같아서
1: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물어봐 주시는 게 우리 포터 씨가 T시잖아요, 그렇죠?
5: 전 ESTP예요.
1: ESTP. 네. 그리고 우리 키썸 씨가
4: ENFP.
1: ENFP and 주디가 ISFP.
4: 예입니다.
1: Yeah. 자, ESTP가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5: 아이고.
1: 사업가 수완 좋은 활동가요.
4: 역시 수완 좋은 활동가야. 정말 정확하다.
1: 그 자체네요.
4: 그러니까요.
5: 활동만 하면 안 되고 수완이 좋아야 돼.
4: 수완이 너무 좋아요.
1: 대박. 문제 해결 능력도 만렙이고 문제를

0: 안 되는 능력도 만렙이래요. 맞나요?
1: 정확한 얘기다.
2: 내향인 깃 빨아먹는 천연기념물.
0: 어머.
2: 야, 근데 내향인 깃 빨아먹고 천연기념물이 같이 있으니까 뭐 괜찮다. 재미없으면 죽는 병에 걸렸다.
1: 맞아요.
2: 그리고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후회도 경험이라고 생각.

0: 열정적이고 사교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다.
1: 정확하다.
0: 관심사는 100개, 완성한 건 2개.
1: 어, 맞긴 해요.
2: 요즘 완성한 2개가 그 릴스랑 어쩌라고 2개잖아.
1: 정확하게.
2: 정확하네, 정확하네.
1: 이거 뭐야?
0: 근데 솔직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그게 장땡인데.
1: 아, 그럼요. 저는 그거예요. 축구랑 똑같아요. 100개를 그 슈팅을 때려서 한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나도 그래.
1: 그쵸?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원이다.
0: That's right. Hey,
1: that's right.
0: 자, 인생을 살기보다 벌려놓음.
2: 그렇지.
0: 5분 대화하고 인생 친구라고 생각함.
1: 어, 근데 저는 그럼 바뀐 것 같아요. 티로. ENTP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0: 아니, 한번 해봐요, 다시.
1: 아니, 저는 그 5분 대화하고 인생 친구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2: 근데 왜냐면 MBTI가 전문가랑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계속 바뀌어요.
1: 그러니까.
2: 인생을 바뀌기 때문에
1: 사회가 이제 변하면서.
2: 만나는 사람 환경에 따라 바뀌니까 맞아요. 키썸 씨도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게.
0: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을 통해서. 네. 그렇죠. 네. 맞아요.
1: 근데 지금 만화가 하나 올라왔는데
0: 네. 네, 만화.
1: 이거 너무 웃기거든요.
0: 자, 귀여운 토끼가 ESTP에 관련된 만화거든요. 네네.
2: 저죠, 그러면?
0: 그 주디가 힝힝힝 울고 있어요.
2: 왜 우니?
0: 라면을 쏟았어.
2: 아이고, 저런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울어.
1: 그런 스타일인가요?
0: 어때요?
1: 아이고, 저런.
0: 근데 이거를 되게 농담식으로 하시는 편 아니에요?
2: 아니, 농담식으로는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부부생활하는데 이 정도로 나오면 네. 와이프가 무서운 편이에요.
1: 아, 그러면 좀 이제
0: 결혼을 안 한 ESTP다. 그쵸?
1: 이걸 이건 선 넘는 거죠.
2: 근데 제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공감하고 나도 너무 너의 마음과 비슷해 이러면서 좀 이렇게 위로하거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진정해 뭐 요 정도로 하는데 이제. 근데 그런 걸로 와이프가 좀 서운해 한 적이 많아서
1: 그냥 울 정도는 아니니까 요게 좀 세다.
0: 아니 근데 뭔가 헛웃음 날 것 같아. 그래서 좀 풀릴 것 같기도
2: 뭐
0: 해.
2: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넌 왜 이렇게 눈물이 잘 나? 난 야 난 울고 싶어 다 눈물이 안 나 뭐 이렇게
0: 근데 이게 어렵다. 장점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2: 맞아요.
1: 약간 현실적이잖아요.
0: 그리고 뭔가 과몰입돼 있을 때 그거를 좀 깨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2: 근데 이게 되니까. 부부가 성향이 좀 비슷해야 좋은데 조금 너무 다르면 또 싸우는 일이 좀 있더라고. 그쵸. 중간중간에
0: 싸우고도 잘 풀고 하면 되죠.
2: 그럼요.
0: 릴스 찍어야 되니까.
1: 그럼요. 사이가 좋아야지 잘
0: 그래요.
1: 나오죠.
0: 우리 혜리 언니 웃음소리 필요하니까.
1: 맞아요. 무조건 네. 필요하죠.
0: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0: 이번에는 FM이 잘못된 겁니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저는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근무 중인 육군 여군 대위입니다. 현재 대대 군수과장을 맡고 있어서 하루 종일 숫자, 정비, 물자, 시설 문제에 치이며 삽니다. 거기다 사고 하나라도 발생하면 즉시 지휘관 보고 들어가고 감사까지 이어지는 곳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성격이 FM이 되어버렸지 말입니다. 거기다 여군 장교라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더 원칙대로 더 깐깐하게 업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최대 고민은 대대 행정보급관인 김상사님입니다.
4: 자, 날도 더운데 다들 고생 많다. 그 냉동고에 아이스크림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먹고 근무해라.
5: 야, 역시 김상사님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4: 질병, 얼굴이 왜 그리 안 좋나? 아프면 참지 말고 의무실부터 가라. 군대에서 아프면 서러운 거다.
5: 와, 김상사님. 혹시 군번줄 대신에 날개 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김상사님을 위해서 선탄 부대를 위해 뼈를 묻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3: 이렇게 김상사님은 병사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십니다. 생활관 돌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훈련 끝나면 아이스크림도 돌리고 몸만 좋은 병사가 있으면 직접 아이고. 의무실도 데려가시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기준 김상사님은 일을 너무 감으로만 하시지 말입니다. 얼마 전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활관 에어컨 점검이 시작됐는데요. 김상사님이 제 결재도 없이 민간 수리업체를 먼저 부대로 부르신 겁니다. 상사님, 시설 정비 승인도 안 났는데 업체 출입부터 시켰습니까? 절차 건너뛰신 겁니까?
4: 아니, 과장님, 생활관 온도가 몇 도인지 압니까? 병사들 땀 뻘뻘 흘리는데 일단 고쳐야죠. 절차 기다리다가 여름 끝나겠습니다.
3: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군대 시설 보수는 업체 출입 승인부터 예산 처리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다시 절차부터 밟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병사들 분위기가 묘하게 싸해졌습니다. 취사장 앞을 지나는데 병사들이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0: 더워 죽겠다. 아, 군수 과장님은 너무 FM이셔. 김상사님은 진짜 우리 생각해서 움직이시는데 아 미치겠다. 아 덥다 미치겠다 진짜.
1: 솔직히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저도 병사들 더운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는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김상사님이 종종 보고를 누락하거나 정비대장을 허술하게 쓰셔서 제가 수습할 때도 많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저보다 김상사님을 훨씬 좋아합니다. 지금처럼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FM대로 제 원칙대로 가야 할지 조금은 적당히 눈 감아주는 법도 배워야 할지 참 갑갑할 따름입니다. 세 분이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0: 야, FM이 잘못된 겁니까? 님의 사연이었고요. 공기청정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네.
0: 어렵네요. 어려워요. 오늘이 또 현충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2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군인 주주님의 사연을 또 소개해드렸고요.
1: 네.
0: 일단 또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는 우리 군인 주주님들 몸 잘 챙기시고요.
2: 아이고,
1: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0: 아니 어때요? 두 분은 좀 일할 때 FM이다 아니다?
1: 전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0: 키썸 씨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1: 네, 그냥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 의미 엎질러진 거 어떡해. 이런 스타일인 거 같아요.
2: 김상사 스타일이네. 네. 김상사 스타일.
1: 아 몰라 몰라. 어찌라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0: 네. 포터 씨는요?
2: 저도 비슷해요. FM 스타일 전혀 아니고 약간 재밌게 하는 스타일. 유연하게 하는 스타일.
1: 맞아요. 유연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저는 반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1: 그쵸?
0: 절차대로 잘 밟고 원칙대로 뭔가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깔끔함과 명료함들이 있고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FM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이 한두 번 정도 융통성 있게 샥 해줬을 때 그럴 때 또 뭔가 희열이
2: 맞아요,
0: 있고
2: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2: 군대를 다녀온
0: 그러게,
2: 입장에서
0: 군대도 네. 군대는 제가 잘 모른다 보니까
2: 병사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상사들이 유연한 게 너무 편하죠.
1: 그렇죠.
2: 근데 이게 유연함이 반복되다 보면은 검열 같은 것도 나오고 감사도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때 되게 힘들어져요.
0: 실수가 뭔가 있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2: 자료를 뭔가 꾸준히 기록하고 뭔가 모아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통과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때 또 고생을 많이
1: 맞아요.
2: 마치 겨울방학의 일기 같은 거예요.
1: 아, 정확해요.
2: 몰아 쓰는 것과 매일매일 쓰는 것의 차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균형이 있으면 좋은데 군 생활은 어느 정도 FM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씩 있어야
1: 맞아요.
2: 이 균형 잡기가 너무 좋아요.
0: 맞지 맞지. 저도 좀 비슷한 물론 뭐 저랑 키썸 씨는 군대를 안 갔다 보니까
2: 상황을
0: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군대뿐 아니라 사실 어떤 회사든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김상사님 같은 타입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기는 하잖아요.
2: 아유, 너무 많죠.
0: 그쵸. 참 나는 일을 원칙적으로 잘하는데 주변에서 내 평이 안 좋게 날 때도 있어요. 이것만큼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없는데
2: 네.
0: 우리 주주님께 좀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을 먹으셔야 괜찮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훨씬 많이 욕을 먹는 유형이 있고 1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굉장히 그런 뭔가 칭송받는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전 차라리 그냥 후자가 되고 싶어요. 계속 못하다가 한 번 잘했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이게 못됐다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지금 평판이 안 좋은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시다가 정말 가끔
0: 한두
1: 번 정도 유연하게 해주시면 이런 면모도 있었구나 하면서 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0: 더 감동일걸요?
1: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처럼 쭉 유지를 하시되 정말 그렇게 꼭 FM처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좀 유연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2: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군대에도 좀 어떤 그 무겁고 가벼운 일들이 다 달라요.
1: 맞아요.
2: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거든요. 김상사님이. 그러니까 이 가벼운
0: 유연하게?
2: 것들은 좀 유연하게 얘기를 하고
0: 네.
2: 뭔가 정말 검열이 들어오거나 어떤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총기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1: 그렇죠,
2: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중을 좀 따져가지고 유연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군생활 왜냐면 좀 빡빡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좀 경중을 따져서
2: 맞아요.
0: 어느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해주실 때는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 네.

0: 우리 9012님이요.
1: 네, 저희 집이 딱 그래요. 아들이 맨날 저 뒤에서 몰래 과자 사주는 아빠는 좋아하면서 저한테는 마녀 할머니라고 하거든요.
0: 마녀 할머니?
1: 군숙 과장님 마음 너무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러다 애 충치 생기면요. 저라면 나중에 책임 못 지는 것보다 안 좋은 소리 좀 듣더라도 와. 원칙적으로 사는 걸 택할래요. 아, 이걸 또 애기 충치에 빗대니까 또 그럴싸한데요.
2: 그렇죠. 어,
1: 이게 편하긴 한데.
2: 상황 바이 상황인
0: 거죠. 저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꼭 이게 원칙적으로 좀 무섭게 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원칙적으로 했을 때 좀 힘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 번거롭고 힘든 일을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그쵸. 과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선 좋았는데 꼭 한 분, 한두 분 정도 뒤에서 그 후배들한테 제가 제 말한 거 듣지 말고 그냥
2: 그런
0: 하지 마 그냥 야 그냥 앞에서만 그냥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돼 임마 하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선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선배가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별로 그 선배님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못 받았던 거.
1: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0: 이게 다양한 상황들이
2: 맞아요,
0: 있죠.
2: 맞아요. 겪어봐야 아는 건데.
0: 그렇죠. 물론 우리 김상사님 너무 너무나 나이스하신 분이겠지만. 네. 또 우리 4611님은요.
3: 네, 4611님이 병사 시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땐 김상사님 편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회사 다녀보니 과장님 마음 뼈저리게 이해되네요.
0: 그래.
3: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성 힘내십시오.
0: 맞아. 이게 또
1: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0: 있어야
1: 그렇게
0: 돼요.
1: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0: 나중에 가면 그 병사분들도 다 알 거예요. 네. 이해할 거예요.
3: 그렇죠.
0: 또 우리 8294님은요. 원칙은 지키시되 가끔 아이스크림 한 번씩 쏘시는 건 어떨까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2: 아, 그러니까 이 제가 이 말한 거였어요.
1: 이거 진짜 군대에서 네. 진짜 무서운 상사들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주말에 뭐 사주고 이러면 싹 녹아.
2: 그러니까.
1: 1년치 무섭고 힘들던 게 되게 단순해 사람이.
0: 그냥 사랑이 그러니까. 생겨 갑자기.
1: 되게 얘기만 들어줘도 정확해요. 막 눈물 난다니까. 군대,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로.
0: 또 우리 1846님도 FM인 사람이 욕먹을 때도 있지만 그 FM 덕분에 현상 유지가 되고 사고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안전벨트도 멜 때는 귀찮은 법이고요. 저는 과장님 편입니다. 야, 너무 다행이다.
1: 과장님 편이 많다.
0: 아, 편인가?
1: 보면.
0: 진짜
1: 과장님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세요.
2: 과장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0: 네. 아이스크림만 한번 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노래 듣고 올 건데요.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글래요?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선참을 토요일에 해봤는데요. 네.
8: 기분이 남달라요.
7: 남달랐어요.
8: 확실히 주말이 좋아요.
7: 주말이 좋아요.
9: 주말이야. 약간 캐리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는데 토요일 왜 이렇게 부담 없지?
8: 약간 편하죠? 너무나 편안하네요.
7: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사연을 많이 못 읽었어요. 저희가
9: 네.
7: 말이 많아져가지고.
8: 그러니까요.
7: 그쵸?
8: 네.
7: 아무튼 우리 주주님들 오늘 또 주말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랑 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네.
7: 아 포토씨, 포토씨 얘기 들어봐야지. 미안해요. 포토씨는 오늘 어땠어요?
9: 일단은 날짜가 바뀐 게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7: 아,
9: 고민은 요일 날씨 따지지 않고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7: 대츠라이시야. 네.
9: 그래서 더욱더 이제 저희의 뭐 저기 방송이 마음에 드셨으면 조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7: 이제 많이 보내주세요.
8: 사연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9: 홍보 이런 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으니까 사연 많이 주시면 저희한테 보탬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
7: 그러니까요. 네. 저희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9: 네. 정말. 네.
8: 공기청정기도 보내드리잖아요.
9: 맞아요.
7: 공기청정기 보내드리니까
9: 이거 아무나 선물. 다 보내주는 공기청정기 잘 안 보내줘요.
8: 그럼요. 저도 받고 싶어요. 심지어.
7: 자, 두 분 보내드리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엠믹스의 Love Me Like This 듣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슬라임 대신 새롭게 떠오른 장난감이 있습니다. 왁스 부시다 볼의 줄임말 왁부볼이죠. 왁스로 코팅한 말랑한 볼의 겉면을 눌러 부수는 촉감 장난감인데요. 실제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촉감이 긴장감을 낮춰주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왁부볼은 장난감을 넘어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클레이를 원하는 크기로 동그랗게 만든 뒤 양초를 전자레인지에 녹여 얇게 여러 번 입히고 굳혀준 다음 냉동실에 20분 정도 완전히 굳히고 나면 완성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촉감 장난감,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민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다음 주에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사는 인천 송도로 놀러 온대요. 마포, 청라,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 다들 톡으로만 안부 묻고 지냈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제대로 뭉치게 됐어요. 맛집도 가고 밤에는 배 타고 야경도 보고 완벽하다. 맥주에 양꼬치까지 먹으려고요. 벌써부터 가슴이 콩콩콩 너무 설렙니다. 사진이랑 후기도 꼭 남길게요. 어벤져스 뭉쳐!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3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너무 부럽네요, 우리 민지님. 저도 사실 제 친한 친구들이랑 지금 안 본 지가 한 6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일 친한 친구들, 같이 이제 연기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아, 그 친구들을 사실 주기적으로 좀 보고 그동안 밀렸던 얘기들도 하면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서로서로 안아주면서 치유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새벽까지 제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나가지고 너무너무 친구들 보고 싶고 힐링하고 싶거든요. 민지님이 제 목까지 친구분들이랑 같이 놀아주세요. 아시겠죠? 또 우리 신서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펄스널컬러 진단을 받고 왔는데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 전부 봄 웜톤 컬러라서 제 옷장에 봄웜 색깔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저 겨울 쿨톤이래요. 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서희님. 이 펄스널컬러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사진을 찍어야 될 때 뭐 여권 사진이든 뭐 증명 사진이든 평생 뭐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됐다면 그럴 때는요. 저는 퍼스널 컬러 무조건 강추해요. 이게 평생 남는 사진이기 때문에 가장 내 얼굴이 환해 보이고 이렇게 잘 퍼스널 컬러 잘 지키면 잔주름도 잘 안 보이거든요. 주름 있잖아요. 아까 저는 팔자가 좀 있는 편인데 이게 제가 안 맞는 예를 들어서 녹색을 입었을 때랑 저랑 잘 맞는 게 저는 여름 쿨 라이트여서 라임색이랑 하늘색을 입으면 얼굴에 갑자기 형광등이 팍 켜지면서 그 팔자 주름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요 조금 피곤해요. 평소에 우리 서희님이 입고 싶은 옷 색깔 옷 입고 그러고 다녀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 너무 거기에 매여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412님께서 신청해 주신 홍이삭의 떠진 메러, 그리고 6059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기구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오실게요.

홍이삭의 Doesn't Matter 그리고 정기고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515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쭈디 충남 서산 육종마을 밭에서 듣고 있는 40대 농부예요. 지금 마늘종? 맛있겠다. 마늘종 자르고 있는데 푹푹 익어가는 기분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농산물 많이 드시고 모두 힘내봅시다.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신청합니다. 야 진짜 저 지금 마늘종 얘기 듣자마자 배가 확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갑자기 쪼아려진다고 해야 되나 뭐라 쪼려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하면서 왜냐면 요즘 여러분 아시죠? 마늘종 다시 유행하는 거 아 다시가 아니지 그냥 유행하는 거 마늘종 비빔밥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 사실 릴스 되게 많이 보니까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뜨는데 이 마늘종 비빔밥이요. 그거를 쫑쫑쫑쫑쫑쫑 잘게 썰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참기름이랑 그거 뭐 해가지고 레시피가 있어요. 양념장. 그거 해서 딱 계란 반숙 두 개 넣고 우삼겹 때려가지고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식감이 그 마늘종이 아삭아삭하면서 그 알싸한 맛이 싹 감싸면서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봄똥 이거 봄똥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슬슬 유행을 타기 시작해서 너무 좋은 현상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봄똥 비빔밥도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봄똥 엄청 사치겠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봄똥 재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도 그때 이제 한 많이 사 먹긴 했었는데 아유 아무튼 저도 이제 오이로삼님 제가 조만간 마늘종 그 비빔밥을 또 해먹을 생각이에요. 아주 맛있게 잘 이렇게 키워주세요. 마늘종. 자 그럼 저희는 5153님께서 신청해주신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에 주연영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0: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탈출 카드 쇼! 쇼쇼쇼쇼쇼쇼 어서 오쇼.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찾아오는 달팽이관 절친고막 베프 정근의 유산균. 아 정근이 유산균 맨날 떠드는데 유산균 광고가 들어올만해요. 예,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업체분들 예, 좀 섭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컬투쇼 6월 6일입니다 토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 자 현충일이기도 하죠. 현충일날 우리 균디와 함께 2시간 대놓고

노만한 방송 즐겁게 놀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남자 한결같은 남자 저 균디와 함께. 자, 오늘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71회 현충일인데요. 예약 문자로 토요일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씨께서, 아, 이건선 씨. 아, 피부가 이게 걱정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건조하신지, 예, 건선이 있으신지, 예,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뭐, 예, 건전하고 선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선 씨, 아침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열리는 꼴값 축제에 감격해. 이 꼴값 축제가 뭐야? 아, 꼴값 하는 사람들 가는 건가? 꼴뚜기랑 갑오징어를 합쳐서 꼴갑이라고 하는데 콧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야, 갑오징어 진짜 맛있겠다. 바다도 보고 기대돼요. 고향 친구들이랑 모여서 1박 2일 하고 올 건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네요. 야, 이 꼴값 축제는 처음 들어보는데, 오, 꼴뚜기하고 갑오징어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구나. 5월 29일부터 6월 축제까지 열리는 축제네요. 때까지. 자, 장항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쫄깃한 회를 맛볼 수 있는 수변 횟카페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야, 지역마다 이게 사시사철 다 그 제철 축제들이 있어갖고 그거 쫓아다니는 것도 한번 다 한번 돌아다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끔 저희가 이런 거 축제 소식 같은 거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냥 컬투를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대놓고 노마는 토요일 70일의 현충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곡이에요. 자, 유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Pride, 아는 가수의 들어본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0: 소개되신 분께는요, 구강 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강 중요합니다. 이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잇몸이 이렇게 잇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지 닦는, 이 닦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알아서 케어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7671 6월 5일이 생일이라 어제네요. 어제 생일이셨네요. 토요일에는 가족들이랑 함께 뷔페에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아, 다이어트 중이지만 뷔페가 됐는데 다이어트 하면 안 돼. 아, 돈 아깝지 이거. 그 정도 치팅데이는 괜찮겠죠. 아이 그럼. 근데 나이 먹을수록 축하해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균디가 제발 꼭 좀 축하해주세요 하시네요. 축하드릴게요. 7671 하나님. 언제든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눈에 보이면 문자를 다 읽어드립니다. 7671 하나님 몇 번째 생일인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7671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축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9055님. 다음 주는 올해 처음으로 물놀이를 가는 날입니다. 벌써 물놀이를 가? 와, 그치, 갈 때 됐어. 바깥에 너무 더워. 저기 이제 생애 처음 가평에 빠지라는 걸 가보는데, 오, 물 많이 먹겠죠. 그래도 처음 가는 거라 신나게 놀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바나나 보트 막 이런 거 막 타는 거지. 그치? 아, 그치, 물을 좀 많이 먹으면 그 물이 그렇게 막 깨끗한 물은 아닌데, 그쪽 동네가. 어떻게, 최대한 안 먹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정님 씨.
1: 이제 본격적으로요. 샌들의 계절이 왔어요. 와우! 내일 샵에 가서 발톱을 예쁘게 하고 오려고요. 큐빅도 하나 봐가지고요. 어떤 색으로 해볼까? 즐거운 고민 중입니다.
0: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자, 어떤 색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게 왜냐면 좀 밝은 색이 좋죠. 아무래도 시원해 보이는 그런 쿨톤이라 그러나요? 그런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늘색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하얀 점 같은 거를 박은 어떤 무늬 같은 거.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한번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베 1077!
2: 50원!
0: 긴 문자는요?
2: 100원!
0: 네, 합쳐버려!
2: 150원!
0: 그릴라니!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은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ure Show로 갑니다.
3: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커티쇼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커티쇼. 자, Back to the 커티쇼, Back to the 커티쇼. 어쩌던을 돌아가볼 시투더 가는요, 바로 2015년 4월로 갑니다. 2015년 4월, 와, 2015년 4월은 제가 딱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니까 집을 장만한 집에 인테리어를 싹 바꿔놓고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와, 이때. 그리고 이제 내 집 같이 하는 그 집에서 한 5개월 정도를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 딴 집에서 살았었어요. 갑자기 월세로 이제 사는데 그 집에서 참 살았던 게 좀 약간 가세가 기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5개월 동안 또 그때 아는 동생이 또 방문을 했어, 그 집으로. 방문해갖고 탁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형님 우울해요. 우리 형님이 이런 데 계셔갖고. 그랬던 5개월을 지내고 4월에 딱 새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을 도와줄 만한 사건들입니다. 4월 2일에는요, 2015년 4월 2일에는 서울과 포항을 잇는 포항 KTX가 개통이 됐고요. 이때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도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가게 됐다고. 포항역까지 KTX가 직결되면서 동해선 새마을호는 폐지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KTX 평균 시간은 2시간 32분 정도로 걸리고요. 기존 새마을호는 5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하니까 3시간 5분 정도 단축이 된 셈입니다. 아, 그러네. 좋아졌다. 근데 앞으로 보면 뭐 이렇게 자기 부상 열차가 뭐 이게 지금 뭐 가시화 될 것 같다 얘기하면 그 부산까지 뭐 30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거 위험해서 그 무서워서 어떻게 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로 막 되게 빠른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본 것 같아요. 2015년 4월 21일은요, 저랑 K본부에서 진실의 눈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리 승희, 오마이걸 승희가 데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와, 우리 승희, 와, 겁나 텐션의 끝판왕, 우리 오마이걸의 텐션의 왕, 승희. 승희가 태어났구나 이때. 우리가 걸그룹이 태어났네. 데뷔한 오마이걸. 승희가 데뷔한 지 벌써 11년이 됐네요. 와, 중견이네요. 중견 아이돌. 자, 그랬던 2015년 4월 쇼다는들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컬투쇼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2015년 4월 컬투쇼 베스트 레전드 사연부터 각종 시계 재밌는 사연들을 섞어놨으니까 깔깔낄낄 하하호호 웃으실게요. 자, 잠시 후에 만나요. Back to the 컬투쇼.
7: 야, 이 제목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사나이 김보성. 참 재미난 형님이시죠. 이 형님 참 진짜 희한한 사람이야. 김정현 씨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아는 오빠가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오빠의 친구는 일명 김보성으로 불렸는데 유인즉슨 언제나 의리! 의리! 의리를 외치고 다닌 탓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자리에서 의리를 외치며 받는 술잔마다 멋지게 원샷을 때리던 김보성 오빠. 물 안 먹으면 안 마시고 안주는 안 먹고 계속해서 술잔을 들이켰어요. 그러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김보성 오빠는 자리를 떴어요. 저희는 한창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거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0: 잠시 쉬래요. 잠시 쉬고 잠시 쉬고 저희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 뛰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김보성 오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또 술자리를 이어갔죠. 그러다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자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서 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다시 화장실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거친 비명소리의 형체는 멋진 김보성 오빠가 변기에 토하는 소리였어요.
1: 토를 왜 외치면서
0: 토할 때마저 김보성처럼 아우 아우 아 하며 토를 한 오빠 진정한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2: 아이고 아이고 배
0: 토할 때도
3: 역시 또 익명을 요구해주신 사연입니다. 예전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평소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조금 엉뚱한 동생이 있는데 하루는 처음 보는 얇은 백바지를 입고 왔더라고요.
0: 백바지.
3: 그러니까 하얀색 바지겠죠.
1: 백바지.
3: 네, 꽉 끼는 바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1: 그렇죠. 백바지.
3: 흰색 바지.
4: 그러면 백이라고 했을 텐데 백이네요.
3: 그렇죠. 백. 네. 네네. 그런데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가디건을 벗는 순간 오 마이 갓. 저는 다급히 A양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팬티 빨간색 입었지? 그러자 깜짝 놀라며 어머,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 기집애야. 지금 바지 속 다 비쳐. 과장님이랑 대리님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1: 미치는구나.
3: 아, 미치는 거죠. 흰색 바지인데. 그러자 A양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안 되겠어. 언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0: 에?
3: 하며 화장실 간다고.
0: 네. 어허허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3: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0: 나랑 똑같은 거야 지금?
3: 하며 황급히 사무실을 뛰쳐나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온 A양이 엉덩이를 들이밀며
2: 언니 지금 어때? 이제 괜찮지?
3: 이러는 거예요. 저는 A양의 엉덩이를 유심히 보고는 괜찮은데?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A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엉덩이 사이로 말아 넣었어.
3: 무슨 말이지?
0: 티팬트를 만든 거죠.
3: 이렇게 된 거죠.
0: 네. 야, 정말 10만 원을 드리고 싶네요.
3: 대단하시네요. 예.
0: 대단한 기술력에.
3: 네. 야, 이거 아이디어가
0: 기술력이 대단한데요. 네.
5: 선생님과의 상담 익명입니다.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 줬어요. 좋은 친구군요. 당시 중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처음 본 담임 선생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었나 봐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거의 할아버지라고 할 정도였어요. 당시 반항기와 장난기가 가득하던 친구는 전화오자마자 이런저런 말썽을 피웠고 급기야 담임선생님은 전학온 그 친구와 따로 상담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장난기만 가득했던 친구는 뭐라 할 말도 없고 해서 당시 유행하고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사로 선생님께 장난을 치기로 했답니다. 그건 바로 룰라의 100일째 만남. 친구는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하는 것처럼 해서
6: 그래 요즘 거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
5: 저기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요.
6: 그래 말해봐라.
5: 친구는 담임 선생님이 최신 가요를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또 혹시 몰라서 침을 꿀꺽 삼키며 첫 소절에 들어갔어요. 모처럼 큰맘 먹고 걔를 위해서 가진 돈 모두 털어 선물을 샀어요.
6: 그래서
5: 눈치채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에 친구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6: 분명 마음에 들었을 거야.
5: 선생님의 답변을 받고 친구는 날로 먹기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소절을 말하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자에게 선물하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몰라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6: 되게 돼 한지 가고 있어 저 되게 돼 그게 나인

0: total.
1: 나이바리 선생님이 그 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라임 딱딱 맞춰서 아주 제대로예요. 친구는 그 뒤 그 고수 선생님께 장난쳤다고 더 혼나고 한동안 죽어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반전의 고수 아닙니까?
2: 참.
1: 아,
2: 웃긴다.
3: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제대 두 달을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왔어요. 할머니 생신이 있어서 휴가를 가던 날 엄마께선 시골 할머니 댁으로 오라고 하셨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밤이 돼서야 시골 할머니 댁에 갈 수 있었어요. 아, 이 갈 때만 지나면 할머니 댁에 도착하겠네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 계속 이런 사연이 나한테 오네요.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1: 전문이니까.
3: 저 눈 하나만 건너면 할머니 댁인데
0: 근데 못 참겠네.
3: 뭐 어차피 다 논이고 지나간 사람도 없고 때마침 갈 데가 힘차게 나와 있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똥을 넣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응, 자기야. 그래. 좀만 기다려. 얼른 갈게. 통화 상대자는 아내 같았어요. 저는 똥을 누고 있긴 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워낙 깜깜해서 뭐 그 통화는 남자도 안 보이고 그분 역시 뭐 제가 안 보였거든요. 남자의 통화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뭐? 날 마중 나온다고? 아니야. 나 빨리 가면 돼. 뭐 괜히 무리하지 말고 집에 있어. 뱃속 아기 건강도 생각해야지. 아이 뭐? 벌써 마중 나왔다고? 어디? 갈대밭이라고? 나게 갈대밭인데. 자기야, 나 보여? 그 남자는 아내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살짝 보니 손을 막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나 여기 있어. 여기 나 보여? 그리고 저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4: 오빠, 목소리 들리는데 오빠 어디야?
3: 나 여기 안 보여? 남자는 손을 힘껏 흔들었어요. 저는 똥 흘리면서 그 두 부부의 나누는 대화 행동을 갈대밭에 숨어서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어서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4: 오빠 어디? 안 보여? 어디냐고.
3: 그러자 뒤은 둘의 통화. 자기야, 저기 저 앞에 군복 입은 남자가 혼자 똥 누고 있지? 거기서 거기 그거 앉아서 똥 누고 있잖아. 군인 거기서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자
4: 어디 아까부터 똥 누는 군인은 보이는데 오빠는 안 보여. 저 사람 똥 누는 거 아까부터 봤거든. 근데 오빠가 안 보여. 아, 이제 보인다. 그래, 그쪽으로 갈게.
3: 둘은 똥을 누고 있는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0: 기준!
3: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둘은 서로 달려서 제 앞에서 포옹을 하더니
4: 오빠 얼른 가자
3: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날 갈대밭에서 미친 듯이 울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1: 야, 재밌다 이거. 자, 2015년 4월 21일에 데뷔했던 오마이걸의 노래. 이 노래는 그때 노래는 아니고 컬러링북이라는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등산하실 때 올바른 등산 방법 있으세요?
3: 등산을 할 때는 무조건 라이터나 버너, 성냥 이런 것들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불씨가 진짜 큰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4: 저는 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요. 꽃이나 나뭇가지를 함부로 안 꺾고요. 또 땅에 떨어진 거라도 도토리, 밤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동물들 먹이잖아요.
0: 요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만큼 오르기 전 준비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안전과 자연에 대한 작은 배려도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while Molly Mall is in control.
2: 컬투쇼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컬투쇼. 자, Back to the 컬투쇼. 2015년 4월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또 지원단들의 소중한 추억담들 소개해드리죠. 8019번입니다. 2015년 4월 눈물의 군대 전역날이 있었고, 왜 눈물을 흘려 전역날인데, 완전 신나야지. 더 펑펑 울었던 첫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네. 아이, 그러니까 울었구만. 잘 사냐? 행복하냐? 아직도 미련 있는 모양이네. 궁금한가? 아, 첫사랑이니까 아무래도 평생 잊혀지진 않겠죠. 그랬구나. 어떻게 저녁날 헤어졌어. 아하. 유안숙 씨.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건 아닌가요? 네. 유한숙 씨.
3: 딸의 자퇴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같이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 딸은요 간호사가 됐어요.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고 있어요. 2015년 4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괜찮아, 이 시간도 결국 꽃이 될 거야.
2: 유한숙 씨 되게 착하시고 선한 분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뭐 자퇴한다 그러면 되게 부모 입장에서 그 순간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본인이 할 어떤 그 인생에서의 세상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꼭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유한숙 씨 따님도 유한숙 씨 마음처럼 따뜻한 따님인 것 같습니다. 자, 5966님.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시골 할머니네 복실이가 집을 나가서 울며불며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어요. 근데 동네 인싸 멍멍이 친구랑 어디 가서 놀다 왔는지 밤이 다 돼서 막 돌아왔더라고요. 오,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한 번씩 풀어줘야 하는 거겠죠? 아, 시커멓어요 그냥. 아, 그렇지. 강아지들이라고 이제 말 못한다고 이제 개들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개들도 다 성향이 있어. MBTI 같은 거 조사해봐야 돼, 사실은. 그냥 한 번씩 나갔다 오고 막 그래야 돼요. 네, 집에만 있는 거 싫어하는 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나갔다 오라고. 잘 찾아왔네, 그래도 복실이가. 자, 계속해서 우리 추억의 컬투쇼 레전드 사연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 to the 컬투쇼.
4: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5: 익명.
4: 지하철에서 한 줄짜리 좁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기서 술이 떡된 아저씨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오고 계셨어요.
5: 술이 떡이 됐는데 술 깨려 그러나?
4: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올라오고 계시는 지 계속 걸어가지고.
5: 그대로 잘 읽으셨어요.
4: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으니 당연히 올라와도 아저씨는 제자리였어요. 내려가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5: 맞닥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4: 뒷걸음질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면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6: 야, 이거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요.
5: 이게 뭐야.
4: 이상한 그림이 펼쳐진 거죠.
5: 바로 앞에서 그랬으면 되게 웃기겠다. 바로 앞에서. 되게 바로 한 칸 앞서 이렇게.
4: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아저씨와 그 아저씨랑 부딪힐까봐 뒷걸음질로 올라가고 있던 저. 그렇게 둘이서 한동안 마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취한 아저씨는 자신이 계단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뜬금없이 위에 있는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7: 두 분이.
4: 네. 야, 너 지금 장풍 쏘냐? 나한테 장풍 쏘냐? 장풍 쏘냐.
6: 자기 장풍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여자분은 맞닥뜨리면 부딪힐까 봐 손을 이렇게 하고
4: 그렇죠,
6: 있었고.
4: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저씨가 아, 내려가셔야 되는데.
6: 한마디 해주지. 아, 누가!

0: 자,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살림 체험을 하러 가는데 엄마도 함께 가도 된다고 해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도착했더니 이제 숲 해설가분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와 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맡으신 숲 해설가 할아버지는 70세가량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1: 어린이 여러분, 저는 공직 생활을 하다가 청년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숲 해설가가 되었습니다.
0: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청년 은퇴 및 제2의 인생까지 왜 거론하시는지 이해 못했지만 전문가이신 것 같긴 했어요. 숲으로 들어간 후 숲 해설자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풀꽃들과 새소리를 설명하는데 한 어린이가 물었어요.
2: 아버지, 이건 무슨 나무예요?
1: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소나무. 그렇다고 소가 열리진 않아요.
2: 그럼 할아버지, 이거 무슨 나무예요?
1: 저건 오동나무.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0: 그러자 다른 어린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2: 그럼 저런 나무를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나요?
1: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런 소나무와 오동나무 사용할 곳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관찰대 최고예요. 관찰대.
2: 관이 뭐예요?
1: 사람이 치고 죽으면 들어가는 게 관이에요. 거기 넣어서
3: 오동나무 관.
1: 땅에 묻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관은 역시 오동나무 관이 최고입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 저건 만지면 안 돼요. 옷나무라는 건데 최상급 관에는 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0: 함께 따라갔던 엄마들이 그 소리에 크크거리고 유머인 듯 유머하니 사실 같은 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5살, 6살 아이들에게 막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넓고 풍경이 좋은 곳에 다다랐을 때 풍경을 가리키며 최고 정점을 찍는 할아버지의 설명.
1: 자, 여러분,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한 곳이죠. 이런 자리가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묘 자리는 이게 최고 명당 자리예요.
0: 그리고 마칠 시간이 되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1: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또 만나요. 다들 안녕.
0: 도대체 숲 해설 하시는 분인지 상조협 해설 하는 분인지 알쏭달쏭했어요.
4: 이재성 씨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난 주말 사소한 일로 아내와 싸우게 됐습니다. 다혈질에다가 매사에 좀 과장되고 극단적이었던 아내는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5: 말하다 말고 어딜 나가? 또 일단 피해보고자 하는 거지. 하지만 오늘 안 돼. 우리 당신 나가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둬.
4: 아내의 분노는 크게 달했고 저는 운동복 차림 그대로 그냥 현관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옆집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 남자도 집에서 나온 운동복을 입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얼굴로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괜히 좀 창피하고 같이 서 있기가 민망해서 저는 얼른 옆 비상 계단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 인터폰 스피커에서 아내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걸 타시겠다? 내가 그 꼴을 그냥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4: 너무 화가 난 흥분한 아내가 인터폰 화면을 누르고 거기 보이는 옆집 남자를 저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전 순간 이게 뭐지? 하는 황당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상계단에 계속 숨어있는데 아내는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트가 떠나가라 계속 옆집 남자를 향해서
5: 당신! 지금 그 엘리베이터 타기만 해! 그 순간 당신은 진짜 끝장이야!
4: 그러자 그 옆집 남자는 자신에게 그러는지 아닌지 이거 어리둥절하면서 쩔쩔매면서 말이에요.
6: 아니 저 그게 아 참 이게
4: 하며 얼른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어쭈!

0: 그래도 안 들어와? 좋아, 그럼 내가 나간다. 당신 꼼짝 말고 거기서 있어. 아!
1: 또 아내가 소리치자 위협을 느끼는 옆집 남자는 순간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다다 정신없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보다 현관문이 먼저 열렸고 아내가 뛰어나오며 포효하듯 소리를 지르며 옆집 남자를 헤드락을 걸고 만 거예요. 놀란 남자는 왜 이러세요? 저 옆집이에요. 그제야 놀란 아내는 아내는 외마들을 남긴 채 기겁하듯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옆집 남자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어요.
0: 저 죄송해요.
1: 그제 그 옆집 남자가 인터폰에 다가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비상계단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 비상계단에서 조용히 나와야 했고 옆집 남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저 뭔가 다 알겠다는 듯한 미소를 한번 보이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아무쪼록 그때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2: 이수현 씨. 고등학교 때 당시 제 친구는 남자친구 만들기에 한참 열중이었어요. 이상형 따윈 없고 그냥 남자면 될 정도로 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는 오빠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죠. 야, 너 소개팅 할래?
0: 어, 대박. 누구누구? 오빠 친구? 누군데?
2: 근데 내 친구 좀 비 닮았어. 괜찮아? 라고요. 세상에, 괜찮고 말고요.
1: 비를 닮았다고?
2: 비, 네.
1: 가수?
2: 남자 소개시켜주는 것도 고마운데 심지어 비를 닮았다니.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자랑했죠.
0: 어, 얘들아, 나 드디어 남친 생겨. 비 닮았대, 비. 야, 그 가수 비? 와, 정말 대박, 좋겠다.
2: 저도 엄청 설레었죠. 근데 비 닮은 남친을 만난다던 친구는 다음 날 썩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0: 야, 너 어제 소개팅 어땠어? 잘 됐어? 마음에 들어? 남자가 너 마음에 든대? 사귀기로 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궁금하다고.
2: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0: 비는 무슨 비?
2: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랬어요. 친구는 그 유명한 관용구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를 몸소 실천해 그 오빠가 좀비 닮았어 라고 한 말을 지 맘대로
1: 좀비 닮았어
2: 비 닮았어 라고
1: 좀비 야 그거 하나 차이로 너무 야 어감이 너무 와 극과 극이다 완전 좀비를 닮았다
2: 이렇게 읽어놓고 설레발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친구의 소개팅은 비에서 좀비로 전락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0: 아 좀비 닮았어.
1: 야, 곧 띄어쓰기 한 번을 잘.
2: 아,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빠가 좀 비닮았어 이렇게 보통 이거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보고
1: 좀하고 비하고 띈 거 아니야.
2: 띄어서 생각하신 거죠. 아,
1: 띄어서 생각한 거지.
2: 띄어서 생각한 거죠.
3: 예전에
1: 설마 좀비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서 생각한.
4: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초중 때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동네 목욕탕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죠. 그날도 목욕탕에 간 저희 셋은 일렬로 나란히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구가 마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애들한테 놀림받을까봐 좀 꺼려졌지만 잘만 끼면 난 줄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로 세 번에 나눠서 배포를 했어요. 그 친구 우성이가 뭐 이거 내가 밤 깼어 이거 뭐야. 전 아닌 척 능청을 떨며 아! 이 냄새 야 아닌 척 능청 떨며 너지? 하면 영식이의 수업을 줬고 영식이는 아니야 나 아니거든 너지? 야 나도 아니야 그럼 너야? 무슨 소리야 너잖아? 제가 목적한 대로 서로 아니라고 물타기를 하다가 흐지부지 사건이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뒤쪽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5: 너잖아 이 자식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시 달수의 컬투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증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림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펴는 조끼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해,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꽃배달 전문업체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자, 광고까지 잘 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고를 좀 해드리죠. 백투더컬트 쇼 다음 주에 떠나볼 과거는요. 2019년 2월. 2019년 2월. 이때는요, 어떤 영화 개봉을 했었냐 보니까 2024년에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파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도 극장에서 봤는데. 내가 극장에서 보면 다 천만 관객을 넘는 것 같아. 안 그러던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 다들 이거 재밌다는데 소문만 하면 내가 보러 가니까 내가 보고 나면 천만이 넘더라고. 파멸을 만든 장재현 감독의 전작 사바하가 개봉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이정재, 박정민, 유지태가 출연을 했던 영화였고요. 이 영화 역시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였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겠고요. 컬트 무비를 좋아하신 분들은 나도 안 봤습니다 아직. 예. 정호성, 김양기 씨가 출연했던 영화 증인도 개봉을 했던 시기네요. 이거 이때 홍보하러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정우성, 김양기 씨가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관객은 250만 정도 들었었고요. 평점이 9점이 넘는 영화. 정우성 배우가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오,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왔었죠?
1: 예. 2019년 1월 23일.
0: 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2019년 2월 우리 쇼단원들은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그때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담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남겨주세요. 샵 A07750원 기본자는 100원, 고리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 중에 저는 이분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소라 누나가 BTS 슈가랑 함께 부른 노래, 신청곡이라는 노래, 2019년 2월에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는 3,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0: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자, 여러분 친구들, 스타츄리 카트쇼 토요일 3부의 문을 이어합니다. 3부가 열려세요. 3부. 자, 3시 후 토요일 코너죠. 우리 사랑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새 앨범이 나오면 무조건 찾아오는 우리 컬트쇼 패밀리죠. 6월 1일에는 본인의 리더로 있는 샤이니의 6집 앨범 애트모스가 발매됐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온유와 함께 돌아옵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0: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0: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막한의 주입식 라이브 쇼 사랑의 콜센터. 자, 토요일에 텐션을 지키고 주고 있는 우리 텐션 남매를 소개합니다. 딕펑스 김태현 그리고 랄라.
1: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0: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아, 2008년에 여러분들 그 노래 엄청난 우리 누나들을 설레게 했던 그 노래. 누나 너무 예뻐 를 외치던 소년들이 새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 1일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일본, 러시아,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 몽골, 스리랑카 등 16개 지역 아이땡즈 톱 앨범 차트에서 탑10을 차지했는데요. 헐쩍아 사랑하는 가수면서 빛나는 샤이니의 리더 On You.
3: 안녕하세요, 샤이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번에 왔을 때는 제가 스튜디오 6주 공사할 때 11층에서 만났었잖아요.
3: 네, 맞아요.
0: 이게 지금 공사 다 끝난 건데 어때요? 좀 와보니까.
3: 오늘 좀 꽃냄새 같은 것도 나고.
0: 그렇죠. 네.
3: 아, 좋은 냄새다. 좋은 느낌입니다.
0: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3: 아이.
2: 꽃이 나요 오늘.
0: 와, 그러니까요. 네. 와, 그동안 뭐 특선 라이브 중간만 가자 코너 나왔는데 사랑의 퀄스 때 이 코너는 온유가 처음입니다.
3: 네, 맞습니다.
0: 그죠. 이 코너가 상당히 텐션이 높은 코너예요.
1: 네, 네, 네. 떨리는. 네네. 코너인데 이거.
3: 예, 제가 좀 내향이기 때문에 살짝 지금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0: 여기 약간 즉석에서 저희가 녹음 방송이지만 즉석에서 하는 코너라.
3: 네.
0: 약간 이분들은 거의 꽤 오래 하신 분들이다. 아직도 쫄리시는 분들이거든요.
1: 아, 신호가 할 때 너무 쫄려. 네.
2: 그 라이브고 리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진짜 쫄려요.
3: 아, 근데 맞아요. 워낙에 텐션이 높으시잖아요.
2: 아, 텐션도 텐션인데 이게 전화를 해서 노래를 부르는 코너라 이게 진짜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3: 네네네.
2: 진짜 쫄려요.
3: 아, 어떡해요.
0: 아, 근데 뭐 워낙에 짬이 있는데 뭐
1: 그럼요.
0: 올리와
3: 해보겠습니다.
0: 자, 좋습니다. 딕펑스와 샤이니가 같이 방송을 한 적 있어요?
3: 방송하면서 마주치고 인사드린 적은
1: 맞아요. 네, 근데 딱 이렇게 어떤 방송 같이 한지는 아까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3: 네.

0: 말씀 나눴는데 딱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많이 뵀던 기억.
1: 그럼 랄랄은?
2: 저 처음 만났어요.
3: 네, 처음 뵀어요.
1: 아, 처음이야.
3: 네. 근데 오늘 되게 오랜 친구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4: 느낌이 그냥 막 네. 편하게

0: 네네.
1: 와, 어떤 앨범인가요?
0: 아, 여기 써져 있는 거는요. 에트모스라는 앨범이고요. 동명의 타이틀곡 포함 다채로운 장르의 총 6곡이 수록돼 있고요. 하우스, 일렉트로닉 팝, 미드템포 발라드, 펑크 팝, R&B 팝까지 소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 아하.
3: 이렇게 읽을 거면 내가 읽어도 되는데.
0: 아, 근데 제가 읽는 맛이 또 있잖아요. 아,
1: 그렇게 그렇죠. 그렇긴
0: 한데. 본인이기 때문에.
1: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보도자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간 거고
0: 네네네.
1: 본인 생각에 어떤 앨범인 것 같아요?
0: 어 이런 앨범이에요 방금 전에
4: 아니 좀 비슷해요? 샤이니가 했던 음악과 비슷한가요?
0: 어 지금까지 샤이니가 했던 거를 어떤 걸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샤이니와 굉장히 찰떡 같은 샤이니의 청량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네 그런 앨범이라
2: 맞아 샤이니가 딱 청량한 느낌이 있어 확실히
4: 청량한데 뭔가 또 칼군무의 약간 댄스 느낌이지만 또 완전한 댄스는 아닌 약간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무한적인 약간 그런 그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오빠들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금
0: 어머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4: 아니 그런 느낌인가요?
0: 아 그럼요 그렇게 진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매한 댄스 아니
3: 애땐 애땐?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포인트를 딱 집어 줄 수 있는 뭐. 적절한 댄스와
4: 그쵸?
0: 네, 막 질러 줄 수 있는 파트도 있고 멤버들 간의 개성이 또 굉장히 돋보이는 파트들이 그래? 합쳐져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맛이 있으실 거예요.
4: 약간
3: 중독성이 있습니까? 샤이니 노래는 약간 그 훅 부분.
4: 맞아.
2: 왠지 딱 있어.
4: 항상 있었잖아요.
0: 근데 이번에는 그런 훅이라기보다는 살짝 다운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드랍되는.
1: 드랍되는 분위기.
0: 네. 훅 다운되면서 so atmos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1: 기대됩니다.
0: 네.
1: atmos 앨범 발매 전에 콘서트 무대에서 이미 이제 이 음원을 선공개를
0: 네 전곡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1: 야 전곡을
4: 네네네. 전곡을요?
1: 예 그러면 전곡이 다 연습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0: 네 여섯 곡을 다 했습니다.
4: 아니,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셨을까 봐 다 보여주신 거예요?
0: 네 콘서트에서 보여드리고 6월 1일 날 발매를 했어요. 네.
4: 와. 진짜 오래 기다렸겠다 진짜 아니, 팬분들도
1: 팬들 반응이 어땠어요?
0: 아 근데 저희가 딱 보여드리자마자 첫날 어? 이 노래 뭐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신곡이 나왔을 때 어?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세 번째 날 되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2: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구나.
0: 너무 좋았어요. 네네.
1: 야, 샤이니 표 하우스의 부활이다의 곡 반응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2: 네. 맞아 요즘 하우스가 유행이에요 또.
1: 요즘 하우스가 재유행을 한다 이런 느낌인데 온유가 생각할 때 이번 앨범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앨범인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0: 애트모스다.
1: 아 그래요.
4: 애트모스가 애트모스다.
1: 자 타이틀곡으로 함께 들어볼 텐데
0: 네.
1: 자 뮤직비디오도 이제 열심히 찍었겠지만 댓글이 이제 몇 개 달려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0: 네.
1: 자, 이걸 좀 몇 개 소개할까요?
4: 네 댓글에 이렇게 있네요. 아니 노래가 무슨 듣자마자 샤이니 음악이라고 낙관 박혀 있는 게 이런 감성은 샤이니밖에 못 냄.
0: 아이고
4: 이런 장르하는 그룹 중에 압도적 1등이자 유일무이.
2: 유일무이입니다.
1: 샤이니 장르요. 샤이니 장르.
4: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네. 느낌이 그대로 왔을까?
2: 이런 느낌을 얘기한 거. 자 그리고 또 밑에 샤이니 18주년에 여전히 춤은 빡세고 노래는 더 느는 게 맞나요? 거기에 얼굴 관리까지 되니까 내가 평생 샤이니 말고 누구 좋아해요?
4: 오,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이다.
1: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하면 뭐 뭐합니까? 아마 들어보면 딱 분위기가 나오겠죠. 샤이니 신곡을 온유 씨랑 함께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mos. 자 혹시 후렴구나 퍼포먼스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갈 때 좀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안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0: 아, 자,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예. 감사드리면서 애트모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4: 우후.

0: 아,
1: 아 진짜 샤이니가 샤이니했네요.
2: 아, 청량하다, 청량해. 예.
3: 아, 노래 나올 때 원유님이 춤을 좀 살짝 쳐주셨는데,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1: 살짝이 아니야, 제대로 쳤어.
3: 아, 진짜, 아, 근데 너무 멋지시고, 아, 진짜 빡세요, 춤이.
4: 맞아요,
2: 맞아요.
4: 노래가 쉬는, 빨라요. 네.
2: 쉬는 시간이 없던데요.
3: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여유롭고, 아, 18년 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1: 혜연 씨한테만 일주일 주면 요 춤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일주일이요? 1년도.
3: 1년을 줘도 힘들죠. 네. 야,
1: 아니 이게 공간이 없어.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2: 그러니까
4: 전혀 없어요.
3: 와. 근데 노래도 높아요.
2: 노래도 해야 돼.
1: 메인 보컬이고 또
2: 아, 너무 힘들겠다.
1: 어려운데 웃으면서 계속 춤을 추잖아.
2: 맞아요.
1: 야 이거는 아~ 저세상 텐션입니다.
2: 서커스 서커스. 와,
1: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109 님이요. 샤이니 신곡 옛날 데뷔 초 느낌 나서 그 시대 감성이 새록 떠올라요. 보내주셨습니다.
3: 다음 문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4908님이 저 지금 저 밖에서 온유 보는데 태균 아저씨 머리 앞으로 좀 가주세요. 안 보여요.
2: 아 저 바깥에 계시는구나.
1: 아 지금 저
3: 사진을 지금 막 대포 카메라로 막 찍고 계신데
1: 딱 내가 나한테 걸리는 거야 이렇게
2: 스튜디오 밖에 아,
3: 머리가 너무 그리고 온유실 가리는 거야. 네.
2: 밖에서 보내주신
1: 문자 아닌 것 같잖아요.
3: 아, 이런 문제가 올 줄은 몰랐네요. 네.
1: 장벽이지
4: 밖에서
3: 앞으로 좀 가주세요. 안 보여요.
2: 네. 네 그래도 6037님 6037님이 사위 삼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어요.
3: 이건 진짜 애정인 거예요.
1: 찐인 거지.
2: 찐이지 찐이지.
1: 오, 본인의 감사합니다. 딸을 어 원유한테 이렇게 해서 시집을 보내고 싶다. 최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6037님? 아~, 아 따님은 같이 안 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3: 어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1: 진이네지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애트모스입니다. 자 사랑의 콜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네. 자, 즉 컬투쇼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나 즉석에서 뽑아갖고 그냥 읽어준 다음에 거기다 즉석으로 전화를 걸어서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 하하,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전화를 끊으시거나 누구세요 하고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미션 실패.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2: 어 숨차.
1: 저희가 되게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수요일 1시쯤에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아, 모르는 번호로 이제 서울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아 컬투쇼구나 생각해
3: 주시면 네, 받아주세요.
1: 네, 어떤 보이스피싱도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걸 자 그러면 사랑의 콜센터 언제나 첫 번째 주자는 랄라.

0: 오, 이 초등학생들 좋아하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노래.
1: 네, 그래서 오늘도 초등학생처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부진님의 신호등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부터 문제 하나씩 읽어볼까요?
2: 네, 425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며칠 전 차 안에서 남편이랑 이사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아하.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컬투쇼에서 나오는 재밌는 사연 듣고 실룩실룩 웃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고 부부싸움이 바로 끝났습니다. 감사해요 컬투쇼 보내주셨습니다.
0: 저희가 그렇습니다.
1: 아, 예. 최고다 진짜.
0: 부부관계의 뗀뗀함을 네. 중재해드리고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어드리는 컬투쇼가 그딴 맞아요. 존재예요.
1: 한번 이렇게 피식 웃고 나면 모든 게 좀 괜찮아지는데.
3: 맞아. 그럼 풀려.
0: 가족끼리 뭐 명절이나 어디 갈 때 분위기가 서로 안 좋을 때 이제 컬투쇼 딱 사연을 틀어놓으면 네. 웃다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서로.
3: 맞아요.
2: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아져 있는.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요즘이 아니라 계속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2: 그걸 들으면 진짜 누군가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4: 다음 5609님. 저는 남자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입니다. 요새 눈에 들어온 분이 있는데요. 어허. 잘생기고 매너 좋은 사장님 아들이에요.
2: 사장님 아들. 아들.
4: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일하랴 심장 간수하랴 어우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분이 3층에서 근무하시는데 각자 층에서 퇴근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를 보러 일부러 내려오신 느낌이 듭니다.
0: 아 이거 착각인가요?
4: 그리고 꼭 정수기는 제 근처에 있는 걸 이용해요. 용기 내서 고백해볼까 하다가 아 잘못되면 어쩌지 생각이 드는데 어쩌죠?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0: 이분한테 하고 싶다.
3: 아 너무 궁금한데?
0: 야 근데 이게 지금 착각인지 진짜로 그 사장님 아들이 이분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3: 그니까 네.
1: 근데 이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또 잘못되면 이제 잘릴 수가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사장님 아들이니까
1: 많이 겁이 나네요.
2: 위험해질 수 있죠.
0: 위험합니다.
1: 시집을 가느냐
3: 직장을 잃느냐.
1: 전화를 먼저 해볼게요.
2: 네.
0: 자 5609님한테 전화를 걸겠습니다. 이분은 전화 오는 걸 절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네네.
3: 오늘이 쉬는 날이라.
0: 아 그러네. 네.
3: 회사에
0: 제가 녹음하는 날이 투표하는 날이라. 네. 회사에 안 오늘 쉬는 날인데 회사 없겠다. 그지. 재밌겠다, 그지.
1: 제발.
3: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2: 근데 이게 제발 본인이 눈에 들어온 건데 고백을 해볼까.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랄랄인데요 사장님 아들 좋아하시죠? 사연 보냈잖아요. 회사 사장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는 사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혜를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는데요. 대신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야지만 그 지혜를 드릴 수 있답니다.
0: 그러니까요. 잘한다.
4: 네 끝까지 들으시면 또 상품도 있어요. 여기 진짜 이상한 데 아니고 저 진짜 랄랄 맞아요. 렛츠고 지금 라이브예요.
0: 예. 사장님 아들을 사랑하는 5609님을 위한 노래 신호등. 과연 빨간불일지 파란불일지. Come on!

0: 좋아 좋아, 노래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5609님은 과연 저희한테 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자, 과연 성공했을까요? 전화를 끊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2: 어머나, 아,
0: 실패입니다. 어, 안 끊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언제 끊으셨어요?
1: 와, 아,
2: 용기가 부족했나? 아,

0: 용기가 안 났나.
1: 사장님 아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찔렸나?
0: 노래를 듣다가
2: 아니면 이미 고백을 한번 해보셨나?
1: 아! 무슨 일이 있었나?
0: 여튼 실패지만 전화를 한번 더 걸어볼게요.
2: 그러니까 궁금한데.
0: 예, 전화 한번 더 걸어볼게요.
1: 아니 들으실 줄 알았는데.
2: 안 받으시면 확실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1: 무슨 일이 있는 거죠.
0: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아 궁금하다. 5609님 전화해볼게요.
1: 어머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 아, 어떻게 하면
0: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컬투쇼 김태균입니다.
3: 어 안녕하세요.
0: 예, 문자 보내셨잖아요 저희한테.
3: 네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왜 전화 끊으셨어요?
3: 아니 뭐 계속 뭐 노래만 나오다가
2: 앞에 설명을 잘 못 들으셨나
0: 봐.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랄랄이 지금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1: 아니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0: 지금
3: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1: 예?
4: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1: 싫어요.
3: 방송만 나와서 못 들었어요. 네.
0: 아 어떻게 저희가 지금 토요일 컬투쇼 방송을 녹음하고 있어요. 사장님 아들과 그죠?
3: 아 네.
0: 고백을 해볼까 막 용기를 내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고백을 안 하셨죠 아직?
3: 그분이 원래는 이제 다른 층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내려올 일이 없는데
0: 굳이
3: 제 근방에 복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2: 정수기
3: 정수기 같은데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약간 눈이 마주치면 그분도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0: 어머머머.
3: 그래서 근데 이제 다가가고는 싶은데 이게 남초에서다 보니까 이게 잘못 소문이라면은
2: 그치 애매해지지.
0: 아, 그래도 사장님 아들인데 뭐 한번 대시해봐야지.
3: 첫 연이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네.
0: 아 약간 애매. 이게 복사기나 3층에는 없어요? 있는데 일부러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이러면 좀 약간
3: 정수기도 따로 있는데 여기에만 내려와서 드시더라고요.
1: 뭔가 조금 이게 티가 나는.
2: 있네.
0: 주위 바로 옆에라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 또 다른 여직원이 있나요?
3: 네, 근데 그분은 나이가 이제 좀 30 넘으셨어요.
0: 근데... 나이가 좀 있고 그분은?
3: 네, 그렇죠. 한 30 중반 정도 되신 분이고 남자한테 크게 막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근데
1: 그래도 그 사장님 아들이 또 마음에 들었나 봐요. 본인 스타일에.
3: 네. 네, 좀 마음에
2: 들어요. 아니 지금 궁금하다. 어떻게 됐지?
1: 쉽지 않잖아 사실.
0: 근데 이게 우리가 고백을 만약 했어 이분이
1: 네.
0: 진짜 모험으로 진짜 큰 용기를 내서 딱 고백했는데 원래 저는 자기는 잘 웃는 스타일이라 그러고 아 그래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1: 오해하셨다면 와이프가 있어요 말을 못해.
0: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죠?
4: 와이프가 있어.
3: 아, 그분도 어리세요. 20대 그도 한 26살?
1: 어머, 26?
0: 그럼 우리 고모님은 네. 몇 살인데요?
3: 23살이요.
0: 23살이야?
3: 네.
1: 23살이요?
3: 네네.
0: 나이 딱 좋네. 근데 목소리는 좀...
1: 아니 목소리만 들었는데 지금 정말 죄송한데 44 같아요.
3: 근데...
0: 목소리는 사장님 사모님 느낌이에요.
1: 아, 진짜로?
3: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낮은 편인데.
0: 그러니까 중저음이네.
2: 이미 완성형이네 진짜.
1: 아니 이미 완성형이다. 사장님 네, 목소리. 사모님 목소리.
4: 잘 어울리시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사장님 아들이 이게 좀 지나면 회사를 물려받을 거고.
1: 아니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해도.
0: 이미 사모님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2: 네. 아 최고다. 최고의 재능. 아 너무 좋은데요?
0: 아 여튼간 뭐 아 이거 후기 좀 한번 보내주세요. 두 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 네.
3: 제가 이제 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회식 같은 걸 잡아준다고 그래서 그냥 다음 주쯤에 그런 게 있다고는 했는데
1: 자연스러운 여가 회식
0: 회식제 그걸 좀 보고 계시구나.
2: 드라마 한번 보내주세요.
0: 아니 이게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좀 보내주세요.
1: 아니 너무 궁금한데 근데 사실 이게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성공해야지만 이제 끊지 않으셔야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끊었잖아요.
3: 네.
1: 이 정도면 우리 방송국 분들이랑 지금 회의를 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제가 그냥 10만원 상당의 선물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0: 그래!
1: 아, 이 정도 보내드려야 돼. 이 정도 그럼. 쌀도 풀어주고.
0: 저기.
3: 아 네네.
0: 잘 되시다가 어떻게 후기가 좀 가끔마다 하나씩 문자 보내주세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3: 행복하세요.
4: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4: 네,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다행히 전화 연결이 됐네요. 너무 좋다.
0: 궁금해. 자 실패는 했지만 성공 같은 실패였어요.
4: 네.
1: 성실.
0: 자 4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6월 6일 현충일,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인데요. 미국에도 비슷한 의미의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가슴에 작고 붉은 꽃 양귀비를 다는 문화가 있는데요. 왜 양귀비일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존 맥크레이 대령은 전우들의 무덤 위에 핀 양귀비 꽃을 보고 플랑드르 들판에서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시 속에 붉은 양귀비가 전우들 사이에 피어있다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이후 양귀비는 전쟁 희생자를 기억하는 꽃이 된 거죠. 꽃 한 송이로 오래 기억하려는 마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만큼은 모두 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티쇼 사랑의 걸센터 오니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성공과 실패 같은 성공을 네. 예, 이렇습니다. 아, 성공 같은 실패죠. 예.
1: 성실.
0: 예, 성실.
2: 실성될 뻔했습니다.
0: 예, 실성될 뻔했어요. 네. 좋습니다. 아유, 오니 씨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방송이 나가는 6월 6일에 네. 오니 씨가 부른 오

0: OST가 발매된다고 아. 합니다. 예.
1: 또 이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0: 아 이거 SBS 드라마죠.
1: 맞아요. 멋진 신세계. 네. 지금 반응 엄청 좋다.
0: 아 반응 좋아요. 네. 반응 너무 좋습니다.
1: 임지연 씨가 나오신다고 얘기를 듣고 어 할게요 이랬는데.
0: 아 임지연 씨 팬이에요?
1: 네. 오. 할게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또 잘 되고 있을 줄은
0: 그러니까.
2: 몰랐죠. 네. 아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1: 아 그럼요. 제가 가사도 갖고 왔습니다.
2: OST.
0: 가사.
2: OST가 더 좋잖아.

0: 이런 노래입니다.
1: 아,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청량해요. 네.
2: 와 좋다. 여러분들도 좋다. 완곡을 또 들어보시고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뭐 매번 들으실 노래일 네, 거 아니에요.
0: 네, 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예. 이렇게 이제 OST가 떠버리면 네. 든든하잖아요.
0: 그렇기도 하죠.
2: 예, 부를 노래가 있으니까.
0: 사실 또. 진짜 평생 가지고 갈
2: 평생 가는 거지.
3: 맞아.
0: 네네네. 네.
2: 자 그리고 지난 5월이죠. 온유 씨가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마쳤습니다.
0: 아 네.
2: 단독이죠?
0: 맞아요, 맞아요.
2: 와.
0: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2: 네, 혼자 샤이니와 함께 한 게 아니고 온유 단독 팬미팅.
0: 네.
2: 서울 그리고 타이페이, 홍콩, 오사카를 다녀왔었고
0: 네?
2: 마지막이 5월 도쿄였다고.
0: 맞습니다.
2: 아 어땠어요?
0: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는 게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 번도 못 보셨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2: 그치.
0: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 아, 안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언젠가 꼭 다시 와야겠다라거나
3: 너무
0: 새로운 곳을 주신다. 꼭 찾아서 가야겠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4: 어떤 뭔가 반응이 가장 좋은 그런 뭐 나라나 뭐
2: 나라, 도시나
4: 도시나
0: 사실 어디에서도 반응이 다 좋았는데 저는 일본에서 할 때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 어때요? 눈이 막 빨짝빨짝해요.
0: 그게
4: 울어요, 막
0: 멈춰 있어요.
2: 아, 진짜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3: 맞아.
4: 아, 진짜?
3: 반응을 못해.
2: 아, 진짜 좋으면 고장 나는 거야 사람이.
0: 네. 웃는데 눈물이 나고요.
3: 맞아, 맞아.
0: 아, 이렇게 네.
2: 진짜 안 믿겠지만 제 김태균 쇼라는 제 공연을 하잖아요.
0: 네네네.
2: 제가 등장을 딱 하는데 어떤 여자 팬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 믿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4: 안 믿겨요 전혀.
2: 진짜 너무
4: 아니,
2: 저를
4: 좋아하고 그러니까 더 안 믿겨요.
2: 저도 그런데 온유는 뭐 오죽하겠어요.
3: 아 난리 나겠죠.
4: 최고다.
2: 자 사랑의 컨센터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펑스 김태현. 우리 애기 아빠. 네. 와, 이 노래를 진짜 오랜만이다.
3: 예, 네, 오래된 노래. 이범학 님의 이별 아닌 이별.
2: 이거 알아요?
3: 네,
0: 이 노래 몰라요.
2: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만나면
0: 이 네. 이별의 발음이 V 발음인가요?
4: 아니요. 이 아저씨가 불러서 그래요.
2: 이범학 씨.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0: 와.
2: 오늘부터 후보 문자 읽을까요?
0: 네. 2050님이요. 따뜻한 남쪽 광주에서 살다가 늦은 나이 마흔에 결혼해서 신랑을 따라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연고가 없는 곳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친구 사귈 틈도 없이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2: 아유, 고생 많으세요.
0: 사람이 그립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저랑 비슷한 한 분을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신랑 회사 동료가 살다가 이사 나간 집에 들어온 새 입주자였어요. 이제는 아이 용품과 간식도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이 색, 옷, 신발까지 나눔해줄
4: 갑자기 왜 할머니예요? 갑자기 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0: 아니 여자분인데
3: 아직 제가 마흔인데 할머니가
0: 앞에는 사연이지만
4: 같은 분 맞죠?
0: 아 여기는
4: 야, 이분 맞아요?
0: 한마디 하시는 거니까
4: 다른 분 같아서 맞는 거죠?
0: 여자분을 좀 표현하고
2: 40대 지금 중반 정도 되시죠?
0: 아, 예. 아이 색, 옷 신발까지 나눔해준 새 친구 송이 씨 고마워요. 앞동 사는 다니 엄마 현희가.
4: 네. 너무 무섭다 현희 씨. 너무
3: 지켜보고
4: 무서워요.
3: 있을 것 같아.
4: 너무 네. 무섭네요.
2: 여기도 전화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0: 네.
3: 네 그리고 또 4817님 균디가 추천해주신 목동 맛집 뽕땡이 여자친구랑 먹으러 다녀왔어요.
2: 진짜 여기 갔다 왔구나.
3: 먹다 보니까 컬투쇼 다음으로 좋아하는 철파 MDJ 김영철 형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2: 어머, 어머.
3: 그걸 보고 여기 찐이구나 싶었어요. 태군 형님 덕분에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님 근처 맛집 또 없나요?
4: 어디예요 여기가?
2: 여기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3: 뽕땡이?
2: 거예요.
0: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2: 짜장면 그
3: 아 짜장면 6천 원.
4: 뽕땡이?
2: 뽕 이제 뽕쟁이.
0: 아
4: 있어요.
2: 뽕쟁이란 간판이에요.
3: 네. 짬뽕이 맛있는 집인가요?
2: 아니요

0: 짜장면이 맛있어.
1: 짜장면이 맛있어. 이름이
2: 지금 방청객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0: 이따가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탕수육도 맛있고. 아 근데 여기 양도 많아.
3: 여기 김영철 형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 찐이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안 돌아다니시는 데가 없어요.
0: 그렇지 그렇게 목동 일대를 다 돌아다니게 되네.
2: 어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3: 성당동 압구정 뭐 항상 돌아다니세요.
0: 막 돌아다니게. 얘는 막 돌아다니게요.
2: 아 이거 좋은 정보인데.
0: 저는 목동에 짜장면 먹으러 그 집만 갑니다.
2: 너무 맛있다. 많이 가잖아요.
0: 네, 진짜 그 집만 가니까. 근데 너무나 사장님한테 서운한 건 제가 그렇게 많이 가고 사람들도 많이 보냈는데 나한테 서비스 하나를 안 줘. 아~
2: 지금 얘기하세요. 아,
3: 이 자리를 빌어.
0: 그렇다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사장님.
3: 맛은 있으니까요. 예, 예.
0: 자, 어디로 전화할까요?
1: 아까 그 처음 사연. 네, 광주에 사시다가 수원으로 가셔서.
4: 아, 현희님이요.
1: 목소리를 잃으신 분.
2: 너무 무서워요, 현희님.
0: 현희님한테 전화할게요. 자, 2050님께 전화하겠습니다. 자, 전화갑니다. 단이 엄마예요, 단이 엄마, 네. 현희. 단이 엄마. 지금 뭐 오늘 투표하는 날이라.
1: 쉬는 날이라.
3: 쉬는 네, 날이기도 하고요.
0: 쉬실 텐데. 아...
3: 근데 육아를 하고 계신다면은.
2: 아, 아가랑 놀러 갔을 수도 있고. 예.
0: 하하. 아, 이거는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4817.
1: 네, 4817. 네.
2: 또 균지랑 또 통화도 하면 좋고 제가 네. 또 맛집 추천도 해드릴게요.
0: 네. 생방 다 끝나고 한번 4시에 가보십시오. 거기 브레이크 타임 없어.
3: 아 그게 제일 좋아요.
2: 쉬는 날이라고 되는 게
0: 요거 안 받으면 재수 씨한테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1: 육아 중인.
2: 어 좋다 좋다.
5: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응.
3: 돌리시는 것 같아요.
1: 어떡하죠?
2: 와, 근데 깔았다. 와이프한테 해도 어차피 모르는 번호로 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2: 모르잖아요.
0: 우리 태연 씨 와이프한테 그 걸어봅시다.
1: 번호를.
2: 지금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육아 중이거든요.
0: 어, 육아 중이지. 완전 육아 중이지. 애 보고 있는 시간인가요?
1: 그렇죠.
0: 이쯤이면
1: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아직은 신생아라서 그런 수유텀 일정 아직 안 와가지고 뭐 하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0: 어, 네.
2: 바쁘지. 할 게 많지.
3: 아 아이 에?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0: 이거 남편 노래인가요?
1: 아니 이거 일본 밴드.
2: 일본 노래. 일본
1: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1: 아, 네, 그 지금 서호 육아 중이시잖아요. 지금 되게 바쁘고 힘드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이거 노래 끝까지 들으시면 그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알겠죠? 저 이별 아닌 이별 이별망님 노래 불러드립니다. 끊지 마세요.
0: 아, 재수 씨 안녕하세요. 나이스. 예. 야, 정말 끊어도 웃기겠다.

0: 야, 과연 뒷번호를 모르니까 재수 씨는 성우 엄마는 과연 성우 아빠의 전화를 끊었을까요?
1: 설마 설마 아니겠지?
0: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 성공! 감사합니다.
3: 아니 뭔가 너무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0: 성우 엄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모르는 번호인데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요?
1: 아, 그 스팸 의심이 안 떠서 받았는데 전화 받자마자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0: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후보 문자를 읽는데 다 전화를 안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제수 씨한테 한번 해보자. 갑자기 한번.
1: 아, 근데 이렇게 전화해서 이별 노래 불러가지고.
2: 이별 아닌 이별.
3: 이게 할 줄 모르고 제가 미리 선곡을 해놓은 거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라고.
0: 열심히 지금 육아하고 있는 아내한테 내 사랑 굿바이 오늘 못 들어가. 아, 지금 서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1: 저 밥 먹고 지금 놀고 있어요.
0: 아, 귀여워 귀여워. 많이 힘드시죠? 아이다. 애 키우느라고.
1: 아 괜찮습니다.
0: 아, 태연이는 많이 힘들다 그러던데요.
1: 나약한 것 같아요.
4: 눈이 저번보다 자꾸 풀려 있더라고.
3: 눈이 점점. 예.
1: 뭐 얼마나 힘들다고.
3: 아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 해본 것처럼 아니고 되게 잘하.
0: 우리 엄마들은 원래 강해요.
3: 예. 엄마들 딱 있는 그래. 것 같아요. 확실히 남자랑 다르더라고.
0: 아빠들은 이상해요.
4: 왜 그러는 걸까?
1: 아 그래도 저보다 올해 애기 봐서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아
0: 많이 도와주는구나.
3: 감사합니다.
0: 잘 봐주는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아빠인데요.
3: 제가 해야죠. 예. 네.
0: 우리 제주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내분께.
3: 예. 아우 이거 하고 금방 갈게. 가서
4: 아,
3: 내가
4: 또. 소리야 진짜 감동적이게.
3: 그래. 뭐 항상 고맙고 애기도 같이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고 너무 고생이 많고.
0: 애기는 원래 같이 낳는 거예요. 네.
3: 사랑합니다.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저분 선물 드려야지.
5: 네네네.
3: 아 선물도요?
0: 그럼.
3: 아 전화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 노래 끝까지 들어줘서 제가 선물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재윤 씨 수고해요.
4: 다음에 또 만나. 보고 싶어요. 네.
5: 고생이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이거 좋은 이벤트가 됐는데?
3: 그니까요 갑자기. 와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4: 순간 노래하는데 저는 코끝이 찡해가지고 순간
3: 눈물
4: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막 이제 아이를 낳았고 막 그러고
0: 그렇지,
4: 있는데 뭔가
0: 엄마가니까.
4: 막 라디오에 막 감동적이고 하는데 제목을 봤는데 이별 아닌 이별인 거야.
0: 내 사랑 굿바이.
4: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3: 나중에도 뭔가.
0: 좋습니다. 여튼간 뭐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된 것 같아서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샤이니 온 유. 자 어떤 노래 불러주나요 오늘?
5: 저는 여기서 1절 정도 노래를 해야 된다길래 그냥 제 노래 갖고 왔습니다.
4: 그럼요.
5: 근데 노래방으로 불러보는 게 처음이라서
0: 진짜?
5: 네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터프 러브를 준비했습니다.
4: 오히려 좋아.
0: 자 그러면 후보 문자 오늘부터
5: 네 0047님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0: 6학년처럼
4: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5: 아, 저 이거 너무
0: 현희 씨인데요.
4: 초등학교 6학
5: 저 지금 이거 아니.
4: 저
5: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0: 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5: 수학여행 갔다가 와서 허리가 골절됐습니다. 저번 주에 퇴원했는데 엄마 아빠가 광주에서 화순까지 외식을 가지요. 너무 귀찮아요. 6학년이 할 말 참
3: 가도 되나?
5: 그래요?
3: 허리 골절인데?
0: 허리 골절이면
5: 아니, 골절이라고요? 못 움직이는 거 아닐까?
4: 근데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외식을 가자고 한 것 같은데 귀찮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네, 다음
3: 7303님 올해 21살 대학교 2학년이 된 조현재입니다. 2학년만큼은 진짜 알차게 살아보자 마음 먹고 이것저것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 삶은 소확회 두 개, 동아리 두 개, 대회 활동 한 개, 그리고 주 3일 알바까지 하는 풀패키지 대학생이 됐네요. 와. 평일엔 학교 갔다가 알바 가고 끝나면 과제하고 주말엔 봉사활동에 약속까지 다녀오다 보면 집에 들어와 씻고 잘 준비만 해도 어느새 새벽 3시입니다.
0: 아유 열심히 사네.
3: 최근에는 축제 무대까지 준비하느라 중간고사와 공부, 춤 연습을 병행했는데요.
5: 와.
3: 인생 선배님들 다들 20대 때 원래 이렇게 사셨나요?
4: 네.
0: 나도 진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3: 바쁘죠.
4: 이게 솔직히 좀 쭉 읽으면은 체력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5: 맞아요. 진짜 맞아요.
3: 신나고 재밌잖아.
4: 그치? 30대가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입이 막 다 헐고.
0: 입이 다 헐.
4: 입이 막 헐고 포진이 나고 막 그래.
5: 구멍 뚫리고.
4: 잠을 자야.
0: 너는 너무 바쁘게 살아.
4: 지금요? 지금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저도
0: 그래?
4: 애기 낳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체력이 안 돼. 안 따라줘 이제.
0: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진짜 열정이 있는
3: 맞아.
0: 거지.
4: 안 따라줘. 너무 힘들어요 몸이.
0: 매니저가 맨날 피곤해 보이잖아.
4: 정신 차려라. 너만 힘들지 않아.

0: 다음 문제.
1: 해요.
0: 아 끝이네. 아, 네. 자 우리 하나 골라야 돼요.
2: 어 저는 이 중에서로 보면은 마지막 7303님께서
0: 열정적으로 사는 네. 친구한테
1: 조현재님
2: 너무 열정적으로 사셔서
0: 위로도
2: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네
0: 7303 무대로 네. 모실게요. 네. 조현재님이십니다. 21살의 대학생인데 진짜 아 열심히 사는 거야. 와 지금도 알바하고 있는 거 아니야?
1: 바쁠 것 같아요. 엄청. 근데 이렇게 바쁜 친구들이 아, 전화를 잘 받아.
3: 부실려나?
0: 어 그럴 수
3: 있어. 받을 수 있어.
0: 이렇게 과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혹시 나를 섭외하러 가는 전화인가?
1: 전화는 잘 받아요.
3: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어 바쁠 수도 있죠.
0: 아 바쁘게 사는 대학생이라 아, 좀 응원해드리고 싶었는데 그죠?
2: 네.
0: 안타깝네 전화를 안 받아서 갖고 바쁜 대학생이야. 그러면은
2: 아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0: 이분이 바쁘니까
4: 초등학교 6학년.
0: 초육 가보자. 초육 가보자.
2: 초육.
0: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2: 좋아요, 네. 좋아요.
0: 집에 있을 거야 아마. 네. 초육 가보겠습니다. 0047. 지금 이제 허리가 좀 아파갖고 좀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2: 네, 네, 네.
0: 누워서 받을 수 있으니까.
2: 심심하실 수 있습니까?
0: 0047.
2: 초등.
5: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온유입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0: 예예. 예, 예.
4: 허리 골절, 허리가 골절.
2: 아, 허리 골절 되셔가지고 여행 안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0: 그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우리가 전화를 한 거니까 전화를 끊지 하고 노래 끝까지 들으면 선물을 드려요.
1: 너무 수상하다.
0: 그러면 안 돼.

0: 아직까지
1: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2: 들어오세요
0: 아 네
3: 자기 노래를 까먼 건 아니었죠? 예. 자 과연 온유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는 자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야 성호 성호
0: 야 너무 귀엽다
3: 아, 처음에는 누가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4: 아빠요
3: 아빠가 모르는 번호니까 네가 전화를 아빠가 대신 받았던 거예요?
4: 네 아.
3: 근데 지금 컬트쇼인 건 알고 있어요?
4: 네. 오! 오~
3: 그러니까 그 화순까지 외식은 갔다 왔어요?
4: 지금 가고 있어요.
1: 아, 지금 가고 있어요?
5: 아, 귀여워. 결국에 끌려갔군요.
3: 아이고, 허리는 어때요?
4: 지금 이제 보호대 차고 있어요.
3: 보호대 차고 있어. 그래 견딜만 해요.
4: 네.
2: 너무 힘들었겠다.
3: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5: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허리는?
4: 수학여행 가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3: 아유 버스 내리다가 넘어졌어?
4: 아니요 그냥 삐끗했는데 그 가방이 무거워서 압박돼서 꼭 골절됐어요 아유
5: 가방이 무거워서?
3: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데
2: 수학여행을
5: 아이고
3: 수학여행 갔는데 뭐 가방에 뭘 넣고 간 거예요?
4: 가방 정리가 안 돼 있어서
5: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3: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무거워졌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5: 정리가 안 돼서
3: 맞다 강제 사투리 써볼거마이
5: 네 그럴거마이
3: 케이와기를 저 컬투쇼가 응원할게요.
5: 네, 허리 아프지 말아요.
1: 오늘 또 끝까지 노래 들어줘서 우리 10만원 상당의 상품도 보내줄 거예요.
3: 좋아요.
4: 네, 감사합니다.
3: 예, 잘 갔다 와요. 화순까지.
1: 네. 안녕.
5: 그래요, 예.
3: 자, 이렇게 샤이니 언니는 성공.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4: 르노.
5: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찍으시죠.
6: 자, 사나이 크로스센터의 샤이니 온유 씨가 우리 샤이니의 새 앨범 미니 앨범을 애트모스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7: 네.
6: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속 바쁘죠? 이제 앞으로.
7: 네.
6: 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태연 씨, 소호 오빠 수고했어요.
7: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어요 오늘.
6: 그러니까. 서빈이 엄마 수고했고요.
8: 네.
6: 자, 범준이 아빠도 수고했습니다. 저예요. 예. 자,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도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8: 땡큐!
7: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0: 세제 역시 성원에드피아.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을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제성의 황제!

요즘 SBS에서 스님과 손님이라는 프로그램이 화요일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 노홍철, 이상윤, 이주빈 씨 등과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이죠. 명언 제조기인 법륜 스님, 여기서도 끝없이 명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저는 말이죠,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해탈이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다. 내 마음대로 어찌 되지 않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 스스로 끌려가지 않게 중심을 딱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책. 그렇죠. 해탈과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주는 거죠. 자,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고요. 제 속은 공복입니다. 네, 해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도 내실은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황제파마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곡은 H.O.T의 빛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법륜스님의 그 컨텐츠 증문즉답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법륜스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기는 했는데 결론은 그거네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있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상태. 네,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참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그 법륜스님처럼 현자, 네,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떤 삶일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태어나신 거겠죠? 이 점점 태어나면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들을 많이 얻어서

0: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법륜스님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접한 구독자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에는 이런 그 우리의 인생의 스승들이 전해주는 이런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저장해 놓으면은 우리가 하드로 따지면 컴퓨터 하드로 따지면은 한 1기가로 복잡하게 정리된 거를 딱 한 100메가바이트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넣어주니까 얼마나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여유로워집니까? 여러분들도 머리가 복잡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출첵하도록 할게요. 광고 이츠 가공.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매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부르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노래 자체가 해피해버리죠. 왜냐 오늘은 토요일이니깨니. 그래서 엄정화 페스티벌로 토요일 축제 출석 체크 출발.

자, 오늘 주말인데 누가 왔나 한번 출석 체크 한번 볼까요? 이주영님 어서 오십시오. 오진명님, 네, 그리고 김성태님도 반갑습니다. 김영두님, 서영재님도 입장. 자, 4804님, 빵디 한 달 넘는 뚜벅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새 차가 나옵니다. 안전운전 빔 좀 쏴주세요. 당연히 쏴드려야죠. 네, 차는 운전은 안전운전이 짱인 거 아시죠?

이정숙이 쌍디 주말 잘 보내세요. 저도 아주 야무지게 보낼 거거든요. 야 정숙님이 선전포고를 이 주말을 얼마나 야무지게 보내시려고 이 라디오에 문자까지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오케이 정숙님 나중에 얼마나 야무지게 보냈는지 신바따로 저기 사연 보내주세요. 자 주말은 Never Cry.

2824님 형님 친구랑 둘이서 영화관 왔는데 매점에서 3만 원 썼습니다. 돼지력이 폭발했어요. 아우, 아우는 아직 멀었어. 적어도 5만 원 이상은 써줘야지. 그래야 돼지지. 자, 2828 아우. 자, 앞으로는 2만 원 더 추가하게.

어서 오십시오. 최명수님 주말도 찾아주셔서 땡큐. 다음 곡은 요 노래로 골랐습니다. 이기차 비바 내 사랑. 0716님 홍천 형님 댁 가면서 듣고 있어요. 주말이라 이동하시는군요. 황재성

자, 이렇게 김하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김하은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끝곡은 4286님께서 신청해 주신 브레이브걸스 롤린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3: 레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읽어줄게요. 박민재님, 달리기 2km도 못 뛰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빵디 저 좀 업으로 와주세요. 2km면 많이 뛴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던데. 그 가끔 헬스장에서 이제 러닝머신 세팅을 하잖아요. 러닝머신을 이제 뛰면은 속도를 여러분 몇으로 뛰십니까? 저는 이제 한 7? 6? 그러니까 처음에 4.5로 6, 7이면 빠른 거예요?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아니 4, 5로 한 뭐랄까 5분? 10분 정도 이제 웜을 한다, 웜업을 한 다음에 6, 7 6, 7로 막 뛰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8 8로 갔다가 인터벌이 살짝 돼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은 다시 줄여서. 근데 저 이렇게 뛰는데 1km 그렇게 뛰면은 오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2km면은 괜찮죠. 그래서 이제 5km씩 뛰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대부분 5km에서 10km 막 뛰기는 하시던데. 아 슬로우 러닝을 그렇게 숨이 헐떡이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6, 7이면은 슬로우는 아니에요. 6, 7이면은 보통 한강에서 슬로우는 아닌데 아주 빠른 것도 아닌 그 딱 중간 단계로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뛰는 거기는 한데 그걸로 계속 뛰면은 아 조금 숨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8, 9를 한번 찍어야 돼요. 그걸 찍으면은 그 가끔 다리 살짝 후달거려가지고 뒤로 밀릴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재빠르게 또 내립니다. 근데 그 내리는 조작이 더 힘들어. 더 싫어. 그래서 사실 그냥 러닝머신 말고 밖에서 하는 게 사실 최고기는 한데 네 저도 참 체력이 질질이네요. 그래도 민재님 너무 잘하신 거니까 조금 숨 좀 돌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괜히 그 능력치 오버해가지고 하시다가 질려버리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제 머릿속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는 코너 아바타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할게요. 악동뮤지션 소문의 낙원.

자, 2부 아바타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 촉수 안으로 밀어넣는 코너. 아바타끼리 교감을 하듯이 제 머릿속과 여러분의 머릿속이 함께 교감을 하는 코너입니다. 자, 제 머릿속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까지 잘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받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컨셉은 약간 이걸로 잡았어요. 주말에 몰아서 집안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평일에 모든 걸 밀어둔 대가로 방구석이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교감을 해서 가장 먼저 해치우고 싶은 집안일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청소지옥의 딜레마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 감고 상상.

주말엔 좀 쉬려고 했는데 방 꼬라지가 이게 뭐지? 눈길을 돌리는 곳마다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잖아. 몸이 천근만근이야.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단 말이야. 이 귀찮음의 대홍수 속에서 과연 뭐부터 손을 대야 할까? 진짜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다. 진짜 고민돼. 이럴 수가. 의자가 안 보여. 입었던 옷, 입을 옷이 뒤엉켜 에베레스트 산을 이룬 빨래! 초파리와의 전쟁, 싱크대 가득 쌓여서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설거지! 아니야. 발바닥에 다 붙어 온 사방에 머리카락과 먼지가 굴러다니게 킹받는 바닥 청소! That's no no. 냄새의 주범, 현관문 앞에 가득 쌓여서 당장 안 버리면 노답인 쓰레기 벌레 수거! 과연 제 귀찮음의 장벽을 뚫고 가장 먼저 할 집안일은 무엇일까요? 아, 제 생각만 해도 짜증이 소떼처럼 밀려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산더미처럼 밀린 집안일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인데 아, 다들 급한 거네요.

후보 4개를 골랐습니다. 1번 빨래, 2번 설거지, 3번 바닥 청소, 4번 쓰레기 분리수거. 와, 이거 막상막한데. 뭘 골라야 되지 이 중에서? 잠깐만. 아, 순서를 생각해보면 알겠네요. 평소에 청소를 하는 순서대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펜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리를 제가 사인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작게 쓸 거예요. 됐다. 아니요? 어, 제작진 다 틀렸네. 다시 한번 갑니다. 됐다. 아, 평소에 저희 집이 하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루트로 저희는 돌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주문과 함께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교신.

Kering-kering. Karang-karang. Kering-karang. Otan. Ego. Tu. Sabato Kiliaku. Majebo. Tahala. Pu. Ekana. Ego Tis. Kadimerines. Totemo no. Pade no ti. Shimeni. Tiatiki. Kiring-kiring. Karang-karang. 자, 오늘은 그리스어를 빌려서 제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리스 분들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이게 제대로 된 억양 아니겠죠? 자, 말 뜻은 평일에 내가 저지른 만행을 주말에 내가 수습할 때 나는 비로소 인과응보를 배운다. 내일의 자 오늘의 할 일은 내일의 내가라는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과연 무엇을 골랐는지 제 생각을 맞춰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1번 빨래, 2번 설거지, 3번 바닥 청소, 4번 쓰레기 분리수거 여기까지. 1, 2, 3, 4번 중에 제가 뭘 골랐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QWER 고민 중독 듣고 올게요.

자, 빵댕이들과 제 머리가 함께 연결되는 아바타 게임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산더미처럼 밀린 집안일 폭탄을 마주했습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 빨래, 2번 설거지, 3번 바닥 청소, 4번 쓰레기 분리수거. 가장 먼저 해치운 집안일, 바로 제가 선택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빨래였습니다. 루트가 제일 좋죠. 이거 네 개를 봤을 때 빨래를 먼저, 빨래가 이게 돌아다니면 일단 발에 치입니다. 공간 차지하는 것도 많고 공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빨래를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이거를 돌리고 이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동안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먼저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4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막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 바닥 청소. 요것들을 청소하면서 먼지가 쌓여있겠죠. 그럼 또 바닥 청소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거지를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순서. 그러니까 1, 4, 3, 2 요 순서대로 한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안일. 이부자리 정리? 이부자리 정리가 제일 보람차고 네, 기분이 좋죠. 네, 뭔가 집이 이불을 정리해놓으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개서 놓는 게 아니라 이불을 훅 펼쳐서 침대 위에 그냥 이렇게 싹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털어요. 아, 제가 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안 털었으면 다른 사람이 털었겠죠. 아, 이부자리 정리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불 정리가 아니고 이부자리 정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덮고 잔 이불을 베개랑 이런 발쿠션이랑 등쿠션 이런 게 안 보이게 싹 덮어놓는. 그럼 뭔가 침대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 그건 청소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 제가 정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부자리 정리. 사실 집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맞잖아요. 집안일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싫어하는 거? 아, 분리수거 아닐까요? 분리수거. 사실 제일 싫은 게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하다 보면은 그 위에 뚜껑, 철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붙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지지도 않아 잘. 막 종이랑 플라스틱이랑 같이 붙어 있고. 아, 요즘에 이게 끔찍한 혼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요즘 가장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말에 밀린 집안일 있으면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시 재미난 거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8844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방디. 경기도 광주의 곰탱이 인사드립니다. 여자친구와 6년의 연애 끝에 내년 결혼을 목표로 준비하며 올해 2월부터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여자친구 몰래 깜짝 프로포즈를 계획하면서 준비한 결혼 반지를 혼자 찾아왔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여자친구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몰래 밖으로 나와서 꽃 한 다발과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촛불로 하트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낭독해주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남들만큼 크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말도 더듬었지만 활짝 웃어주면서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며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빵디, 저 프로포즈 성공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넘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신청곡은 마크투베 메리미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곰탱이님의 신청곡 마크투 메리미 듣고 오셨습니다. 6년 연애 결실을 이제 곧 맺게 되었네요. 내년이면은 2027년에 새내기 부부가 이제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결혼 전에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물어보면은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동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요즘 친구들은 예. 저희 때는 없었던 그 문화가 있긴 있었는데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그런 문화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살아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죠.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기는 하죠. 우리 여자친구분도 곰탱이님과 이번 생은 너로 정했다 아닙니까? 이번 생은 너로 정했다. 네, 평생 이제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네 깨가 쏟아지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준비할 때 궁금한 거 참 많으시고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여기 또 황제파워의

인생에 또 선배들, 고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우리 곰탱이님의 고민과 또 우리 예비 신부님의 고민, 이런 거 하나씩 던져주시면 저희가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 성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결혼

0: 이번 기회에 사람들도 이 코미디언들의 고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포즈랑 비슷해요. 한 방에 성공해야지 이게 걸리면 끝나는 거. 걸리면.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네 그만하라고요. 아니 왜? 내가 노력했는데. 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3부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8: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자, 제목은 몰라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이름까지만 딱 소개하고 제목은 소개하지 않는 코너예요. 노래의 제목은 여러분이 직접 맞춰주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노래 두 곡이 나갈 텐데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면 오답입니다. 노래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노래 나갈 때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뜨니까 그걸 보고 정답 보내셔도 오케이.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윤도현 밴드와 세븐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오필슨 코리아 박수였습니다. 자, YB의 오필슨 코리아, 세븐틴의 박수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죠. 이런 날 박수치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였고요. 북중미 월드컵도 6월 11일 개막입니다. 월드컵 하면은 또 우리 윤도현 행님께서 불러주신 오필슨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이 노래 열심히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대한민국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번에 조추첨에 걸리는 나라가 한 두 나라 정도 있는데 잘 좀 그분들 저기 이기고 승리해서 오랫동안 월드컵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쉽진 않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김혜연 씨와 정인 라디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을 들어봤는데요. 정답 공개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달려보자였습니다. 김혜연 씨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정인, 라디가 함께 부른 달려보자 두 곡 듣고 왔고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전국을 누비면서 달리고 계신 분들 어때요? 많으시죠? 사실 현충일이 6월 6일이 금요일이었고 6월 7일부터 토요일이었으면은 멀리 떠나는 분들 겁나게 많았을 텐데 아 토요일이 겹쳐가지고 네, 살짝 아쉽습니다. 자 일단 이럴 때일수록 안전운전 하시라고 두 곡을 같이 들려드렸고요.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을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부 제목은 몰라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내일 하면 돼요.
1: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0: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1: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로 태극기는 기봉에서 세로 길이만큼 내려 조기로 다는데요. 태극기 내의 모서리에는 건곤감리 사괘가 있죠. 각각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자로는 하늘건, 땅곤, 구덩이감, 떨어질 리를 써서 하늘, 땅, 물, 불을 뜻해 자연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또 흰 바탕은 밝음, 순수, 평화를, 가운데 태극무늬는 음양의 조화를 뜻해요. 세상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조화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이 태극기 안에 담긴 셈이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후.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와!

0: 아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7: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고기 다 먹고 배불러서 숨도 못 쉬겠다면서 헉헉거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눈으로는 볶음밥 메뉴를 또 노려보고 계시는데요. 그만 그만. 사연 받았습니다. 이승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펑디, 어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제 머리를 팍 밟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얼른 AI에 검색을 해보니 그것은 아주 보기 드문 대박길조입니다. 곧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 복권을 사야 하나? 혼자 엄청 설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아주 불편한 진실. 그 녀석 행운을 배달하는 새가 아니라 계단 근처에 둥지를 틀어놓고 거길 지나는 주민들 머리를 죄다 쪼고 있는 깡패새였더라고요. 길조는 무슨, 복권 명당 대신 당장 오토바이 헬멧부터 사야 할 판입니다. 행운인 줄 알았다가 뚝배기만 탈탈 털린 우픈 저에게 빵디 친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새 발판으로 사용되시는 이승우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새가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를. 발톱도 아주 날카로울 텐데.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가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난 네 거야. 네, 승우님, 새에게 몸을 네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새가 그래도 아파트 근처에 있다는 거, 저는 이 새를 되게 행운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머리를 밟고 가고 뭘 하고, 나중에 또 친해지면은 얘가 길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복권을 한번 사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승우님을 위해서 둘이 친구가 되라는 의미로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토요일의 월요일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흥과 에너지의 민족, 애국심을 끌어올려 흥을 끌어올려. 오늘 월요일 서인영 신데렐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저 빵디가 뽑은 최고의 조수석 매너, 옆자리에서 그냥 이것만 해줘도 좋겠다. 과연 뭘까요? 힌트는 여기까지.

6771은 빵디 축하해주세요. 저 오늘 저녁 약속이 취소됐어요. 야호 파티다. 가기 싫은 약속이었나 보죠. 6771 하나님 맛있는 걸로 배를 약 올리세요. 알았.

0: 와디. 황제 파워는 저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1: 안 돼요.
0: 그렇다면 승원이 매일매일 방문하기. 자, 인형 씨 다시 출발 준비. 가자.

매일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빵디 누나 입장요. 6386님 처음 문자 보내요? 아하이 눈팅만 하지 말고 문자 진작 인사해주지. 우리 누나 어서 와보래요.

최고의 조수석 매너. 옆자리에서 그냥 이것만 해줘도 좋겠다. 과연 뭘까요? 힌트. 그럼 엄마 여기까지.

알바 다니는 자영업자입니다. 알바 퇴근하고 장사하러 가게 가는 길입니다. 아유, 이 토요일에 가슴이 이렇게. 세상에,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자기 장사도 하는데 알바까지 떼야지. 아유, 안 되겠다. 3222님께 힘내시라고 선물을! 홍순아님,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시골을 내려갔습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애들이랑 아내 보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순남씨. 순남씨,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성. 오늘 케이크랑 빵 사러 대전 원정 갑니다. 와, 이 문자는 뭐 거의 주말마다 도착을 하네요. 성공하기를 빌어주세요. 하지만 황제팡어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성공했다는 문자가 거의 9할 이상입니다. 자, 0845님 득템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또 허탕치고 올 수 없죠. 갑니다. 득템빔! 말 나온 김에 오늘 점외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할까요? 오늘 점외추 장어 덮밥으로 진행시켜! 여러분, 저는 장어 덮밥을 먹을 때 장어를 완전체로 먹지 않고 으깨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밥 맛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찐탑 장난 아니야.

고추 현님 돈가스 포장해서 집에 갑니다. 맥주 한 캔 꺼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이 돈가스는 오늘 안주가 되겠군요. 시현님 만나게 드셔요.

하는데 입을 옷을 미리 골라놨어요. 5분이라도 더 자겠다는 의지. 나랑 통했디. 3647이 휴일에는 소파에 누워서 황제파워 듣는 게 이게 복지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극락이다. 압뇨 극락도 락이죠.

Super Eiffel. Monochrome Eat Check. 하루가 멀다고 뭐가 그리 밉다고 못 잡아먹어 서로 안달라 왜 너무나 5250님 빵디에게 빠져버렸죠 퉁덩 네 빠지면 못 나가 어디야.

여기까지. 자, 퀴즈 정답 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 펑디가 뽑은 조수석 최고의 매너. 옆자리에서 그냥 이것만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잠자기였습니다. 잠, 꿀잠, 슬립, 자기, 잠, 뭐 잠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요일이니까는 내일 일요일이 하나 더 있으니까 오늘은 좀 나가서 움직이고 많이 노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또 내일 4시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삼보의 고상 준비했습니다. 노래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처음 들어보는, 네, 우리나라 민요인가요? 민요가 아니죠? 발라드예요? 아, 밴드예요. 삼보의 고상. 이게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 발굴하는 재미가 있죠. 요거 들으면서 우리 또 주말 마무리 잘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6: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5: 몽젤?
6: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7: 잘 만들었다, 몽젤.
8: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특별한 벤치들이 있습니다. 얼핏 평범한 초록색 의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청동 명판이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새로운 탄생, 오래 이어온 사랑, 혹은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판이요. 모두가 기억을 하기 위해 만든 거겠죠.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 위에서 오늘도 다리를 뻗고 휴식을 취합니다. 편안하고 덜 외롭게.

0: 최유리 숲 박소현의 러브게임 6월 6일 토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대체공휴일 아니라고 너무 슬퍼할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대단한 애국심까지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추억해야 할 이름 많거든요. 오늘을 핑계 삼아 한 번씩 떠올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러브게임 토요일 2부에서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소개된 사연 중에 최고의 러브스토리를 다시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차트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여름여름의 여자친구. 네, 이 곡이 들려올 때면 여름인 거예요. 마침 또 여름여름의 노래가 나가니까 배현우님의 문자가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집 근처 다대포 해수욕장 다녀왔어요. 두 아이들과 같이 걸으면서 러브게임 듣는 중입니다. 벌써 물장구 치는 사람도 있고요. 게릴라 콘서트 하는 분도 있어요. 여유로운 주말 저녁 행복하게 보내고 있네요. 아, 저도 다대포 해수욕장이 집 근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부러워요. 예, 눈앞에 풍경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냥 상상이 돼요. 물장구 치는 사람, 게릴라 콘서트 보는 사람, 아니 여유로운 이 저녁, 저까지 힐링되는 문자입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에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배현우님 이렇게 문자 주셔서 읽는 동안 행복했네요. 예, 배현우님께 선물 가고요. 코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어집니다.

시즈 어떻게 생각해 이어드렸습니다. 다들 지금 어디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이준범님, 아빠가 덮는 이불이 너무 두꺼워 보여서 제가 쓰는 쿨매트를 선물해드렸어요. 잠이 잘 온다며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빠가 행복해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모님들은 더 좋은 거를 저희가 검색해서 이걸 뭘 선물을 해드리면 다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옛날에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또 억지로 권해드리면 또 그걸 또 잘 쓰시고 좋아하시니까 너무 행복하죠. 이제는 두꺼운 이불은 못 덮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시원한 소재의 그런 이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좀 뽀송한 여름을 나려면 예 요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방울들 다 겨울 이불 이제 정리하시고 시원한 여름 이불 잘 장만하셨죠? 이준범님께는 러브게임에서 선물이 갈 거예요. 신현숙님 오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지인이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녁 해먹을 기운도 없네요. 내일도 도와달라는데 아이고야 가야 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평일에도 일해야 하는데 가지 말까요? 이미 마음이 지금 다쳤어. 그죠? 예, 오늘 이런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로 기운이 없는데 아 이거 예, 월요일에 신현숙님의 출근도 중요한데 그죠? 친구분한테는 얘기를 좀 잘해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현숙님께 선물 갈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3256님 신청곡입니다. 첼로 전공하는 여고생인데요. 지금 레슨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러브게임 듣네요. 다음 주에는 1학기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남아있어서 기말고사까지 있고요. 그래도 힘내서 하려고요. 마이클 잭슨의 배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영화가 개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클 잭슨의 춤도 챌린지로 해서 올리고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배드 이어드려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인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지인환경농산물.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 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음식 주간 베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5월 25일 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0: 법칙. 사는 게 재미없다 느껴지던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눈에 들어오는 피아노 학원 간판. 어렸을 적 잠깐 배우다가 남자가 피아노는 무슨 하고 말았었는데 문득 나도 저렇게 연주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배운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얼마나 배우셨나요?
1: 초등학교 때 한 5년? 근데 그만둔 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0: 왜 그만두셨는데요?
1: 그땐 그냥 재미가 없어서. 다 모르는 곡만 하니까.
0: 클래식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혹시 가요도 배울 수 있나요? 그럼요. 특별히 뭐 배우고 싶은 곡이 있나요?
1: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 노래 같은 거.
0: 어머, 박효신 좋아하세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친절한 선생님 덕에 피아노를 치기도 전부터 흥미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음을 베이스로 장 3도 그리고 단 3도씩 쌓은 걸 메이저 코드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느낌, 요 느낌만 기억하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1: 뭔가 뭐 밝은?
0: 아, 맞아요. 그게 메이저 코드예요. 한번 직접 쳐보시겠어요? 어릴 적 그저 악보 따

따라 손가락 운동하듯 배우던 것과 달리 여기저기 응용하기 쉬운 코드부터 배우니 더 재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평소 즐겨 듣던 노래를 바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죠. 물론 아직 실력이 부족해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이는 걸 듣는 시간이 더 길긴 했지만요.

0: 이 노래가 왜 좋아요?
1: 그냥 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직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때가 그랬기도 하고
0: 전 아직도 엄마라고 하는데 철이 덜 들었나? 전 엄마가 꼭 친구 같거든요. 아니 어쩌면 동지?
1: 동지요?
0: 네, 힘든 시절을 같이 헤쳐나와 그런가 동지애 같은 게 있어요.
1: 저도 그런데 대신 저는 그런 마음보단 미안함이 크죠. 미안해서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고.
0: 에휴, 그러게요. 자식들은 왜 미안하면 화를 낼까요?
1: 만만해서 그런가 보죠. 뭐 세상에 유일한 비빌 언덕이라.
0: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레슨 시간 50분 중에 40분을 이야기 나누고 겨우 10분 피아노 건반을 만질 만큼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 세상을 보는 시선, 꿈꾸는 사랑의 크기와 모양까지 서로 닮은 점이 많았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대화가 피아노 연습실을 벗어나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달이 지고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된 우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되었네요. 5월 25일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자 열흘 전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들 보미를 안고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퇴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피아노 연주는 양손을 사용합니다. 베이스를 받쳐주는 손이 있어야 다른 한 손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요. 때로는 서로 엇갈리는 음을 치면서도 결국 하나의 곡이 되어 흘러가죠. 각자의 리듬에 맞춰 차곡차곡 화음을 쌓아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 같은 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50-50 큐피드 이어드렸습니다. 지난주 럽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는 5월 25일 월요일에 소개된 권형래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42님이 저도 지금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은 저보면 한숨만 푹푹 쉬거든요. 이게 실화라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 만난다고 예 그런 말이 계속 전해지나 봐요. 산후조리원 퇴원하고 아들 봄이 사진도 예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세 가족 예, 피아노 선율처럼 예 아름답게 차곡차곡 화음을 쌓아가면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사연의 주인공 권형래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추가로 또 갔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드엔딩, 해피엔딩, 뭐 옛날에 그리운 사랑,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랑 예,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긴 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은지, 서인국이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이어집니다.

0: What a wonderful world. 방문치 영케이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라이즈 모든 하루의 끝 듣고요, 잠시 후 박수 하늘 업게임 3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알파 드라이브 원 OMG 이어드렸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저녁이고요. 잠시 후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0: try to get up.
1: Quagoa,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 10. Top 10 가요 탑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함께 돌아가 볼 시간은 2000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먼저 2000년으로 올라가 볼게요. 2000년 6월 첫째 주 7위 곡입니다. Friday Night, G.O.D. G.O.D. 2집 수록곡이고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애수에 이어서 활동했던 곡이 바로 Friday Night입니다. 작사 박진영, 작곡 방시혁. 이때가 한창 G.O.D. 육아일기 방송되던 때라 G.O.D.가 큰 사랑 받고 있을 텐데요. 2000년 가을에 발표한 3집 거짓말의 성공으로 그해 연말 가요대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Friday Night 이어드려요.

원래는 2017년에 발매된 곡인데 이때쯤 밈처럼 여기저기 불리면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의 깡이 7위, 자 1일 1강을 넘어 1일 3강까지 하던 분 있었고요. 깡 신드롬 덕에 B씨는 새우맛 깡과자 광고도 찍었고요. 이 즈음에 놀면 뭐하니 싹쓰리 프로젝트도 시작하면서 B씨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비의 깡 이어집니다.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6월 첫째 주 6위곡 제목이랑 가수는 가물가물한데 들으면은 아 이 노래다 이 노래 아는데 하는 곡이 있죠. 어쩌면 이 노래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허쉬의 애인입니다. 허쉬 여성 두 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도발적인 앨범 자켓 디자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이후에 시티팝 열풍이 불면서 너튜브를 중심으로 숨겨진 K-시티팝 명곡이라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들어보면 이게 다 아는 곡이라니까요. 허쉬 애인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서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 6위 곡입니다.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 6위입니다. 원곡은 2006년 신여범 씨고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전미도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따뜻한 음색이 극중의 그 최송화라는 캐릭터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번에 5위로 가볼게요.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 첫째 주 5위는 박효신 씨 데뷔 앨범 수록곡입니다. 데뷔곡은 해줄 수 없는 일. 이 곡에 이어서 이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박효신 바보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당시 같은 소속사에서 데뷔 준비를 하던 박하유비 씨가 부르려고 했는데 박효신 씨에게 더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보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박하유비 씨가 자신의 4집 앨범에 리메이크해서 넣기도 합니다. 박효신 씨 고3 때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박효신 바보.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 5위 곡입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고요. 주인공 박세로이가 겪는 고독, 회의감,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감정선을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티그럴 탑10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갑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 첫째 주 4위는 One Time One Love입니다. 원타임 2집 타이틀곡이고요. 이 앨범으로 당시에 음악계, 광고계, 예능계 모두 휩쓸었습니다. 원타임의 최전성기 진우션과 함께 YG 개국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타임의 원러브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라미란입니다.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면 설렙니다. 최근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분장을 한 판타지 작품을 했는데요.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마법 같은 순간들에 흠뻑 빠져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낯선 것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도전 앞에 먼저 겁먹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직도 설레고 두근거리고 처음인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미란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Everybody get up.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0년 그리고 2020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가요. 2000년 6월 지금까지도 레전드 드라마로 손꼽히는 이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사극 시청률 1위 기록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심지어 이라크에서는 시청률 80%를 찍기도 했다는데 전광열, 이순재, 황수정 주연, 동의보감의 저자인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 드라마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허준, 2번 허재, 3번 허석. 김보성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금주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이번에는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 6월 첫째 주 4위 곡 만나볼게요. 너와 원잇 입에 바른 소린 이제 그만할게. 트와이스 More and More 4위입니다. 사랑의 설렘이 무르익을 때 상대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감정을 담았고요. 트로피컬 하우스 리듬을 기반으로 듣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More and More 이어드려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금주 인기가요 탑텐 2000년으로 갑니다. 2000년 6월 첫째 주 3위 곡입니다. J 어제처럼. 많은 분이 이 노래를 제이씨의 데뷔곡으로 생각하는데요. 2집입니다. 데뷔 초창기에는 댄스 가수로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주목은 받았는데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2집은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이씨가 직접 앨범 컨셉부터 자켓 사진까지 구상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제이 어제처럼 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2020년 3위 곡 만나볼게요. 아이유 에잇 3위입니다. 아이유 씨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맡았고요. BTS 슈가 씨가 프로듀싱에 참여했습니다. 스물셋과 팔레트에 이은 나이 시리즈 곡인데요. 당시 28이었어요. 그리고 동갑내기였습니다. 아이유 씨, 슈가 씨가 두 분의 협업으로 발매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이유 씨가 노래하는 본인의 28살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 첫째 주 2위 곡은 클론의 초련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실까요? 형광봉 댄스라고 있었어요. 무대가 딱 암전이 되면서 형광봉을 들고 양손을 막 돌리던 그 포인트 안무가 있었습니다. 쿵타리 샤바라와 함께 클론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초련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2위 곡 만나볼게요.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가 2위입니다. 친구에게 설레임을 느끼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보드게임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입니다. 수록곡이었던 돌핀과 함께 큰 사랑을 받으며 데뷔 후 처음으로 음원차트 및 음악방송 올킬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살짝 설렜어 이어집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발표합니다. 2000년 6월 첫째 주 1위 곡은 백지영 대시입니다. 앞서서 초련도 그렇지만 이 곡도 백지영씨 춤을 따라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골반을 엄청 튕겼어요. 백지영씨가 앞으로 팔을 쭉쭉 뻗고 예, 쓱 한 바퀴 훑어주는 예, 이 춤이 큰 사랑을 받습니다. 백지영씨 하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 같은 수식어가 많지만 이때는요 라틴의 여왕, 섹시댄스 여왕이었답니다. 1위 곡입니다. 백지영 대시 이어집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0년 그리고 2020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렸고요.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2000년 6월 대한민국 역대 사극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드라마는? 정답 1번 허준! 대장금도 깨지 못한 허준의 기록입니다. 대단하죠. 당시 허준의 인기로 전국의 한의대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고요. 또 드라마에서 매실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청매실값이 급등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추억의 빠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을 한 곡 바로 발표합니다. 2020년입니다. 6월 첫째 주 1위 곡은 백현 캔디. 백현 씨의 그 다채로운 매력을 여러 가지 맛의 캔디에 비유하면서 재치 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백현 캔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0: 봄이 왔어요.
1: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옷을 고를 때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촉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래도 덜 입게 됩니다. 이렇게 촉감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많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촉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건도 부드러운 것 혹은 빳빳한 것으로 취향이 나뉘기도 하잖아요. 특히 여름이 되면 피부가 끈끈해지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 내가 선호하는 촉감으로 기분 전환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작은 시도에도 기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매일 밤 8시 행복으로 기분이 전환되는 시간.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맨디.

0: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황소윤 피처링 김현철의 감촉이었습니다. 향기나 소리도 각자 좋아하는 게 있지만 촉감도 있죠. 저는 좀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그런 촉감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도 원래 막 섬유유연제 많이 넣으면 안 좋다, 막 이렇게 몸에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섬유유연제 넣으면 좀 보들보들해져서 그런 촉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건도 무조건 섬유유연제 넣습니다. 무조건! 향기 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보들보들해지는 촉감을 좋아해서 무조건! 네. 우리 박태민님께서 요즘 조금 무기력하네요. 영스 듣다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항상 좋은 텐션으로 뭔가 그런 기분을 가지고 365일을 살아왔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매번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체력을 많이 썼나 하면서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나 오늘 왜 이렇게 체력이 좋지? 왜 이렇게 텐션이 좋지? 한 그런 날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 라디오가 우리 태미님의 이 텐션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샤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샤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샤워한 것처럼 들으면 상쾌해지는 노래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 5달.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도...

0: 본죽의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양,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양,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양,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의 리뷰로 함께하는데요. 별점 만점입니다. 오랜만에 아이와 단 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빨래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어요. 이번 주는 2점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남겨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부터 만나볼게요. 5003님, 이번 주에 입사 동기가 저보고 너무 바빠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가 금요일에 메일함을 보니까 주고받은 메일이 평소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나 자신 고생했다고 별점 4개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바쁜 거 말고 정말 미친 듯이 바쁘면 내가 바쁜 거를 모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내가 바빴었나? 아, 그치, 바쁘긴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항상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님, 친구랑 댄스 학원에 등록했어요. 둘이 어렸을 때 같은 댄스 동아리에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취미로 다시 배워보려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재밌어서 만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취미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운동을 취미로도 정말 좋지만 이 춤을 출 때에 쓰는 근육과 또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게 또 취미를 즐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분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의 이번 주 에피소드와 별점을 남겨주세요. 베이비몬스터의 춤.

베이비몬스터의 춤 듣고 왔습니다. 리뷰 사연들이 이어서 만나볼게요. 장예진님, 이번 주에 방충망을 교체했어요. 이 집에서 산 지 오래돼서 한 번은 바꾸려고 했는데 더 늦기 전에 해결했네요. 괜히 밖에 풍경이 선명하고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방충망도 진짜 오래 쓰면은 막 먼지도 많이 쌓이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고서 가끔씩 교체는 해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번 바꾸면 진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풍경도 선명하고 잘 보이는 느낌. 우리 9274님 다이어리를 하나 샀습니다. 올해에 반이 지나갔는데 왜 샀냐고 물어보시면 그냥요. 이제부터라도 기록해보려고요. 이번 주 기록은 다 채웠으니 만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지금 2026년에 11월 뭐 12월 또 아니고 아직 반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네, 올해의 남은 반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구매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구매하신 만큼 남은 반년도 잘 기록을 하시고 뭐 좋은 거 뭐 다 좋은 감정 등등 다양한 기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리뷰 사연은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Jennifer Chung의 Better Today Than Yesterday.

제니퍼 청의 Better Today Than Yesterday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는지 만나볼까요? 황주빈님, 별점 5점입니다. 이번 주에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사다 준 걸 꺼내 먹었어요. 빵에 발라먹는 건데 달달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까먹고 있었다가 발견해서 더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빵에 발라먹는 거 어떤 거죠? 뭐 잼인데 어떤 뭐 맛이 다양하잖아요. 초콜릿 맛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일 잼일 수도 있고 뭐죠? 되게 궁금하다. 빵에 발라먹는 건데 달달하고 아니면 카야잼? 뭐죠? 너무 궁금한데? 근데 식빵이나 빵 같은 걸 자주 드시는 분들 아니면 그릭 요거트 요새 또 핫하잖아요. 그런 거에 추가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네, 또 친구가 해외여행에서 갔다가 또 사다 주신 만큼 아껴서 또 맛있게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형님, 와이프랑 장 보러 갔다가 섬유유연제를 새로 샀는데 사용해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요. 이번 주에 세탁하고 향 맞는 재미로 지냈네요. 얇은 이불까지 깨끗하게 세탁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또 향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향수도 좋아하지만 섬유유연제를 매번 똑같은 걸 구매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SNS 그리고 너튜브에도 섬유유연제를 추천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장을 해두고 다음번에는 이 향 하트 눌러놓고 좋아요 눌러놓고 다음번엔 다른 향들로 좀 구매를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향인지 좀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기억에 남는 일과 별점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인 듯 과일이 아닌 열매 채소, 바로 토마토죠. 토마토는 멕시코 원주민 아스테거, 토마틀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속이 꽉 찬 과일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토마토는 과일일까?

0: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식물학적으로는 씨를 품고 있어 과일이지만 당도가 낮고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풍부해 음식 재료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 식품학적으로는 채소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요리에 활용되면서 토마토를 과일보다 채소에 가까운 식재료로 여기게 됐는데요. 과일 같기도 하고 채소 같기도 한 토마토. 그래서 더 다양한 맛으로 사랑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별점 2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별점 5점 만점,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별점 리뷰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이제 남겨주신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7259님, 완디, 저 경주로 수학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제일 무섭다는 놀이기구도 타고 유적지도 구경했어요. 아주 신나게 놀다 왔네요. 별점 5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경주는 뭐 유적지도 볼 것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맛집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또 놀이공원까지 있다 보니 할 것들도 많고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수학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재철님, 이번 주에 사춘기인 중학생 아들과 단 둘이 첫 글램핑을 다녀왔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밤에 장작불 피워놓고 대화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녀석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 다음에 또 와요 하는데 순간 뭉클했네요. 최고 점수 5점짜리 한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드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빠 다음에 또 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최고의 날을, 최고의 시간을 우리 아빠와 함께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로 또 가족 다 같이 글램핑을 다녀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사랑님, 아이 출산한 지 한 달 된 초보 엄마예요. 하루 종일 육아하면서 눈 아이에게 두고 귀로는 라디오 들었습니다.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완디 목소리가 차분해서 듣기 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정말 정신없는 날들일 것 같습니다. 네, 잠을 내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를 생각지도 못할 그런 날들일 것 같은데요. 제 라디오가 2시간밖에 진행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2시간만큼은 우리 사랑님에게 뭔가 힐링이 되는, 그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라디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육아 화이팅!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리뷰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카더가든의 그들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완소들의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장별님, 제주도에 좀비 체험하러 왔어요.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별점은 1점인데 완디 목소리 들으면서 진정하고 있어요. 용기를 주세요. 용감해지고 싶은 6학년 초딩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이런 용기는 없어서 제가 예전에는 무서운 영화를 잘 보고 했었는데 요새는 무서운 영화를 못 봅니다. 아무리 뭐 재밌다고 하는 그런 OTT 드라마나 영화라고 해도 못 보겠어요. 네,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잖아요. 우리 친구분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갔었을 것 같은데 같이 팔짱을 끼고 걷는다던가 뒤에 숨어서 간다던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덜 무서워요.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장별님. 또 우리 지슬기님, 8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한 번씩 애교도 부리는 고양이들 덕분에 힘들어도 웃음이 나네요. 요즘 둘째 고양이가 아파서 걱정이 많은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와, 8마리의 고양이요. 와, 정말 다양한 성격의 또 고양이들이겠죠. 네. 근데 이렇게 슬기님이 많은 사랑을 또 주시는 만큼 우리 둘째 고양이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몸이 좋진 않겠지만 곧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나머지 또 둘째 고양이와 함께하는 나머지 7마리의 고양이도 옆에서 같이 걱정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만큼 금방 또 완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Shawn Mendes featuring Taylor Swift의 Lover.

Shawn Mendes featuring Taylor Swift의 Lover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사랑이 가득한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6623님, 매일 운동한다 말만 했는데 드디어 신랑이랑 배드민턴 1시간 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땀 흘리고 운동하니까 개운하네요. 이 기분은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배드민턴이 보기에는 뭔가 쉬워 보일 수 있고 땀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땀나요. 네, 요즘 날도 덥고 특히나 밖에서 치면 와 정말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새 날이 좋으니까 남편분이랑 시간 되실 때 나가서 이렇게 자주 운동 겸 재미있는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13님,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워커홀릭이라 이번 주는 남편에게 신경을 하나도 못 썼네요. 회사에서는 5점, 와이프로서는 0점입니다. 남편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0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3점은 최소 주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자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께 꼭 닿기를 바라고 워커홀릭이라고 하셨는데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33님,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북악 팔각정 갔다가 예쁜 야경도 보고 왔어요. 기분도 좋고 DJ님 목소리도 너무 좋으니까 별점은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뭐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 나실 때마다 데이트도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데이트도 자주 하시고 뭐 영화로도 보러 가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양정수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0: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러브 치킨.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완소들만 즐길 수 있는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그럼 저는 NCT Wish의 All to Love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웬디의 영시티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샤워 페스티벌로 함께하고요. 다음 주제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힙합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요. 여러분이 즐겨 듣는 힙합 노래 듣기만 해도 힙해지는 것 같은 곡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라인업이 있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3, 4부에는 라인업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샤워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057님, 박재범의 좋아 추천해요. 저 샤워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일 샤워할 때마다 좋아, 모든 것이 좋아 이 부분을 부르면서 씻어요. 여러분도 샤워할 때마다 이 노래 불러보세요.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샤워하실 때 노래를 부르시는 약간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샤워하실 때 아예 안 부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녹음이 있는 날만 약간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목 푸는 정도? 뭔가 윗집에 들릴까봐 조용하게 그냥 이 정도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아서 샤워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노래를 진짜 부르게 되면. 예, 한 이러면 15분 샤워라고 하면은 15분 20분 샤워면은 한 40분 동안 계속 샤워실에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노래를 안 부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박재범의 좋아.

박재범의 좋아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핑미님, I swear 듣고 싶어요. 샤워하면서 노래 흥얼거리는 분들은 많은데 혹시 춤추는 분도 계신가요? 사실 제가 그 춤추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샤워하면서 추기에 격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니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전 한 번도 춤을 춘 적은 없어요. 예, 흥얼거린 적은 있지만 우와, 춤까지 추시는구나. 어허. 근데 진짜 신나는 곡이 나오면 뭔가 움직여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까지 신나는 노래를 제가, 저는 완전 신나는 노래는 안 들어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적당히 신나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약간 R&B 곡들이나 약간 미디엄 템포의 곡들까지는 있어도, 네, 완전 신나는 곡들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재영님, Shake It 신청합니다. 전 보통 씻을 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최대한 빨리 씻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럴 땐 이 노래만한 게 없습니다. Shake It, Shake It 하면서 비누칠을 빨리빨리 하면 씻는 시간도 단축되는 기분이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노래의 그 박자, 네, BPM에 따라 행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도 저희 같은 저희 직업도 촬영장에 음악을 그 찍는 무드나에 따라 되게 다르게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빠른 노래를 틀어놓으면 진짜 다들 빠르게 움직이시고 조금 나른한 걸 틀어놓으면 다 나른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핑민님과 심지영님이 추천해주신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효린, 보라, 소유, 다소음으로 이뤄진 4인조 걸그룹으로 신청해주신 노래들과 Touch My Body, Loving You까지 모두 히트시키며 Summer Queen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걸그룹의 이름을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핑민님과 심재영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I Swear 그리고 Shake It.

라인업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바로 시스타였습니다.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0019님, 샤이니의 뷰요.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샤워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청량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샤이니 선배님의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 진짜 좋아하는 곡들을 5? 노래를 고르라고 하면 이 곡이 꼭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여름에는 진짜 꼭 꺼내서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뭔가 이 샤워할 때도 정말 저도 많이 들었었고 물이랑 들으면 어디 놀러가고 싶고 놀러간 듯한 느낌도 들고 정말 최적화된 그런 노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샤이니의 뷰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0: 마트스제야.
1: 약국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가격이 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딱 보리 인어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꼭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가상음악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 주제는 샤워 페스티벌인데요.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포미닛의 물 좋아 듣고 4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오늘은 절개사항 망종인데요. 예로부터 망종 무렵에는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망종이 되면 농사일이 바빠서 화장실 갈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맘때 농촌에서는 보리를 베고 벼를 심으며 수확과 파종을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시기라고 합니다. 과거 망종이 일찍 뜨냐 늦게 뜨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의 풍용을 점치는 망종보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망종의 일을 놓치면 추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기로 여겨진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 오늘 망종을 맞아서 다가올 여름을 위해 바쁘게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 영시트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완소들이 직접 추천해주신 라인업 만나볼게요. 로로님,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추천합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뮤직비디오를 보면 절벽 위에서 바람이 맞는 장면이 있어요. 샤워할 때도 바람 맞는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노래에도 상큼해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선배님의 이제 목소리 자체가 너무 청량하고 맑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뮤비도 너무 그런 장면들이 예뻐요. 그래서 선배님의 곡들은 다 명곡이죠. 네. 그럼 저희는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0115님, 저는 아침 샤워할 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단체급식 조리사로 일하다 보니 새벽같이 출근하는 날이 많고 명절이나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 아침이 많지만 샤워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특히 출근 전에 들으면 오늘도 학생들 밥 맛있게 만들어야지, 좋은 하루 보내자 하는 긍정 에너지가 생겨서 하루 시작 루틴처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는 걸 듣고 아빠 또 다이너마이트 듣네 하면서 웃는데 그 순간마저 소소하지만 행복한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아, 근데 아이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아이들의 이런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밥을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또 저희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은 에너지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햇살님, 스웸 듣고 싶어요. 샤워하니까 어릴 적에 욕조에서 물장구 치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지금 집에는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여서 후딱 씻고 나오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릴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더 재밌게 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는 진짜 재밌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리고 일도 있고 빨리 출근도 해야 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 샤워를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여유가 있는 날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수도세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다 보니 네. 근데 예전이 조금 좀 그립긴 합니다. 요새는 그런 어플 들어가 보면은 약간 펼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반신욕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보시는 것도 예전 추억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0115님과 햇살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전국으로 이루어진 보이그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분들이죠. 신청해주신 노래뿐만 아니라 Butter,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봄날, 마이크드롭처럼 발매하는 곳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스에는 멤버 진씨가 나와주기도 하셨죠. 영어 이름은 BTS고요. 이 그룹의 한국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5글자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0115님과 햇살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스웸.

Dynamite.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스윔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 볼게요.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바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병래님, 언제든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개운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최고는 오늘을 마무리하는 샤워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샤워를 하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피로를 푸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오늘을 마무리하는 샤워에 어울리는 노래,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를 라인업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녁에 하는 샤워는 진짜 전 항상 뜨거운 물로 좀 샤워를

하거든요. 오늘 하루 내 자신 정말 고생했다. 약간 보상을 주는 느낌도 들고 나오기가 싫어져요. 예, 좀 저녁에 하면 나오기도 싫어지고 계속 그 저는 항상 몸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다 보니 어깨랑 목 쪽이 좀 많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계속 그쪽에 오래 대고 있다 보니 진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피로를 푸는 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올게요.

0: 판매한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

0: 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청조사.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멘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힙합 페스티벌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힙합 가수의 노래 듣기만 해도 힙해지는 그런 곡들을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신청곡은 웬예영씨 홈페이지 영시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니즈에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불임 모기 3200만 마리 방생. 불임 모기 교배시켜 모기 박멸한다.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 방에 모기가 있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불임모기 3200만 마리 방생, 불임모기 교배시켜서 모기 박멸한다 였습니다. 미국에서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년 최대 1600만, 2년간 3200만 마리의 모기를 방출하는 실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실판 디버깅인데요. 프로그램상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모기 방출 실험에서도 이걸 디버깅으로 부르면서 해충을 지우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수컷 모기에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야생에 풀어놓는 건데,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가 야생 암컷 모기랑 짝짓기를 하면 암컷이 낳은 알은 부화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대를 거쳐서 모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원리라고 하고요.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영화에서는 왠지 이렇게 했다가 계획대로 안 돼서 오히려 역으로 모기 떼의 습격을 더 받게 되는 스토리가 흔한데, 이거는 또 현실에서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심형 퍼레이드, 심형 모기, 그죠? 어떻게 될지. 변종 모기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연은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올여름 이제 모기와의 전쟁 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짜증나죠? 꼭 실험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걸그룹 초대석 프로듀스 1077 하는 날이고요. 작년에 베텐에 끌려왔다가 베텐의 이상한 매력에 빠져서 돌아갔던 걸그룹 미아오가 다시 베텐을 찾아왔습니다. 컴백하자마자 놀러온 미아오의 언니즈 수인, 가원, 안나 세 분과 함께하는 초대석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록방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엘아웃

0: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편집되기 전 녹음 전 과정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서머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멋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중독성 강한 노래와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더 진화돼서 미아오 슐랭 같은 무대로 돌아온 냥이들. 작년에 왔던 미아오 그 멤버 그대로 또 왔습니다. 미아오의 언니즈, 공호즈, 청순 카리스마냥 수인, 은근히 엉뚱한 은뚱냥 가원, 얼굴 천재 열정냥 안나. 세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베텐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한 분씩 인사 각자 한번 해주실까요?
7: 네. 안녕하세요. 미아오 수인입니다.
5: 아, 예.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미아오 가원입니다.
5: 아이고, 또 오셨네요.
9: 안녕하세요. 미아오 안나입니다.
5: 아, 반갑습니다. 어, 안나 씨는 이제 감기는 괜찮으셨나요?
9: 네.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5: 이제? 8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8: 작년에.
5: 오래 앓고 계시네.
7: 네.
5: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버닝업 활동할 때

0: 그 밤 12시 넘어서까지 심야 텐션으로 생록방 출연을 하고 가셨거든요.
1: 맞아요.
0: 굉장히 피곤한 시간대인데 세 분이 아주 즐겁게 노시고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베테랑들 굉장히 좋아하셨고 언제 또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심지어 세 분.

0: 없고.
1: 그럴까요?
0: 이따가 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배텐 그 가원 씨는 그때 울다가셨거든요. 예.
0: 네.
1: 웃겨가지고.
0: 오늘도 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부담 느끼겠는데.
0: 오늘도 올려주세요.
1: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그 요거트 뚜껑 가지고 그 안나 씨 그때 그 핥아먹지 않는다고 네. 했는데 그 요즘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2: 네.
0: 저도 안 닦아먹어요.
1: 수인 씨도?
0: 네 그때 저희 두 명이었어요.
3: 네. 이 느낌 없는 사람들.
0: 그냥 굳이 뭔가
1: 굳이
3: 모르네.
1: 그때 혹시 대표님이나 좀 높은 분들이 혹시 그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예.
4: 여기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가서
1: 예. 패디도 네, 패디도 뚜껑 핥아먹는다. 아. 예. 꼬박꼬박 거다 이런 얘기들. 예. 그래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그러면 대놓고 한 홍보 타임. 미아오의 신곡 띠로리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신곡 홍보를 네. 마음껏 해주세요.
0: 네.
1: 바로 시작합니다. 자, 8개월 만에 EP 2집 Bite Now를 발매했습니다.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5: 네, 저희 미아오가 두 번째 EP 앨범 Bite Now 제목으로 돌아왔는데요. 네네.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타이틀곡이 띠로리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1: 띠로리?
5: 네.
1: 굉장히
5: 네.
1: 강렬한 제목인데
5: 네. 네. 뭔가 익숙하시죠?
1: 그렇죠.
5: 네, 바로 그 익숙한 거 맞습니다. 바흐의 토카타와프가 디단조를 재해석한 저희 미아만의 색을 입혀서 멋진 노래를 냈는데요. 진짜 웅장하면서도 약간 익숙한 듯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들어주시고 남은 네 곡도 진짜 좋아요.
1: 예, 바흐 선배님의
5: 네, 바흐 선배님
1: 토카타와프가 디단조
5: 맞아요, 맞아요. 예. 바흐 선배님
1: 그래서 뭔가 익숙하고 되게 멋있고 멜로디 네. 너무 좋다고 하신 분 있고
5: 네.
1: 예. 그 이번에 안무가 장난 아니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5: 맞아요.
1: 예.
5: 아, 진짜.
1: 이세연님이 안무가 되게 격하고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몸이 힘들진 않냐? 근육통은 없냐고 물어보셨고요.
5: 완전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1: 주W님이 그렇게 격한 춤추고 어떻게 엔딩 포즈 때 예쁜 얼굴을 유지하냐고.
5: 유지할 생각 없어요.
1: 안 해요? 못해요?
5: 네. 못해요.
0: 쓰러져요 그냥.
5: 이번 활동 이제 음방 예.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 나왔고 내일부터 예. 본격적으로 1주차 시작하는데 엔딩 요정은 네 걱정이에요.
1: 그럼 카메라 오는 게 오히려 겁나는 느낌인가요?
2: 네 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0: 최대한 최대한 1번이나 2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다 5번까지 있는데 최대한 첫 순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구나 마지막에.
2: 네네.
1: 어떨지 궁금하네요.
5: 근데 오히려 그게 매력적일 수도.
1: 안나 씨는 평소 운동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면 체력 관리를 어떻게 이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2: 네 이번 연습을 하면서 뭔가 좋아졌어요. 힘이랑 체력이.
1: 오히려 좀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2: 네.
1: 그 굉장히 세고 강렬한 무대인데 팬들한테는 상큼발랄 귀여운 컨셉이다라고 뻥을 쳤거든요.
5: 맞아요.
1: 거짓 스포를 했습니다.
5: 맞아요.
1: 반응이 어떻던가요?
5: 뻥쳤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사실 이제 멤버 저희 린이라는 멤버가 그 거짓말을 먼저 이제 했는데 그때까지만으로도 없었거든 진짜
1: 예.
5: 진짜 그냥 완전 풀 거짓이었어요.
0: 완전 빵이었어요.
5: 근데 저희가 이번에 총 세 곡을 타이틀뿐만 아니라 수록곡 두 곡을 안무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중에 In My Hands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퍼포먼스가 완전 애교 파티인 거예요.
1: 또 있어요?
5: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해놓고 그 다음 주였나? 그때 완성된 안무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거짓말한 게 아니게 되네?
0: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은 아니게
5: 그쵸? 이제 타이틀은 애교가 아니긴 하지만
1: 1월이 아니지만
0: 네, In My Hands는 그래도 상큼발랄
5: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서 청량. 아쉬웠던 분들은 In My Hands를 보시면 된다.
0: 네.
1: 수인 씨는 금발로 변신했습니다.
0: 네!
1: 파격 변신 어떻게 스스로는 마음에 드시나요?
0: 마음에 듭니다.
1: 옆에서 왜 어우
5: 아니 또 오늘 무리할 예정이 보여가지고
0: 무리다냥
1: 자 고양이 털 날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찰떡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감사합니다.
5: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1: 그러니까 잘 어울립니다.
0: 네. 예.
1: 다른 멤버들은 어떤 좀 이번에 변신 어떤 세팅을 좀 하고 나오셨는지
0: 저희 멤버 중에 린이라는 친구가 이제 빨간색 머리를
1: 빨간 머리로
2: 어두운 와인색
0: 네.
2: 메인 컬러?
5: 저희 버건디? 네. 버건디 커버가 버건디라서 맞춰서 버건디 머리색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두 분은 안나 씨랑 가원 씨는 이번에는 비슷하게 그냥
0: 미모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1: 미모는 되죠. 업그레이드 됐죠.
0: 네.
5: 네.
0: 예.
5: 네.
2: 그 정도?
1: 그렇죠. 그 정도.
0: 업그레이드 됐다냐.
1: 자, 그리고 안나 씨가 인투

0: 2로 요정이 됐는데
1: 맞아요.
0: 엔딩 요정은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인트로 요정은 괜찮나요?
1: 근데 이번에는 안무가 너무 힘들어서 인트로가 좋은 것
0: 훨씬
1: 같아요.
0: 훨씬 낫다. 아, 보통은 이제 숨차기 전에 이제 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네. 엔딩을 다 원하는데 이번에는 안나 씨는 인트로 원하신다.
1: 원했어요.
0: 햄버건디.
1: 햄버건디?
0: 아 버건디 컬러라고 하니까 이거 햄버건디 이렇게 하시면 있고.
2: 아, 안 웃긴데.
0: 아 웃음의 허들이 낮아요. 강원 씨가.
2: 얘가 특히 좀 낮은 것
0: 강원
2: 같아요.
0: 강원 씨가 굉장히 차가운 네. 이미지가 있는데 웃을 때 보면은 굉장히 지금 편합니다.
1: 눈물 나오기 직전에
2: 눈물 예. 밖으로 나왔어?
3: 아, 나 햄버건디로 햄버건디로 눈물 밖으로 나오면 나 진짜 이미지 안 될 것 같아.
2: 네. 맞아.
0: 이건 우리 아빠도 안 웃겠다는 것이고.
2: 이거 할머니도 안 웃길 것 같아.
0: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빠도 안 웃는다. 예 이번 활동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활동 버킷리스트는
1: 1위 하고 싶어요.
0: 1위 네. 음방 1위
4: 1위 예. 하고 싶어요.
3: 최근에 저희 그 선배 회사 선배님 소면님께서 아이오아이 활동하시면서 예. 갑자기로 1위를 그쵸, 그쵸.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이번에 하면 진짜
1: 미아도 하고 싶어요.
3: 진짜 하고 싶다.
0: 바로 네. 이어가지고 그죠? 멜땡 차트 1위도 하고 차트 쫙 한번 네.
2: 그 하나를 이미 잃었어요. 배텐 다시 나오는 거였어요.
0: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미아오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3: 네?
2: 네? 네?
3: 갑자기요?
0: 갑자기 미아오 삼행시.
2: 좋습니다.
0: 미!
1: 갑자기.
2: 미안하지만
0: 야
3: 야
0: 이거 안나 씨한테 짬 때리는데 오
2: 어?
0: 아 이거 미안해서 서로에게 다 떠넘겼네. 그래요. 예. 하나씩 하는 거니까 이제 남한테 그냥 떠넘겨버리면 되죠. 예. 자 이번에는 키워드 토크 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 네.
0: 일명
2: 네.
0: 냥키소 미아오 그리고 수인 가원 안나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는 미라클 모닝. 수인 씨 키워드인데요. 자체 컨텐츠로 일주일 미라클 모닝 도전을 했는데
2: 네.
0: 아침 7시 반 기상을 하루도 못 지키고 이건 하루도 못 지킨 건 좀 그러네요. 3일 만에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2: 아 일단 그때가 약간 한참 녹음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좀 새벽에 마치고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스케줄이었는데
0: 예.
2: 그러다 보니까 7시 반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죠.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0: 하루도 못 지킨 게 진짜 미라클이다라고 하신 분이 보통 이런 거 한번 공개하면 하루는 하거든요. 하루도 안 한 게 미라클이다 진짜.
2: 저도 그렇게 성공 못할 줄 몰랐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3: 진짜 미라클이세요.
2: 네. 미라클 모닝 쉽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걸 또 구라를 쳐라고 하십니까? 구라클 모닝이라고 하십니까?
2: 구라클 모닝.
0: 예. 야, 이거를 공개한 게 미라클이다. 근데 벌칙으로 버터떡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2: 맞아요. 정확한 250개였어요.
0: 250개를 와우. 직접 만드신 거예요?
2: 네, 직접 만들었어요.
0: 와.
3: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맞아요.
3: 저희 미아오 채널에서.
2: 네.
0: 그 귀한 거를 250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2: 네.
0: 벌칙으로 선물을 했고
2: 전 직원분들에게
0: 이야 다들 감동하셨겠네.
2: 네.
0: 그게 진짜 미라클이다라고 250개를 만드는 건 미라클인데 풀쿨냥이님이 수인이 미라클 모닝대 버터떡 250개 만들기 뭐가 더 힘들었나요?
3: 첫 번째 건 안 해서 모르지 않아요? 비교를 할 수 있지.
0: 그렇죠. 미라클 베이킹이 진짜 힘든 네. 거네.
2: 근데 저는 아직 근데 제가 성공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본 후기로서
0: 네.
2: 버터떡 250개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0: 그게 더 힘들어요.
3: 그렇죠. 네. 안 했으니까.
2: 아니 조용히 좀 하세요, 여러분.
0: 가원이 오늘 디렉팅 좋네. 네.
2: 아니 이게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250개 뭐 껌이다. 생각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오븐이 엄청 많고
0: 네네.
2: 생각보다 이 반죽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0개가 금방 하겠네. 이제 이게 무슨 벌칙이야 이랬는데 막 50개 만들었는데 지쳐가지고 진짜 베이킹 하시는 분들 다 리스펙했어요. 진짜.
0: 야, 250개는 진짜 많은 거예요. 그 수인 씨가 잠만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2: 맞아요.
0: 잠을 굉장히 많이 자는 건 쉬울 것 같은데 48시간 잠자기는 어떻게 성공을 하셨나요?
2: 이거 아직 성공

0: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아직 48시간은 안 했는데 이번 활동 끝나고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1: 이야, 성공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거 성공한 거는 버텼던만. 베이킹은 다 성공인데 자는 관련은 어지간하면 다 실패네요. 예, 한 번도 안 되네. 안나 씨는 어떻게 요거트 뚜껑 먹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2: 네, 할 수 있어요. 저
1: 그건 할 수 있어요?
2: 네,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1: 아, 누가 보는 게 싫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먹나요?
2: 아니, 아직 안 해봤는데 하라고 하시면 할 수는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1: 누가 보는 게 더 싫구나.
2: 네.
1: 왜 싫어요?
2: 아니, 그 모습이.
1: 모습이 싫어요?
2: 네.
1: 제작진 왜 준비 안 했냐고 하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셨는데 이거 요거트가 하나씩 있었어야 되는데.
2: 다음에는 할게요.
1: 그거 젠스당도 핥아먹는데 왜 싫으냐고 하시면 있고.
3: 그러니까.
0: 근데 저도 가끔 먹긴 하는데 숟가락으로 먹어요.
3: 그걸 누가 숟가락으로 먹어요?
0: 이렇게 묻었으면은 이렇게 뜯자마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다시 모아서 이걸 먹어요.
3: 1위 공약 요거트. 전 좋아요.
0: 1위 공약하면
1: 1위 이거를... 공약 요거트 뚜껑 핥아먹기.
2: 네. 그걸 무대에서 해줄게요.
1: 무대에서 해준다고요?
2: 앵콜 무대
3: 하면. 뭔가 보냐.
0: 앵콜 할 때.
3: 앵콜 할 때.
1: 안나 씨는 큰 노래를 원하는 거야.
0: 기왕. I walk you like a bitch.
1: 엔딩으로. 엔딩으로 요거트 뚜껑 따는 거.
3: 진짜 띠롤이네요.
2: 진짜 할게요 근데.
3: 오케이.
1: 그러니까.
0: 근데 좋은 공약이다. 좋다.
2: 그치.
3: 여러분 띠롤이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띠롤이 지금부터
2: 보고 싶죠?
0: 들어주세요.
1: 신선하긴 하다라고.
3: 지켜주세요.
1: 저희 베테랑 와가지고 공약 뭐 하나 던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있어요. 저희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1000만 공약했다가 1000만 영화를 찍었거든요.
3: 와.
1: 예.
0: 여러분 어떻게?
1: 가원 씨, 아니, 안나 씨, 그 요거트 뚜껑 무대에서 하게 되면 실검일이 낼름 요정이라고. 낼름 요정 괜찮습니까?
3: 낼름 요정. 와우.
1: 엔딩 요정이라 낼름 요정. 저희가 등떠민 건 아닌 걸로 할까요?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두 분은 네. 또 마법 주문 멤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3: 아, 네. 맞아요.
1: I respect you. You respect me.
4: We respect each other.
1: 예, 싸울 것 같을 때 쓰는 주문.
3: 네,
1: 예.
0: 맞아요.
1: 어떻게 계속 쓰고 있나요?
3: 사실 안 쓰고 그냥 싸워요.
0: 근데 요즘,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썼어요. 근데 요즘은 주문도 이제 귀찮으니까
3: 이거 쓰는 게 이거 진짜 솔직히 저희는 이거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1: 예, 예.
3: 저희가 실제 상황에서 네. 진짜 싸우다가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1: 열받죠, 오히려.
0: 아니 그리고 더 오해로 갑자기 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I respect you 하면
3: 너무 짜증나게 왜 그래 지금 말이 안 끝났는데
0: 그러니까. 이게 뭐
2: 근데 방송에서는 항상 시켜요. 이거 해달라고.
1: 방송에서는 시키지만 네. 실제로는 오히려 그냥 붙자.
3: 네.
1: 파이트 주문이네.
3: 네. 네.
1: 상대 전적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혹시 몇 점 몇 승 몇 패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0: 근데 이거 결국에는 한 명이 이기진 않고
3: 그냥 둘이 조용해지고 나중에 또 괜찮아져요.
0: 네, 나중에 조용해졌다가 이제
3: 너 이 초콜릿 먹을래?
0: 야, 너 이거 먹을래?
3: 너 먼저 씻을 거야?
1: 세게 되기를군요.
0: 빨리 씻을게.
1: 계속 이제 무승부 위주로 가는군요.
0: 맞아요.
1: NSD1211님이 쿨쿨냥즈 수인 안나 애정 전선은 여전한가요? 물어보셨습니다.
0: 애정 뭐요?
1: 애정 전선.
0: 애정 전선.
1: 예.
2: 그 뭐?
0: 네.
2: 아직.
0: 아직.
2: 네.
1: 계속 사랑하는 사이고.
0: 네.
1: 러브라인.
3: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2: 아니, 진짜 친해요.
0: 네, 진짜 친해요.
2: 네, 가끔 제가 수인이 방으로 가서 잘 때도 있어요.
0: 네.
1: 왜요?
0: 뭔가 놀다 보니까.
1: 놀다 보니까 밤 늦게 또.
0: 저희 그리고 둘이 야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2: 네. 먹으면서 자요.
0: 네.
3: 억지 애정이라 지금 너무
2: 아니에요.
3: 어색했어요.
0: 아니에요.
3: 제가 봤어요.
1: 뭘요?
2: 봤지.
3: 이 애정 전선이요.
1: 아, 러브라인.
0: 애정 전선.
1: 약간 두 분은 이제 싸우는 캠이고 이쪽이랑은 러브라인 캠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0: 네.
1: 그렇군요. 자, 뭔가 쇼윈도 느낌 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2부에 돌아와서 또 키워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0: 벌써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면위에 가득 쌓인 바지락을 하나하나 까먹는 재미, 바지락 칼국수의 매력인데요. 이제는 그 매력을 맛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족의 바지락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개펄이 줄어드는 데다가 해수면 온도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1989년 8만 톤을 넘었던 바지락은 지난해에는 2만 톤 수준까지 줄었다고 하고요. 또 생선류와 달리 조개류는 서식지를 옮기기도 어려워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바지락이 푸짐하게 담긴 칼국수. 훗날 우리 아이들도 익숙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더 강렬하고 센 퍼포먼스로 무장하고 돌아온 띠로리의 주인공 미아오의 언니즈 수인 가원 안나 씨와 함께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키워드 바로 갑니다. 빵지순례. 이건 안나 씨 키워드입니다.
1: 네.
0: 그 대전의 빵자랄 택시기사님의 네. 차를 타고 빵지순례 관광택시 체험을 하셨는데
1: 네.
0: 어땠습니까 이거?
1: 재밌었어요.
0: 빵을 막 진짜 원없이 먹었나요?
1: 그냥 네 계속 먹고 숙소 가서도 제가 진짜 많이 사와서 계속 먹었어요.
0: 멤버들도 좀 나눠주고.
2: 네. 같이 네. 먹었어요. 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0: 그쵸. 이게 대전의 유명 빵집들을 좀 돌아주고 택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빵택시인데
2: 네.
0: 이거 타보고 싶

0: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요?
1: 어, 그건 아닌데.
0: 그건 아니고. 하지만 맛있었다.
1: 네, 회사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0: 솔직해서 좋네. 그렇죠. 빵을 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2: 네.
0: 어, 막 빵에 막 관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2: 네. 네. 네.
0: 데려다 준다 그러면 누구나 좋죠.
2: 네.
0: 예. 어, 어떻게 수인 씨와의 러브라인도 혹시 회사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건 아니고.
2: 아니에요.
0: 아, 어, 오늘은 네가 저쪽 방 가서 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죠?
1: 완전 아니에요.
2: 완전 아니에요.
3: 자식 먹으면 좋을 것 같아.
2: 아니에요.
0: 너희는 싸우면 좋을 것 같아.
2: 아니에요.
1: 예. 아 근데 가끔 요청하죠. 수가토사 모먼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0: 어, 그렇군요. 자, 그 이지수님. 빵 택시 경험자 안나가 제일 추천하는 빵은 뭔가요?
2: 어, 무슨 빵?
1: 뭐가 맛있었어?
3: 너 근데 그거
2: 근데 이거 명란방에
3: 명란방에 들어 진짜 맛있어.
1: 아 그리고 그 케이크?
2: 케이크?
1: 아 그
2: 과일 시루.
1: 과일 시루.
0: 과일 시루 케이크.
1: 그 진짜 맛있어요.
3: 성심당 케이크.
1: 야, 너무 그렇죠. 커요.
0: 너무 워낙 유명하죠. 네. 자, 이 그 마해 구칠님이 먹장 안나의 먹방 메이트 음식 취향이 제일 잘 맞는 멤버 누구냐고.
1: 어.
0: 누가 제일 아, 잘 맞아요?
1: 저는 가원이랑 수인이랑 잘 맞아요.
0: 아하, 그렇군요.
3: 아니 이게 진심인데 말투 예, 예. 이렇게 하니까
2: 마치 이거 회사 스킨 거 아니에요.
0: 네. 누가 봐도 세팅한 것처럼. 네.
1: 저는 가원이랑 수인이랑 진짜 잘 맞아요.
2: 맞아요.
0: 누가 봐도 쇼윈도 느낌이라고 하신 분이고 예, 그 미아워의 대표 아기 돼지 먹자랄로 유명하신데 최애 네. 한국 음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요즘은 보쌈.
0: 보쌈.
1: 네 오늘도 아. 먹으면 좋았어요.
2: 네, 오는 길에
0: 배텐을
1: 차에서.
0: 차에서.
2: 네.
0: 보쌈이랑 뭐 김치도.
2: 네. 네. 막국수랑 막국수도. 들기름 막국수랑.
1: 네.
0: 차에 뭐 식 그 테이블이 있나요?
2: 없어요.
1: 없어요.
2: 다리로 이렇게
0: 야, 차에서 그 보쌈이랑 막국수 핑거푸드로 먹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제대로 드셨네.
2: 네.
0: 야, 그렇군요. 잘 드셔서 그런지 요즘 안나 씨가 힘에 자신이 더 붙었다고요?
1: 네, 맞아요.
0: 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사실 피지컬로 보면은 어. 가원 씨랑 안, 수인 씨가 더 세 보이는데.
2: 근데 힘 세요.
1: 네.
0: 힘 세요.
3: 저보다는 안 세요.
1: 이번 아, 퍼포먼스 아
3: 솔직히 아 그렇게 말하는데
1: 이번
3: 안 나가실세요
1: 퍼포먼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번에 퍼포먼스 직캠을 받아라고요?
1: 직캠을
0: 어 멤버들이 옆에 있는데 옆에 저희 있어, 직캠을 아니, 보라고?
3: 옆에 봐야 비교가 되니까 아, 힘을 아. 볼 수가 있죠.
1: 그럼 전체
2: 풀캠을 보세요 여러분. 정정합니다. 풀캠을 봐주세요. 어. 그리고 안나의 힘을 체크해주세요.
0: 디렉션을 옆에서
1: 그렇게 해주세요.
0: 아하 그렇군요. 자, 어, 그래요. 어,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예. 시키면 다 합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기차 여행. 어, 요건 또 수인 씨 키워드입니다.
2: 네.
1: 어,
0: 올해 버킷리스트가 멤버들이랑 기차 여행 가기예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갑자기 생각났나 보네요.
2: 네. 아니.
0: 저희가 그, 어, 안나 씨는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2: 제가 이제 대구에 살다 보니까 KTX를 되게 많이 타요. 그러면서 기차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아, 이 기차를 멤버들이랑 같이 타고 막 대구로 놀러 가구나 막 그렇게 부산을 놀러 가면 엄청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제가 든 거예요.
0: 예.
2: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한테 얘기했죠. 아 멤버들이랑 같이 기차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약간 이 키워드가 나온 것 같네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 미라클 모닝이 이제 못 지켰는데 어, 이 기차 여행 가면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 기차 여행 가면 일단은 저는 부산을 가고 싶어요.
0: 오. 부산까지.
2: 부산 가서 멤버들이랑. 그 시장.
0: 시장.
2: 네, 뭐 맛있는 해온... 거 많이 와. 먹고 물떡 먹으러
3: 물떡
2: 가고.
3: 진짜 먹고 싶어. 맛있겠다.
2: 해산물 어. 이제 푸드 파이터 하러 가야죠.
0: 야, 그렇군요. 맛있겠다. 여기서 유일한 제이가 이제 가원 씨죠?
2: 네.
0: 예.
2: 네. 네.
0: 이 수인 씨의 여행 계획 약간 좀 정리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정리할 게 있나요? 지금 계획이라고는 시작하기밖에 없는데 뭘 정리하는 건지.
0: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도 일단 내일 일어나서 생각해봐야지.
2: 네.
3: 아니 솔직히 수인이는 아 근데 제가 한번 같이 수인이랑 놀았는데 그냥 안 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짜도 그대로 안 갈 거고 그냥 네, 네 미라클 여행.
0: 둘이 싸울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2: 아니 근데 노는 건데 계획을 짜버리면은 노잼이잖아요, 살짝.
0: 어...
3: 노잼이라니요.
1: 미라클?
2: 약간 노잼 아니에요? 뭔가 어디 갈지 미리 정해놓으면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살짝 재미없잖아요. 저는 약간 그래요.

0: 뭐라고요?
1: 응?
0: 안나 씨 뭘 보고 지금 뭐라고? 방송 중에
2: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0: 뭘 봤죠? 뭘 봤죠?
3: 인생의 미라클.
0: 아 그게 인생의 미라클이 어느 포인트가 재밌는 거예요?
2: 인생의 미라클?
0: 뭐 아수인 씨 인생이 미라클 같다. 대디장이 대디아의 이상해라고 하신 분 있고
2: 예.
0: 이게 이렇게 해맑게 웃을 일이군요.
2: 받아줘야 되는 거지?
0: 아 수인 인생이 미라클이다.
2: 고맙다 고마워요.
0: 안나가 웃는 게 미라클 같다라고. 셋이 웃음 포인트가 다 달라서.
2: 아니 조롱상치락 하잖아.
0: 그렇군요. 어 가원 씨랑 안나 씨는 이번 활동 끝나고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혹시 가원 씨는?
4: 아 근데 저 이 기차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0: 기차 여행.
4: 네.
2: 진짜?
4: 응. 나 물떡 먹고 싶어.
0: 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4: 네. 물떡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부산을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데 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멤버들이랑 가면 또 색다를 것 같아요.
2: 그치 대박 재밌을 것 같지.
4: 어. 그리고 제가 KTX를 아직 안 타봤어요.
0: 어?
4: 전 부산 가면 항상 차로.
0: 아 그래요?
4: 네.
0: 오.
2: 차로 힘드시겠다.
0: 부산까지 힘드시겠다. 차로 가서.
4: 네.
0: 아 그렇군요. 기차 여행 좀 해보면 좋죠.
4: 네. 네.
0: 안나 씨는 이번에 끝나면 좀 활동 끝나면 하고 싶은 거
3: 네,
0: 있습니까?
3: 저도 여행 괜찮은 것 같아요.
2: 수윤님 미라클.
3: 미라클
2: 인생 미라클 기차 여행.
0: 아 그렇군요.
2: 함께하자 우리.
3: 재밌겠다.
0: 아.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10초 화가. 어허 안나 씨 키워드.
3: 저요?
0: 예 다들 처음 본다는 느낌이에요. 냥 그리기 능력자.
2: 아까 봤잖아.
3: 그거 스윙킹인 줄 알았어.
0: 사인 옆에
2: 가원이 거 같이 봐야 돼.
0: 예 사인 옆에 항상 고양이를 그린다고 하는데 아... 맞습니까?
3: 네.
0: 어 근데 고양이를 10초 안에 그려요?
3: 10초 네 그 사인 펜사를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서 뭔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펜 종이를 드리고 10초 안에 그려주고 10초 카운트다운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나의 시그니처
4: 우리가 해줄게.
3: 오케이.
0: 시작.
2: 10, 9, 8, 7, 6, 5, 4, 3.
4: 끝났어요.
0: 어. 오, 벌써.
2: 7초 고양이다.
0: 야, 아. 죄송한데 어디가 고양이죠? 이게 왜 고양이죠?
3: 어떻게 고양이가 아니에요 이게?
0: 눈 고양이 하면 보통 눈이 굉장히 좀 부리부리하고 그죠? 네. 만두 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
3: 저는
2: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이렇게 살았어요.
0: 아하 고양이가 치통을 앓고 있는 것 같다라고
2: 정답 돼지 정답 돼지
4: 정답 외계인
0: 사람도 10초 만에 그릴 수 있나요?
3: 어 해볼까요?
0: 저 한번 혹시 10초 만에 제가 특징이 별로 없기 때문에
3: 네.
0: 10초
3: 아.
0: 자 다음 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2: 10, 9, 8, 7,
3: 아, 진짜 사람.
2: 6, 5, 4, 3, 2, 1, 0.
0: 네.
2: 네.
0: 어 보여주세요. 눈이랑 코는 굉장히 거의 심플하게 그죠?
2: 코 없는 거 아니에요?
0: 코 없는 거구나. 입이구나.
2: 코는 안 들여요.
0: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미화했다. 너무 귀엽게 그렸다. 느낌이 있다.
2: 선물이래요.
0: 선물인가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인도 해주셔야죠. 화가의 사인. 예. 야 가오리 눈 코에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죠 수족과 가지고 가오리 보면은 가오리가 이렇게 고개 들었을 때 저렇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예. 어우 잘 간직하겠습니다.
2: 예. 여권 자, 사진이래요.
0: 여권 사진. 자 다음은 갱상도 여자.
2: 갱상도 여자.
0: 네 수인 씨 갱상도 대구 여자입니다.
2: 맞습니다.
0: 아 대구 가면 맛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죠?
2: 아 그렇죠.
0: 최고로 꼽는 건 뭐예요?
2: 곱창.
0: 곱창.
2: 막창. 곱창 막창이 내장 쪽이 이제 대구가 좀 맛있어요.
4: 내장 쪽이.
0: 내장이. 아, 리듬이 나오네. 아 그렇군요.
3: 외국이 아니구나.
2: 아 외국 이제 알았어. 아 나 외국이 아니에요. 나 갱상도 여자예요.
0: 아하,
2: 대구 지금, 사람.
0: 지금까지 약간 금발머리에다가 그 광고 있는 거 약간 그랬더니
2: 이미지가
4: 네. 인트로가 잘못됐네.
0: 그렇죠. 그냥 놀린 것 같고요.
2: 네.
0: 네. 어 경상도 사투리가 가끔 많이 나오나요?
2: 어 이제 전화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대구 가면은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0: 지금도 슬쩍 나오네요.
2: 네. 제가 약간 모드 들어왔어요 이제.

0: 왔어요. 약간 사투리 모드.
1: 혹시 뭐 멤버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좀 배운다거나
2: 네.
1: 알려준 적 있나요?
2: 네. 자주 알려달라고 해요.
0: 제가 자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자주 알려주는데 어디 가서 제가 알려달라고 할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1: 배운 거 한번 혹시 가원 씨 가능합니까? 대구 사투리?
2: 아 이건 알잖아.
3: 그러니까.
2: 모라카노.
3: 맞아 맞아.
2: 모라카노는 잘 알죠.
0: 아, 좀 길게 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2: 뭐를?
0: 뭐를?
2: 뭐를?
0: 아니
2: 사랑한다 아이가.
0: 사랑한다 아이가.
2: 사랑한다 아이가. 블루베리 스무디.
0: 블루베리 스무디.
2: 블루베리 스무디.
0: 예, 위로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오는데.
2: 위로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가는데.
0: 너 진짜 내가 알려줬다 하지 말이.
1: 안 다시는 혹시 가능합니까?
2: 잘만 하는
1: 게. 잘만 하는
4: 게. 뭐 귀여운 거 있어?
0: 아 저번에
4: 근데 저번에 저희가 테디 PD님이랑 얘기하는데 뭔가 갑자기 테디 PD님 저한테 뭔가 스인이랑 말투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1: 대구 사투리 쓴다고?
0: 저희 둘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2: 많이 있어.
0: 이제
4: 많이 있어가지고
0: 안나가 사투리 쓴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요?
2: 그래요?
0: 모라카노? 약간 이런 느낌.
1: 안나 씨 모라카노 됩니까?
4: 모라카노.
1: 약간 애매한데.
0: 모라카노.
4: 모라카노.
1: 빨리 배우네.
4: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화 덕후 가원 씨가 장르를 안 가리고 다 보는 유명한 영화 덕후입니다.
2: 네.
1: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임팩트 있었던 게 뭐예요?
2: 최근 임팩트로 따지자면 저희가 다 같이 살목지.
1: 살목지 다 같이
2: 시사회를 갔어요.
1: 네. 시사회를.
2: 거기서 가서 봤는데 진짜 지금까지 올해 본 영화 중 가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1: 무서웠나요? 아니면 좀 재밌었나요?
4: 진짜 재밌어요.
2: 근데 원래 공포 영화가 이제 항상 빌드업 하다가 진짜 한 70%까지 계속 빌드업 하다가 한번 빵 터지고 끝나잖아요. 좀 지루하잖아요. 중간에 지치잖아요. 계속 뭔가 나올까 말까. 근데 얘는 살목지는 정말 처음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엄청 그 흥미를 줘요. 계속 그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진짜 와 되게 쫄깃한 영화입니다.
1: 잘 만들었구나.
2: 진짜. 그리고 저희 회사 선배님, 오빠 선배님, 종원 오빠 선배님이 나오셨어요.
1: 약간 원래 호러 공포 이쪽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2: 혼자서는 못 봐요.
1: 혼자서도 못 보시는구나.
2: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보면 잘 보는데 혼자서는 호러 안 찾아봐요.
0: 제가 있잖아요. 또 고발할 게 하나 있는데.
1: 뭐.
0: 이미 살목지를 영화관에서 다 본 상태였어요.
1: 예.
0: 근데 저희 숙소에서 그냥 그 예고편만 보는데 갑자기 저랑 둘이 있는데 나 무서워 못 봐 이러는 거예요.
4: 아니, 둘이 말고 나 또 있었어.
0: 있었어? 미안. 저기
4: 저도 있었어요.
0: 갑자기
1: 비정상했네. 비정상했어. 나도 있었어.
0: 나 진짜 안 돼 못 봐 하면서 뒤에 막 이렇게 막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2: 근데 그게 예고편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다 본 거잖아요.
4: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영화 보면서는
2: 저 또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요. 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화 볼 때 저 옆자리였거든요.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1: 소리 질러서.
2: 전 영화보다 얘가 더 이 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1: 같이 본 사람 때 더 무서울 때 있죠.
2: 네.
0: 그래서
4: 아니 다리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1: 키도 큰 분들이.
0: 근데 저는 인정을 해요. 난 공포영화 못 본다.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숙소에서 나 못 봐 이러니까.
2: 제가 언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
1: 안나 씨도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재밌었습니까?
4: 근데 저는 원래 무서운 걸 좋아해요.
1: 좋아해요?
4: 네.
1: 그렇죠.
0: 이거랑.
1: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했었죠. 그렇군요. 나도 있었어. 웃긴데.
4: 진짜
1: 귀신 얘기한 것처럼.
2: 우리 아니었어.
1: 나도 있었어. 네. 자 그리고
2: 기억 안 나.
1: 그러면 인생 영화는 어떻게 되세요, 강원 씨는?
2: 인생 영화요? 아직 약간 확실하게는 뭔가 이건 없지만 그래도 진짜 진짜 좋아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랑
1: 카르페 디엠.
2: 카르페 디엠. 그리고 비포 선셋. 정말 좋아해요.
1: 되게 감성적인.
2: 그리고 다크 나이트도 진짜 좋아해요.
1: 약간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도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2: 진짜
1: 안나 씨는 왜 수인 씨랑 또 운?
2: 또 눈 마주쳐서.
0: 그 눈 마주쳐서 웃겨요.
1: 인생이 미라클이죠.
0: 인생이 미라클이라.
1: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예.
1: 안나 씨는 인생 영화가 어떤 영화세요?
4: 뭔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말하면 부끄러운데 주토피아.
1: 주토피아.
4: 네.
1: 원래 스릴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 네. 아, 근데 뭔가 진짜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주토피아예요.
1: 주토피아.
4: 네.
1: 오, 애니메이션을.
4: 네.
1: 오, 그래요.
2: 스릴러긴 해라고 하셨어요.
1: 약간 스릴 있긴 하죠. 어,
4: 네.
1: 거기 살인 사건이 있죠.
2: 그러니까요. 네.
4: 살인.
2: 살인.
1: 그러면 수인 씨는 인생 영화 어떤 영화세요?
0: 저는 코코.
1: 어, 또 애니메이션이네요.
0: 네, 애니메이션인데. 코코가...
2: 사투리 왜 계속?
0: 아, 나 지금
1: 아예 대구 가버리셨네요. 지금 대구 나오면 그냥 대구.
2: 기차 여행 혼자 가셨어요.
0: 나 지금 대구로 가버렸어. 어떻게?
1: 그러니까 혼자 대구에서 가버렸어? 방송하고 계신데.
0: 아, 서울로 돌아올게요. 잠깐만. 아, 그 그냥 코코가 재밌더라고요.
2: 돌아온다는
0: 거 제가
1: 돌아온다는 게 더 가버렸는데.
0: 제가 사실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1: 아니. 아니 혼자 수인선 타고 갔네.
2: 그러니까
0: 수인 분당선?
1: 어.
4: 미라클 아, 인생.
1: 예. 아, 이거 무슨 장르인지 모르겠는데. 예.
2: 재미없는 장르. 그래요.
1: 자, 네. 다음 키워드 집순이. 예. 안나 씨는 유명한 집순입니다.
4: 네.
1: 스케줄 없을 때는 밖에 나가질 않으시고.
4: 네.
1: 어, 그럼 집에서 주로 뭘 하시나요?
4: 근데 집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1: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4: 핸드폰 보면서.
1: 아, 핸드폰 보면서
4: 앉아 있어요.
1: 그 시간을 막 몇 시간씩 보내요?
2: 몇 시간 몇 동안 이렇게 있어요?
4: 그냥 계속 잘 때까지.
1: 오, 잘 때까지 그렇게.
4: 네.
1: 어, 그 미라클이네 완전히.
2: 네. 네. 미라클 인생.
0: 미라클 인생.
1: 하루 종일.
4: 네.
1: 야, 그러고 있으니까 멤버들이 옆에 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4: 존재감이 없었어.
1: 안나도 있었어.
4: 네.
1: 어, 그렇군요.
2: 기억 안 나.
1: 안나는 안 나가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2: 안나 안 나가.
1: 밖으로 네, 안 나가요.
4: 안나 밖으로 안 나가요.
0: 절대 안 나감.
1: 진짜 자유 시간이 주어져도.
4: 네.
1: 아예.
4: 네.
1: 구경하고 싶고 막 이런 그게 없어요.
4: 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제.
1: 어, 어 기억 이제, 기억도 이제, 안 나. 네, 집도 안 나가. 예.
0: 안 나가는 게 맞네.
1: 어. 그리고 이제 미아오의 또 얼굴 천재 멤버인데 집에만 있기에 비주얼이 너무 아깝지 않냐고.
4: 아니에요.
1: 메인 작가가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해 이걸?
4: 아니에요.
1: 어. 어 얼굴 천재가 비주얼을 막 쓸 때도 있나요?
4: 어.
2: 왜
4: 웃어요? 막 써도 예뻐요.
1: 이걸 옆에 있는 멤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 아,
1: 셀프로 얘기를 했어요.
0: 네. 아. 아 진짜 막 써도 예뻐요.
2: 막 써도 근데 진짜 막 써도 너무 네. 예뻐요.
1: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수인 씨 앞으로 선물이 하나 와 있다 그래요.
0: 어 저요?
1: 네.
0: 어머.
1: 오.
0: 어머. 선물이요?
1: 선물이 왔다고 합니다. 어? 한번 열어보시죠.
0: 뭐지?
1: 이게 여기 있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갑니다. 겁쟁이.
0: 우와. 어. 아, 이게 뭐예요? 촉감 이상해. 예.
1: 자, 저희가 자주 쓰는 그 손인데
4: In my hands. 예.
2: In my hands.
1: In my hands. In my hands가 진짜 핸즈가 있네.
0: In my hands.
1: 저희가 홍보에 좀 쓰시라고.
0: 오, 예. 진짜 좋아요. 와.
1: 그래요. 자, 수인 씨가 미아오의 공식 겁쟁이입니다.
0: 네.
1: 귀신 같은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까도 이제 살복지를 볼 때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들었는데.
0: 네.
1: 너무 겁쟁이라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0: 너무 겁쟁이라서 생긴 뭐만 하면은 이제 제가 겁이 많다 보니까
1: 네.
0: 안나가 뭐만 하면은 어두운 곳이나 약간 무서운 곳에 가면 이렇게 어! 놀래키는 거예요.
1: 아,
0: 계속.
1: 놀래켜요?
0: 네, 스윙캠 이렇게 하거나. 근데 제가 그거에 또 놀라요.
1: 어,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4: 제가 근데 저번에 항상 그래요. 숙소에서 귀신 봤다고 거짓말했어요.
0: 뭐야?
1: 속던가요? 숙소에서 귀신 봤다고 하니까?
4: 어, 두 번 했는데 둘 다 잘 받아줬어요.
0: 숙소 가서 제가 진지하게 저희가 한번 태표님이랑 귀신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저희 숙소에도 지하에 귀신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매니저 언니랑 지금 안 나가 봤대요.

0: 이렇게 일하니까 아 그거 거짓말이었어 선생님 지금까지 이러는 거예요. 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 그 거짓말이라고? 이랬어요. 엄청 오랫동안 속였어요 저를.
1: 반년 정도.
2: 반년 굉장히 길어요. 역시 주온의 나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이제 안나 씨는 강철 멘탈이라서 네.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군요.
1: 네.
2: 어 귀신이나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1: 아니면 안 믿고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2: 아 그렇구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어?
2: 네.
0: 어?
2: 시간이 다 돼서 광고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응?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배성재혜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자,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배성재 텐. 오늘 미아오의 수인 가원 안나 씨가 또 다시 배텐을 찾아오셔서 저희가 아주 즐거웠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그죠? 저희가 1시간짜리 방송이어가지고 네, 오늘 어떠셨어요?
2: 아, 너무 이번에도 똑같이 1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 활동기에도 또 나오고 싶어요.
1: 저희가 복구가 안 되네. 한번 갔더니
2: 가가지고 아직 대구 오는데도 2시간 반 걸려가지고 2시간 반 뒤에 아마도 돌아올 거예요.
3: 2시간 반 더 있기?
2: 아, 2시간 반 더 있기?
3: 돌아올 때까지
1: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가원 씨는
4: 저번보다 더 빠르게 된 것 같아요.
1: 시간이 더 짧은 느낌이죠.
4: 네.
1: 예. 자, 그리고 안나 씨는 어떠셨습니까?
5: 네, 저도 진짜 저번보다 재밌었어요.
1: 아, 그랬어요?
5: 네. 예. 여기 아유. 진짜 좋아요.
1: 아, 이 묘한 흐름이 있어요. 아, 이 세 분 다 특징이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진짜. 이거 회사에서 시킨 동작 같은데.
5: 네? 이건 제가 생각했어요.
1: 생각한 거예요? 아,
5: 여러분.
1: 뭔가 이상하게 웃깁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 ASMR을 실패해서 날렸거든요.

0: 명 이번에 한번 예.
1: 우리 통편집 됐었어.
2: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 어,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통편집 됐어.
0: 통편집 됐습니다. 쓸 수가 없어서.
1: 어떡해? 나 그래서 이번, 지금 긴장하고 있어. 잘하려고.
0: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소곤소곤 재워드리는 미아오의 ASMR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라고 했는데 예, ASMR 결국 실패입니다. 제가 인사드리죠. 꿈에서 연애하세요.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와인을 마실 때 마리아주라고 해서 그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매치하기도 합니다. 그럼 맛과 향이 더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에도 각자만의 다양한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과 분위기로 남은 시간 잘 매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더 어울리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지코 피처링 아이유의 소울메이트로 6월 6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와인 마실 때 마리아주라고 해서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을 매치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육류 먹을 때 레드 와인, 생선 먹을 때 화이트 와인 이렇게 하는데 저도 와인을 뭐 좋아하긴 하는데 또 막 엄청 막 즐겨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은. 예.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조합, 베스트 조합. 아 근데 사실 뭐 스테이크에 레드 와인 먹으면 맛있죠. 예. 근데 이제 또 막 와인마다 또 뭐 주는 맛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약간 만약에 제가 뭐 음식을 하면 그거에 어울리는 와인을 이제 그 AI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예시로 이렇게 뭐 아 요거 어떻지 하고 이렇게 좀 꺼내서 한 3개 정도를 이제 레이블을 찍어서 얘한테 보여주면 뭐 제일 잘 어울릴 만한 걸 이렇게 꼽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도 있어. 막 아 지금 먹기에는 이릅니다 이 와인은. 약간 요런 것들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뭐 걔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나쁘지 않다. 다음날 일정이 없을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의 최고의 조합은 뭐냐 해주셨는데 다른 건 없어요. 다 뭐 딱히 다른 거 없고 그냥 좀 몇 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간 그런 자유함을 갖고 잠에 드는 정도? 예. OTT 보면서 술 먹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너무 무의미하다 해야 되나? 예. 막 그렇게 막 술 먹으면서 막 야 피로가 풀린다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늘 술 먹으면 진짜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오히려 술 먹는 게 뭔가 저한테는 그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도 아 뭔가 힘들 것 같은 다음날 약간 그런 이상한 생각이 좀 있어서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친구들끼리 있으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생긴다. 얼마 전에는 친구 하나가 계단을 네 칸씩 내려갈 수 있다길래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난 다섯 칸씩 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바닥을 박차고 뛰어내렸는데 결국 나는 환자분 골절입니다.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청아의 Why Don't You Know 였고요. 닉네임 늦은 후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괜히 자존심 싸움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계단에서 뛸 생각을 하는 게 다섯 칸 이게 네 칸씩 내려갈 수 있어는 이게 네 칸 남았을 때 마지막이 바닥이면 괜찮은데 다섯 칸씩 내려가려고는 그 계단 틈이 좁잖아요.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약간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애들끼리 막 이렇게 내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좀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난 네 칸씩 계단 내려갈 수 있어. 아우 야 좋겠다. 야 부럽다 야. 아우 야 아직 야 건강한가 보네. 뭐 이러죠. 예. 이거 괜히 이런 거 뭐 할 필요 어릴 때는 막 나 계단 막 몇 칸씩 올라 막 이런 거 했었던 기억 나요. 예. 계단 막 열 칸에서 뛰고 막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친구들끼리. 예. 근데 저는 늘 그래도 겁이 좀 있어서 이런 걸 잘 참여를 안 했던. 예. 자, 사연 보내신 늦은 후회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저는 비비의 범파, 그리고 알파드라이브1의 OMG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6424님이 저녁 먹고 아들 두발 자전거 가르쳐주고 왔는데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겁이 많은지 손대지 말라고 소리소리를 질러대서 귀가 다 아팠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두발 자전거 타기 실패하고 왔어요. 에효 해주셨는데, 저는 그 기억나는 게 그 제가 두발 자전거 처음 탈 때가 아마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밀어버렸어요 저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안나 안나 하다가 아 놓치마 놓치마 하다가 그냥 저를 밀어버렸던.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이렇게 페달질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타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넘어진 이후였나? 한 두세 번 정도 넘어진 이후에 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아 그래 엄마가 잡아줄게 안 놓을게 약간 이러면은 못 느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진짜 그 새들 이렇게 밀면 애들 나는 것 같은 느낌. 예. 5532님이 친한 형이 작은 술집을 오픈해서 축하해주러 다녀왔습니다. 집이랑도 가까운데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안주가 맛있더라고요. 단골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 요런 곳들 하나 집 근처에 있으면 좋죠. 예,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함께 하고요. 저는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그리고 후디의 선샤인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여보세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연금에 대한 안내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갑자기 버디버디 코너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휴대폰 메모장에 키워드 기록해놓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계절마다 들으며 연금 주고 싶은 곡들을 골라봤어요. 계절별 연금송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여보세요님이 계절별 연금송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연금은 사실 저도 뭐 최근에 뭐 때문에 촬영을 갔다 왔는데 조금 알아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보세요님이 보내주신 계절별 연금송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요, 10cm의 봄눈, 그리고 루시의 봄인지 여름인지입니다.

자, 10cm의 봄 눈, 그리고 루시의 봄인지 여름인지 듣고 오셨고요. 요즘 제철 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철 코어는 뭐냐 해주셨는데, 제철 코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뭐 제가 생각하는 제철 코어는 사실 그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제철 코어 같은데, 6월달에 제철이 뭐가 있나? 잘 모르겠네. 예, 제가 여름 제철인 것들은 잘 몰라서, 봄 이럴 때는 도다리, 뭐 쭈꾸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는데, 6월달은 사실 예, 잘 모르겠네요. 요즘 제철? 딘딘 너튜브? 예. 자, 여보세요님의 계절별 연금송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폴킴의 파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폴킴의 파도 듣고 오셨고, 노후나 연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해주셨는데, 뭐 국민연금 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제가 그 국민연금 공단을 갔다 왔어요. 콘텐츠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요즘 뭐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진 않잖아요. 젊은이들한테 막 뭐 내가 못 받는 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국민연금을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못 받는 돈이라고 하니까 아 당연히 못 받는 돈이겠구나 하고, 근데 콘텐츠가 들어와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가서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예, 굉장히 국민연금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들이 있기는 해요. 예, 그렇다고 막 제가 막 100% 국민연금 쪽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잘 잡혀있네, 하지만 후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부정적이지는 또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예, 하기는 했죠. 예, 근데 좀 계속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여보세요님의 계절별 연금송 풀리에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정승원의 눈사람, 그리고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치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축가라도 멋지게 불러주고 싶은데 심각한 음치인 저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글솜씨도 없어 축사를 하기도 그렇고요. 대신 두둑한 축의금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축하 노래가 빠지면 아쉬우니까 친구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플리 만들어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치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제 노래 중에 축가로 부를 만한 게 뭐가 있냐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근데 가끔 그 축가를 가면 저 이나락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나락이 그 나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혼식에서 나락을 하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서 이러면 안 될 거 같은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라로 바꿔요. 그래서 그 나락을 묵음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 앞에만 서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그렇게 따지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 그거 그래도 가끔 축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예. 자, 치치님의 플레이리스트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해서 먼저 들어볼 곡은 그냥 원필의 축가 그리고 노을의 청혼입니다.

자, 그냥 원필의 축가 그리고 노을의 청혼 듣고 오셨고, 결혼식 사회 부탁이랑 축가 부탁 중에 어떤 게 더 부담스럽냐 해주셨는데, 아, 시간적으로는 축가가 편하죠. 근데 사실 저는 사회를 더 추구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축가는 뭔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분위기가 일단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막 그렇게 호응을 할 준비를 하고 오진 않고 좀 격식을 차려서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음향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가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예. 기억에 남는 결혼식 이벤트, 종종 그 방송국 제작진분들의 결혼식을 가면 특히 작가님들 중에 이 버라이어티를 좀 하신 분들은 결혼식에 장치를 많이 넣으세요. 막.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분위기 안 터져요. 예, 그러면 참 민망합니다. 이게 사회 보는 입장에서. 결혼식은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제일 깔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치치님의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풀리에 있는 노래, 멜로망스의 인사,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새바람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하나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어색해지기도 하고 다들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2-3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 내일은 또 어떤 스몰 토크를 할까 고민하면서 듣는 노래를 모아서 적응해야지 어떻게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새바람님이 적응해야지 어떻게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워낙 스케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장소도 달라서 적응력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떠냐 해주셨는데, 뭐 적응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제가 엄청 특출나게 막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예, 그냥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쁘지 않을 정도로 대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과하게 막 어머 막 이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딱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욕먹지 않을 정도. 예. 근데 가끔 그런 거에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게 더 뭔가 진정성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예. 자, 새바람님이 보내주신 적응해야지 어떻게 플리해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빅뱅의 We Belong Together입니다.

자,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빅뱅의 We Belong Together 듣고 오셨고요. 최근에 일방 멤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좀 친해졌냐라고 해주셨는데, 아 사실 아직 저희가 촬영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용진이 형이야 저랑 원래 뭐 옛날부터 좀 친분이 있으니까 좀 친하니까 좀 편하고, 이제

기태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초면이라. 예. 그리고 제가 뭐 사전에 정보를 제가 막 알고 있던 게 없어서 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 생각보다는 금방 좀 편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바람님이 보내주신 적응해야지 어떻게 플리에서 박다의 마크투베 시작의 아이 그리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그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이경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든든하고 고마운 아들 준에게, 우리 아들 준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신병교육대 들어간 후 첫 통화할 때 울먹이던 너의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 애써 웃으며 아들 우니?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많이 울었어. 이후 전방 GOP에서 복무하게 된 걸 알고 어느 계절 하나 편할 수 없는 곳이라 걱정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덧 제대를 코앞에 두고 있구나. 15개월 동안 아이에서 어른으로 잘 성장한 것 같아 대견한 마음이야. 군생활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아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이경환님이 편지였고요. 같이 신청해 주신 옥상달빛의 수고해서 오늘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고 군대에서 처음 통화할 때 울었냐 해주셨는데 저 안 울었어요. 저 안 울고 저희가 그 면회가 있었거든요. 그 신병 교육 때 끝나고 저희 때 생긴 아마 그런 건데 면회가 있었어요. 그 자대 가기 전에 저희가 그리고 2차 훈련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병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포병뿐만 아니라 그냥 2차 교육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소를 두 번을 가야 되는 거니까 훈련소를 5주 갔다가 끝나고 이제 3주를 더해서 이제 8주를 훈련소에 있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1차 끝나고 면회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1분 동안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다 줘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울진 않았고 제일 면회 많이 와주고 편지 써줬던 사람이 누구냐 해주셨는데 제 친구 뭐 일단 부모님이 제일 많이 왔고 그리고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벌구랑 저랑 같이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걔가 진짜 많이 와줬죠. 그래서 고맙죠. 왜냐면 저희가 걔보다 군대를 1년 정도 먼저 갔고 저희 셋이 거의 제일 친한 친구 이런 느낌이어서 걔 혼자 이제 외톨이처럼 있다가 외톨이 아니지 뭐 동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면회를 자주 오다가 이제 걔가 군대 갔을 땐 저희 전역하고 막 저 쇼미더머니 나오고 막 정신 없을 때니까 면회를 자주 못 갔던 그래서 걔가 나는 많이 갔는데 너네는 왜 안 오냐 막 이러면서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는 현서의 춘몽 그리고 PH1 피처링 정지소의 인생영화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이 선재님이 조카들과 저녁 수영하고 들어와서 김치 갈비찜 먹고 이젠 달달한 후식이 땡겨서 냉장고를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저녁에 운동도 했으니까 후식 먹어도 괜찮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게 사실 매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말 뭐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좀 무너지는 뭐 치팅데이란 말도 있잖아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산보의 709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작년에도 이렇게 하늘 색깔이 예뻤던가요? 올 봄부터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그룹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마틸다만의 Dazed and Confused 듣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골라봤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뭐 하셨나요? 저는 5월 내내가 엄청 바빴어요. 올해 1, 2, 3월이 굉장히 한가했고 4월이 적당했고 갑자기 5월에 바빠서 5월 동안 눈, 코, 뜰 새 없이 무진장 일하다가 5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좀 휴식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적당히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슥슥슥 안 바쁘게 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도 역시나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들 읽어보면서 떠드는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사연은 말이죠, 박정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네요. 지난달까지 백수로 지내서 새벽 3시나 돼야 잠을 잤거든요. 5월부터 일하게 돼서 매일매일 피곤한데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휴일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른 부엉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롤러코스터의 습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수로 지내시면서 새벽 3시에 주무신 거면 일찍 주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백수고 어떨 때는 바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백수일 때는 한 6시쯤 자요. 5시, 6시쯤 자요. 막 겨울에 해 늦게 뜨면 계속 깨 있다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민 씨는 좀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오긴 하시지만 그 정도 백수면 나이스 백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5월부터 일하게 됐으니까 이제 한 달쯤 되신 거잖아요. 엄청 오랜 시간 그런 바이오리듬이 새벽 3시에 자는 걸로 맞춰져 있으면 좀 피곤하고 그래도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렇게 SNS 보다가 봤거든요. 잠이 잘 안 오면 눕기 1시간 전에 되게 좋은 꿀이랑 되게 좋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 지인분한테, 저는 잠을 좀 잘 자는 편이라 야, 네 못 자면 이렇게 한번 해봐 했는데 나름 후기가 좋았어요. 야, 그거 괜찮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정민님도 새로운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위해 그렇게 복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포인트는 되게 좋은 마그네슘이어야 된대요. 원물이라나요? 그게 되게 좋은 마그네슘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던 그런 게시물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무서운 습관 위에서 롤러코스터의 습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롤러코스터 음악 좋은 노래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정민님 이 상황에 또 어울리는 제목의 노래인 다시 월요일이라는 노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연주곡 크런치까지 롤러코스터 노래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그리고 다시 월요일, 그리고 크런치까지 듣고 왔습니다. 좋은 습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 새로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차미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지금 밤새서 자기소개서 쓰는 중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원서 쓰던 게 다 날아가서 다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허망하고 기분 나빠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까요? 아, 저도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분을 너무 잘 압니다. 속상한 건 저도 이 기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너무 많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이제 음악 작업 같은 걸 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의 5초에 한 번씩 세이브를 누르거든요. 그 세이브 누를 때 네 번씩 눌러요. 그 거의 그 눈 깜빡거리는 버릇처럼 계속 세이브를 눌러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습관이 있어도 가끔 날려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차미영님께서 이거를 이 마음을 푸는 법은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이거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다시 쓸 때 전에 썼던 것보다 더 잘 쓰면 그때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런 작업인 거잖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작업이고 음악도 그림도 다 작업인데 하면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면서 작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싫지만 다 날아가서 다시 작업하면 그런 오답노트 수정되듯이 조금씩 부분 개선돼서 결국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미영님, 자, 이런 허망하고 나쁜 기분 쉽게 풀 수 없으니 과거의 차미영보다 더 좋은 자소서를 쓰는 차미영이 되면서 이 마음을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두 여아 초등맘이에요. 아이들 영어책 집중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극성엄만 되기 싫고 학원 안 보내는 엄마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학년, 3학년 우리 두 딸과 파이팅하고 싶네요. 데이식스의 해피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윤대진님의 결심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저도 이런 꿈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아이를 가지게 돼서 그 아이가 이렇게 크면 적어도

수능까지는 모르겠지만 중등 교육까지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는 거랑 그 기초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학원 안 보내고 직접 어느 정도까지 영어 교육을 하시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단한 마음 먹으신 거 응원하면서 신청해 주신 데이식스의 해피 들려드리겠고 제가 영어를 막 저도 잘하지는 않는데 영어 공부를 막 할 때 어쨌든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영어 가사를 닥치신 대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걔 중에 쉽고 재밌게 했었던 노래들을 그냥 생각난 김에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한 곡은 원래는 좀비스라는 밴드 음악이에요. The Way I Feel Inside라는 되게 사랑스러운 다정한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뮤지컬 애니메이션 Sing이라는 동물들이 노래 경합을 펼치는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그 고릴라가 부르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 고릴라는 이제 테런 에저튼이라는 킹스맨 배우로도 유명한 그 고릴라가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 제가 옛날에 해석해봤던 그 노래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인 위저라는 밴드의 Hold Me라는 노래 가사가 되게 쉬워서 해석을 그냥 쓱쓱 해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데이식스의 Happy, 테런 에저튼이 부른 The Way I Feel Inside, 그리고 위저의 Hold Me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데이식스의 해피, 그리고 테란 에저튼이 부른 The Way I Feel Inside, 그리고 위저의 Hold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동물들을 연기하신 배우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배우분들이 많아요. 거기 이제 저는 테란 에저튼이 고릴라를 연기했다는 것도 되게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 노래를 되게 잘하는 고슴도치도 나오거든요. 고슴도치는 스칼렛 요한슨 배우가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슴도치도 노래 상당히 잘합니다. 아무튼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추천해드리겠고, 다음 사연을 바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7392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제 회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총 5팀 중 저희 팀은 5등. 네, 꼴등입니다. 크. 그래도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을 만끽한 하루였네요. 오랜만에 안 쓰던 몸을 움직였더니 몸이 쑤셔 잠을 못 이루고 신청곡 보냅니다.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저는 회사를 당겨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는 체육대회 같은 몸 쓰는 단체 생활을 강제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아, 그거를 그때 좀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고 싶어도 뭔가 할 일도 없고 만들어서 하자니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고, 누가 이거를 만들어주면 못 이긴 척 해보고 싶은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부럽네요. 그래도 그 산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뭔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꼴등하신 것만 빼면 보기 좋은 것 같고, 그래도 탁 트인 자연에서 체육대회 즐기셨다니까 부럽네요. 부러운 마음 담아서 신청해 주신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 영화 국가대표인가요? 나왔던 노래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다른 얘기지만, 제가 러브홀릭이라는 밴드를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러브홀릭이라는 밴드의 노래들은 되게 많이들 아시는데, 그 러브홀릭의 노래하시는 지선님의 솔로 앨범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한번 했었어요. 저는 그 지선님 솔로 앨범 이제 내셨을 때 그 발매날 CD 가게 가가지고 CD를 사서 들어봤었거든요. 노래를 워낙 잘하셔서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 앨범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좀 체육대회랑 동떨어졌지만 이렇게 좀 무드가 가라앉아 있는 노래가 있어요. Universe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그냥 생각나는 김에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지선님의 Universe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블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지선의 유니버스 듣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무슨 방송 촬영하면서 이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그 씨름판 이렇게 뒤에 무대에서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재밌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666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네 순찰 돌고 있어요. 밤샘 근무가 힘들지만 편안해 보이는 새벽에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유로웠으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순찰 도시는 일 하시나 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유로웠으면 하시는 거 보니 교대인가 봐요. 그러니까 낮에 하실 때도 주간에 하실 때도 있고 야간에 하실 때도 있고 새벽 시간에 라디오 듣고 음악 듣고 하면 물론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 좋고 해방감이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조용히 상상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이명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40일 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산후조리 중이라 친정에 와 있어요. 밤중 수유 때문에 힘이 드네요. 엄마 되기 참 어렵네요. 집에서 혼자 편히 지내고 있을 남편 생각하면 얄밉기도 하지만 한 달 넘게 떨어져 있다 보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지금 신청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얄밉다고 하시면서 보고 싶다를 신청해 주신 이명주님 부부 사이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40일 된 자제분이면 제가 말을 좀 예쁘게 해야겠네요. 제가 제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뭔가 머릿속으로 되뇌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조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 저는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미운 내 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릿속으로 아기가 네 살이 됐을 때가 제일 힘들구나 좀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조카와 제 친형의 부부와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이제 아기가 네 살쯤 되니까 힘들겠다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정도 자라니까 그나마 살 것 같대요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주

님께서 그 저희 형이 말했던 그 진짜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라고 저는 뭔가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다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신청해 주신 김범수의 보고 싶다. 그리고 저는 보고 싶은 얘기를 하는 노래 중에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약간 신나는 노래입니다. 일본 뮤지션 엠플로가 부른 미스 유라는 곡까지 두곡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그리고 앰플로의 미스 유까지 세상 다른 분위기의 두 번의 미스 유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이민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요즘 요리 만들기에 푹 빠졌네요. 지금은 닭곰탕 만들고 있답니다. 이른 새벽에 출근한 남편, 먹고 출근하라고 만드는 중이에요. 다 만들면 방송이 끝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리하는 거 저도 최근에 취미로 들렸거든요. 근데 요리는 누가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리에 푹 빠졌다는 건 그 새벽에 출근하시는 남편분의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 먹어주는 분의 리액션이 좋으면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닭곰탕 맛있겠다. 아무튼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분 맛있는 닭곰탕도 끓여주시고 남편분은 세금을 두 배로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사연 읽어보니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가져와 보였습니다. 좀 옛날 노래고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O2라는 가수의 자크와 레미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냥 사연 읽다 보니까 괜히 생각이 나서 들려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O2가 부르는 자크와 레미 이야기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 1부부터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온 사연들 읽어보고 신청곡 틀어드리며 떠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김성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자친구와 부산 여행 갑니다. 부산이 고향인 제가 부산에 여행을 간다니 참 기분이 이상해요. 항상 명절 때나 제사 때만 부산에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만나오 올 10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아내와 부산 여행을 간다니 참 설렙니다. 정은지와 서인국 커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을 여행에 간다. 근데 그냥 자기 출생지나 어렸을 때 살던 데 가끔 여행 가지 않나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당일치기 여행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산이 고향이라고 하셨으니까 서울에서 계속 계셨던 것 같고 서울에서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꽤 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결혼하시면서 부산 여행 가시는 거면 살던 동네가 많이 바뀌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가면 제가 기억하는 거 거의 90%는 지금 다 없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씁쓸하면서도 오히려 여행 온 것 같고 좋긴 하더라고요. 뭔가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느낌이 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0월 올리시 결혼 축하드리겠고 가능하시면 결혼하시고 나서 결혼 잘하셨다고 사연 또 보내주시면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신청해주신 정은지와 서인국의 커플 그리고 신청 사연 읽어보니까 또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더 가져와 봤습니다.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이라는 이제 사연 내용과 거꾸로죠. 서울을 이 고향인 사람의 노래를 또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 그리고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5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오산인데요. 이제 경주로 납품하러 가요. 5시간 운전해야 해요. 힘내라고 파이팅 외쳐주세요. 자, 일단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산에서 경주로 납품하는데 5시간 운전이면 뭐 국도를 탄다거나 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길로 가셔야 하나 봐요. 저는 운전할 때 되게 잘 졸음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졸음 쉼터도 되게 자주 들리고 그 졸음껌도 엄청 먹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할 때 잠이 안 온다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가만 생각해보면은 정상인데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아픔 마치시면은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연이 또 있어서 다음 사연 읽어보면은 진도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점점점 고3 점점점 압박감이 엄청나네요. 저도 엄친아가 되고 싶어요.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고3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근데 엄친아가 되고 싶다는 건 소위 말해서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밈이 뭐냐면 우리 엄마 친구네 아들은 다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친구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엄친아가 되시려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3이니까요. 아무튼 하지만 그 압박감 이겨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파이팅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읽어보았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맨 첫 부분이 그 다른 노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되게 신나게 시작하잖아요. 그 되게 신나게 시작하는 다른 노래도 있거든요. 그 노래까지 같이 파이팅 하실 수 있게 골라보았습니다. 그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의 불꽃놀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까지 이렇게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그리고 다이나믹디오의 불꽃놀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였네요.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신태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유소에 진입하려다 보도블럭에 박아서 타이어가 박살났어요. 긴급으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주의가 항상 사고를 부르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진입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빨리 들어가서 보도블럭에 박아가지고 타이어가 빵꾸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기서 보험사 불러서 앉아서 기다릴 때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님께서도 그걸 느끼고 계시다니. 제가 선배입니다.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수리되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이라 금방 수리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속상하시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알리샤 키스가 부른 타임머신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올게요.

알레시키스의 타임머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들을 쯤이면 요즘 보험사 빨리 와가지고 늦은 시간은 이미 공업사로 갔거나 타이어를 바꾸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셨기를 바라며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최지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직업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친구랑 거의 매일매일 애프터클럽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잔잔할 때도 있고 힘낼 때도 있고 늘 좋아요. 항상 일에 쫓겨 늘 잠을 못 자는데 힘낼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요즘은 모니터만 봐도 머리가 아파오네요. 늘 좋은 목소리로 졸음 쫓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술업계 프리랜서 일을 하면 왜 꼭 그 늦은 시간에까지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업무량, 사람이 하루 할 수 있는 업무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참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늦게까지 적어도 한 3시까지는 일을 해야지 뭔가 자꾸 끝나고. 근데 그 또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늦게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프로다운 모습을 일에 녹여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저기 파이팅하는 노래 많이 틀었기 때문에 힘이 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힘이 나는, 좀 부산한 마음이 가라앉는 노래들을 몇 개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쉴 때 들었던 노래인데, 몰트 갈슨?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몰트 갈슨이라는 뮤지션의 랩소디 인 그린이라는 노래예요. 플랜테시아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거고, 식물들을 들으라고 만든 앨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명한 앨범이에요. 그 앨범에 들어있는 랩소디 인 그린이라는 곡과 콜텍스라는 앰비언트 겸 편안한 음악 하시는 분의 에피카스의 스윙이라는 곡, 그리고 가사가 있는 곡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한희정님의 산책이라는 곡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잠깐 쉬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음악 3곡 듣고 올게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몰드 칼슨의 랩소디 인 그린, 그리고 콜텍스의 에피카스 스윙, 또 한희정의 산책,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연은 김수경님 사연이에요. 신랑이랑 어제 오늘 엄청 싸웠네요. 기분 완전 우유. 이렇게 우러단 뜻입니다. 우유. 라디오에 정을 붙여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이랑 싸웠는데 왜 라디오에 정을 붙이시죠?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해하셔서 신랑분이랑 같이 두 분이서 라디오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대부분 뭐 제 개인적인 편견이지만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한 구할은 남자가 잘못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있다가 신랑분께서 미안해 라고 하면 못 이긴 척 받아주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같이 라디오를 애프터클럽을 들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분이 완전 우유 하시다고 하니까 취향이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우울한 기분 좀 풀 수 있는 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은 레드백이라는 아티스트의 What You're Doing To Me 라는 그런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커런트 조이스의 아메리칸 허니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 골라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곡 듣고 와볼게요.

Red Bag의 What You're Doing To Me 그리고 Current Joyce의 아메리카노니 듣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막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부모님께서 이거 라디오 다 듣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동이긴 하지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엄마한테 쓰는 말투도 이런 말투가 아니니까요. 뭔가 사회에 던져진 저를 어머니가 관망하시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라디오에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저에게 보낸 신청곡이라는 의미로 두 곡을 또 골라봤습니다. 한 곡은 저는 되게 의외였던 곡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했었던 곡이 있거든요. 임정희님의 골든 레이디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현대적인 노래인데 어머니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이런 가사를 좋아한다고? 내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그 노래랑 제가 예전에 제이슨 무라즈라는 뮤지션을 한참 좋아할 때 노래 중에 한 곡을 컬러링으로 해둔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너 그 전화할 때 나온 노래 정말 좋더라. 노래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서 그 노래까지 두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노래는 제이슨 브라즈의 제일 유명한 노래죠. I'm Yours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 그리고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 그리고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룹의 사운드 클라우드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하루 제가 들려드린 노래들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앱스클럽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한 주 동안 제게 전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게시판과 앱스클럽 SNS 문자 어디든 잔뜩 남겨주시면 다음 주 방송 때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편안한 음악인 포플레이의 Free Range 연주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송창식의 고래사냥입니다. 주말에 맞아서 속초로 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원한 바다 보면서 이 시기에 먹으면 맛있는 오징어회 드시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특히 오징어 난전이 참 유명하대요. 지난달부터 벌써 제철 오징어회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바가지와 불친절한 대응이 문제가 되어 속초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바가지와 불친절은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징어 난전은 오징어 구먹이가 끝나는 매년 5월 중순 문을 여는데요. 올해부터는 바가지 근절을 위해 가게 입구마다 오징어 가격을 표기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입찰가가 정해지고 그날 시세대로 판매를 하는 거죠. 게다가 난전은 상차림비 없이 운영되어 기분 좋게 오징어회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계절 그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서 또 좋았던 곳이 있으면은 사연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비록 저는 못 가지만 친구들의 사연으로 대리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1부에선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허상필님, 오징어 회 진짜 없어서 못 먹죠.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아내를 꼬셔서 오늘이든 다음 주든 당장 속초로 떠나야겠습니다. 제가 오징어 난정 가서 오징어 회 먹은 거 찡대한테 자랑할게요. 사진 꼭 좀 보내주시고요. 하, 진짜 한번 예전에 먹은 적 있는데 아 오징어 회는 단 거였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입에 막 쩍쩍 붙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진짜. 3989님 오늘 주말이라 이따 아침에 시장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가야 금방 만든 반찬도 사고 싱싱한 채소도 사거든요. 오랜만에 장을 볼 생각에 벌써 기대되네요. 그쵸. 신선한 것들로 장도 보고 보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주전부리 같은 거 하나 사갖고 개인적으로 시장 하면 역시 꽈배기나 호떡 이런 거 하나 꼭 챙겨 드시고요. 하, 너무 좋네요. 김재준님 주말이니까 이불 속에서 휴대폰 보면서 한참을 뒹굴거리고 있어요. 주말에는 무계획이 계획인 거 아시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무 좋네요. 충전이 필요할 땐 집에만 있는 시간 꼭 필요하죠. 네, 충전 풀로 하시고 이따 시간 흘러서 저녁에 해 떨어지면 슬슬 한번 나가보시죠. 재준님도요. 토토의 아프리카,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두 곡 띄워드릴게요.

토토의 아프리카,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듣고 왔습니다. 이경은님, 샌드위치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이른 새벽부터 가게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좋은데요. 다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경은님도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이런 단체 주문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0430님, 징디 오늘은 사촌동생 결혼식이에요. 슬프게도 저는 오늘 출근을 해야 해서 우리 남편이 저 대신 천안에서 대구로 결혼식을 참석하러 갑니다. 결혼 10년 차가 다 되어가니 행사도 대신 참여해주고 좋네요. 오늘 또 다른 첫 출발을 시작하는 사촌동생에게 세상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고 장거리 운전하는 울 남편도 조심히 다녀오길 바랍니다. 참 부부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조사 내가 다 챙길 수 없을 때 확실한 내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네. 양파의 Forever With You, 화이트의 네모의 꿈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342님,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인천에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베트남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네요. 모든 여행이 끝나면 아쉽기 마련이지만 이번 여행이 유난히 아쉽네요. 여행의 좋은 기분을 몸과 마음에 담아서 다음 달 카드값벌로 열심히 출근해야겠죠? 아쉽지만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베트남 여행 추천할게요. 충전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베트남 한 번을 못 가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가면 좀 덥긴 하겠죠?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625님, 주말엔 소파에 누워서 TV 켜두고 OTT 보는 게 최고죠. 금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쭉 달렸더니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월요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오늘까지 즐겨보렵니다. 찡기는 요즘 재밌게 본 OTT 없어요? 저도 성격이 뭐 하나 보면 몰아봐야 돼서 좀 여유 있을 때 챙겨보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거는 조금 되긴 했는데 그 뚜르드 프랑스 다큐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시리즈로 쫙 나오는데 아 그걸 너무 재밌게 본 게 근 몇 년 동안 본 것 중에 그게 최고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성시경의 너에게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인권의 Fun Fun Today.
1: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정혜인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직하고 싶어서 이직할 회사 열심히 서치 중이에요. 제발 지원해둔 곳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직 제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또 이런 소문 나지 않고 들키지 않고 면접까지 좀 잘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혜인님. 얼마나 지금 또 불안하고 여러 마음이 들지.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8375님, 네일 아트 없는 손톱으로는 일상생활 하기가 살짝 부끄러운 여성인데요. 최근에 손톱이 많이 약해졌는지 아트도 벗겨지고 약해진 손톱이 부러졌어요. 이런 손톱으로 다녀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지만 얼른 길러서 여름 네일 받으러 네일샵 가야겠습니다. 손톱 빨리 자라나라고 응원해주세요, 찡디. 저렇게 손톱 네일 아트 통해서 이렇게 만족감이라든지 스트레스 푸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게 또 내 맘대로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예. 손도 빨리 자라서 원하는 그 디자인으로 해서 싹 한번 받아보시죠. 예. 이재은님, 일요일도 자동 눈떠짐 기능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난 김에 동네 산책하고 왔더니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은 원위의 이카로스입니다. 야, 벌써 산책도 끝내신 거예요? 야, 지은님의 자동 눈떠짐 기능은 몇 시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일요일 하루 길게 쓰실 수 있겠네요. 신청곡 원희의 이카로스,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 두 곡 들어볼게요.

원위의 이카루스, 레이디 가가의 배드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김민수님, 산행이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좋아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이네요.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민수님. 예. 동상간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럼 듣고 계시잖아요. 라디오 이렇게 조금 나지막하게 틀어놓고 등산하시는 분들. 예. 야, 그 라디오에 펀펀이 나왔다니 기분이 다 좋네요. 여름이구나님, 오랜만에 아침 근무인데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도 출근하는 우리 친구들 파이팅해요. 야, 여름이구나님은 못 잤어요 하고 힘든 걸 표현하셨지만 뒤에 파이팅해요에 웃음 표시 이모티콘 붙여주셨어요. 힘든 와중에도 뭔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고, 여름이구나님 오늘 힘들어도 파이팅 하시고요. 1973님이 신청한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스페이스A의 Again 두 곡 들어볼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초여름을 더 잘 느끼게 해줄 청량한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박지수님이 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처음 사연 남겨봐요. 사연 소개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전 인공신장실 간호사예요. 환자들이 추위를 너무 타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일합니다. 무더운 날씨 저 같은 청취자들을 위해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아, 또 여기 계신 환자분들은 추위를 많이 타는군요. 아마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유, 우리 지수님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시네요. 진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신청곡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해선 어제에 이어서 초여름을 더 잘 느끼게 해줄 청량한 노래를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그레이.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클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꼭꼭 선곡해.
1: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6월의 첫 일요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요즘 뭐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한데요. 여름의 초입. 초여름엔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름옷 쇼핑하기에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막 흰색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줄어서 조금 큰 걸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여름에는 긴 바지를 잘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도 맨날 입는 것만 입어요. 두 벌밖에 없어서 반바지 반팔티를 조금 사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수박 담을 수 있는 통. 제가 지난 여름에 이 결심을 했는데 그 통이 따로 없어서 집에 있는 통은 다 김치 받았을 때 쓴 통인데 어머니 집에서 아 수박에서 김치향이 너무 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용으로 좀 큰 걸로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팔, 수박통, 반바지 세 개는 구매 예정입니다. 자, 오늘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행 중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초여름을 더 잘 느끼게 해줄 청량한 노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노래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선곡 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7110님,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선곡합니다. 매년 6월이면 5월 소득세 신고 끝나고 사무실 직원들이랑 여행 갑니다.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해운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힐링하고 돌아오는데요. 여름 하면 부산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엔 피서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초여름에 다녀오는 것도 좋아요. 해운대에서 미리 여름을 느끼고 돌아오겠습니다. Everybody come to 해운대. 사람이 많아도 그냥 해운대 바다 여름에 가면은 그냥 내가 휴가의 그 중심에 있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정말 매력이더라고요. 예. 해운대 부럽네요. 사랑인가요 님, 저는 치스비치의 Summer Love 듣고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자꾸만 소개팅에 나가자고 부추겨서 저도 같이 나갔거든요.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5년 정도 연애를 쉬던 저에게도 썸남이 생겼습니다. 이런 건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썸남이 남친이 되고 데이트하다 보면 이번 여름에 같이 바다도 갈 수 있겠죠?

생각하니까 또 떨리네요. 이런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줄 노래 추천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사랑인가요님. 예, 뜨거운 여름에 또 이런 설렘이 있으면은 다른 맛이 있겠죠. 예. 7110 사랑인가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스컬앤하하의 부산바캉스, 치즈비치의 썸머러브 두 곡 들어볼게요.

커렌 하하의 부산 바캉스, 치스비치의 Summer Love 듣고 왔습니다. 여름조아님, 저는 데이브레이크에 살랑 추천합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는 뭔가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이맘때쯤 제 기분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마음이 살랑 들썩이는 이 기분,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됩니다. 다들 이번 여름 더워서 힘들 거라고 하지만 저만큼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름을 기다려볼게요. 다들 살랑이는 여름 되세요. 저는 이 울렁거린다라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아, 이런 기분들 다들 만끽하는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플라워님, 최우리의 숲 선곡합니다. 저는 산이냐 바다냐 하면 무조건 바다예요. 그럼 노래를 왜 숲을 선곡하실 거예요? 바다는 멍하니 바라만 봐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 휴양림에 갔다가 숲의 청량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 얘기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사연도. 아침에 숲에서 맡아본 풀향의 싱그러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번 제주도로 갈 수는 없으니 이젠 저희 동네 산으로 산책 좀 자주 다녀보려고 합니다. 찡기는 산이랑 바다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저는 산이 좋아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는 뭔가 바다 가서 막 그 뜨거운 여름 막 헌팅도 하고 막 이런 욕심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조용하게 있는 게 좀 휴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조아 플라워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데이브레이크의 살랑, 최우리의 숲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살랑, 최우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꿀렁이님, 저는 시스타의 러빙뉴 신청합니다. 여름을 알리는 노래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시스타의 노래죠. 목소리도 가사도 스타일링도 모두 다 여름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라서 자주 들어요. 특히 6월 초에는 시스타의 노래를 들어야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이번 여름엔 통통 튀는 이 노래처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 덜 내는 것도 도전해볼게요. 친구들도 행복만 가득하세요. 아, 여름에 시스타분들 노래 들어야죠. 특히 어디 놀러 갈 때 고속도로에서 이 노래 듣는다? 그냥 어디를 가든 그냥 휴가길이 되는 것 같아요. 꼴렁이님에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펌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 끝곡으로 시스타의 러빙뉴 듣고 3부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I-S-T-A-R. Sister.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우연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 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얼굴이 몰라보게 여의다. 사고로 부모를 여의다. 여의다와 여의다는 발음이 비슷해서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얼굴이 몰라보게 여의다에서 여의다는 몸에 살이 빠져 파리하게 되다,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하고 구체하게 되다 등의 뜻으로 손목이 가늘게 여위다, 형편이 몹시 여위다처럼 쓰입니다. 다음으로 사고로 부모를 여의다에서 여의다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멀리 떠나보내다 등의 뜻으로 형제를 여의다, 의욕마저 여의다처럼 쓰이지요. 정리하면 몸이나 살림이 축나면 여위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여의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 잉해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 4875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버스다. 한 번 놓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찾아오는 버스처럼 사랑도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번 찾아오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실패 없는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친구들에게 모두 공유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제해달라고 말하고 싶고 둘만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을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5973님, 이런 건 돌려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알아들을 겁니다. 나 너랑 단둘이 있고 싶다. 친구들 빼고 둘이서만 데이트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일 겁니다. 할 말은 해야죠. 특히 연인 사이라면은 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싫어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안 하는 거는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박희영님, 어후, 연인 간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한테 모두 공유하는 거는 좀 그런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되갚아주세요. 본인 친구들한테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고 일부러 들켜서 그 기분을 느끼게 해보는 거죠.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싫었던 건데 똑같이 싫어하는 거를 한 번 더 상대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거는 안 좋을 수 있다. 여자친구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지를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해준다면은 고치고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관계가 이어질 거고요. 그래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때 가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의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권태기 아니야 님이에요. 저희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를 하는 커플인데요. 저도 원래는 주말 내내 여자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는 저랑 같이 보내는 게 쉬는 거라면서 주말 데이트하는 걸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2년 넘게 주말 내내 데이트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주말에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서운해하고 걱정할까 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지난주에 여자친구에게 넌지시 주말엔 하루 정도 각자 쉬는 거 어때? 했다가 엄청 서운해하며 권태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이 식은 건 아니지만 주말에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2년이나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틀 내내 주말을 온전히 다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와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루는 온전히 충전을 하고 해야 나는 일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충전은 너랑 같이 있는 것도 충전이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충전이다. 충전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조금 여자친구분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더 지나면은 더 힘들어져요. 연락해요 님이에요. 친구랑 술자리 갔다가 친구의 친한 언니의 남편 일행을 우연히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는데요. 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나는 인권 씨 마음에 드는데 말하는 것도 웃기고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인권 씨에게 자기 어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둘은 마치 그 자리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하면서 웃고 잘 맞는다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거의 소개팅에 나온 사람들인 것 마냥 재밌게 토크를 했는데요. 술자리가 끝날 무렵 친구랑 신나게 대화하던 남자분이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친구 몰래 자기 명함을 주는 겁니다. 꼭 연락 주세요. 연락까지 달라고 하던 그 남자. 분명 제 친구한테 호감 있는 것처럼 굴더니 명함은 저한테 준 게 의아하거든요.

근데 친구한테는 말 못했고 찡디한테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도 사실 그 남자분에게 호감이 있긴 했는데 친구 때문에 나서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친구분 기분 상할 것 같아요. 아마 남자분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 게 진심이었고 진짜였다면 떠보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그 친구분이랑도 연락을 하다가 뜨문뜨문하고 그냥 흐지부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두어 달? 두 달 정도 흐른 뒤에 한번 저 그때 뵀던 누군데 뭐 잘 지내세요?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누구 연락한 사람이 없고 나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이 그때까지도 남아있다면은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친구분 기분 상할 수 있다. 우정의 금이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권택이 아니야 연락해요 님께 사랑 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펀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경서의 고백 연습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서의 고백 연습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썸 맞아요? 님이요. 저는 요즘 썸남 때문에 고민이에요.

즉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썸남은 제 옷 스타일을 보고 아유 그렇게 입지 마세요. 여성스럽고 청순한 스타일로 입어요. 이렇게 자꾸만 참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입든 아직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격을 했죠. 아우 따가워. 수염 기르지 말고 깔끔하게 면도해요. 그랬더니 썸남이 지금 내 개성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허참. 본인이 뭐라고 하는 건 되고 제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 화내는 거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이기적인 썸남 때문에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이 썸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사귀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고 내로남불로 내 기준은 강해서 상대가 내 기준에 대해서 뭐라 하고 건드리는 걸 또 못 참는 이거를 참을 수 있다 하면은 썸이 잘 발전해서 만나는 것도 응원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썸 단계에서 끝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예. 뭐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지만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믿을까요? 말까요? 님이에요. 찡디, 바람나서 헤어졌던 전남친한테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서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찡순아, 다시 만나자. 제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랑 사귈 당시에는 진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다시 만나자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린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술에 취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순아, 보고 싶어. 만나자. 딸꾹.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친이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진짜 어이없고 화도 났는데요. 솔직히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 남자를 다시 한번 믿고 연애를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안 돼요. 돌아가요.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이 남자는 옆에 누가 없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 지금 본인이 외로워서 내가 간절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 만나다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귀면서도 다른 진짜 매력적인 사람 뭐 스쳐 지나가면서 알게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인과의 관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이미 안 좋은 판례가 한번 있잖아요. 이것도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이 남자는 반대합니다. 만나지 마세요. 사연 보내주신 썸 맞아요? 믿을까요 말까요 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을 요청하시면 닉네임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GOD의 헤어짐보다 아픈 그리움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잊었어. 넌 이미 없어. 이제 깨달아서 와보니 넌 벌써 떠났어. 다신 올 수 없는 곳으로 미치겠어.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해. 바보야, 왜 네 맘대로 결정해. 이게 날 사랑해서야. 날 위한 거야. 난 너

0: 행복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소식.

0: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8: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베스 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쇄 어디
1: 인쇄는 워프레스
2: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오
2: 운동할 때도
1: 뉴바오
2: 장 건강에도
1: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좀만 피곤하면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쉬운 단어도 잘 안 떠올라서 더듬게 되고 아 머리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휴일에 가족끼리 초성 퀴즈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뇌신경 전문가들이 뇌훈련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콕 집어서 권했다고 하는데요. 자, 게임 삼아 종종 할 때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초성만 써 있는 거 보고 저도 지금 이제 바로 해보는 거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초성만 보고 동물 이름 맞추기. 자, 가능한 한 빨리. 이것도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대신 세 글자씩 가볼게요. 비읍, 이응, 니을. 병아리. 자, 두 번째 키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쌍기읔. 그리고 리을. 아이고, 코끼리. 자, 세 번째 이응, 니을, 미음. 이 우람이 울라라라. 이거 뭐야? 오라오라오라무타. 아! 세 번째 모르겠어. 이응, 리을, 미음. 자, 그러면 일단 첫 곡 듣고 와서 바로 수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몇 개 맞추셨나요? 김영철의 파워 FM. 아, 이응, 리을, 미음. 뭐지? 고민 중인 김영철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키욕. 그리고 2026년 6월 7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자, 오, 일단 여러분 병아리 그리고 그죠 비읍 이응 리을 키읔 쌍기읔 리을 코끼리 아 딱 좋은데 와 이응 리을 미음이 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아 얼룩말 하셨어요. 얼룩말 여기 진짜 난이도가 좀 있었죠 확실히. 이게 유명 병원의 뇌신경센터에서 중간중간 난이도 조절을 해가면서 뇌훈련에 좋은 초성 퀴즈를 정리한 건데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혹시 두루미인가요? 두루미 그 다음에 시읒 티귿 쌍기읍 선토끼 아 이게 야구르면서 재밌잖아요. 아 얼룩말 너무 아쉬워. 전 진짜 아는 형님도 이제 예능에서 우리가 초성 퀴즈도 하고 라디오를 매일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대본 온 거를 보니까 저도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단어 막 막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초성 퀴즈는 한 번씩 심심하면 서로 친구들끼리 주고받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뇌 훈련을 위해서 우리 뇌를 계속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70, 80이 되어도 그죠 젊은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자 일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인요레터 그리고 철바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깨떨이쇼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도 있습니다. 철파임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겟 상품 철파임으로 텐션 충전 흥 충전하고 건강도 충전하라고 올인원 땡땡제 보내드릴게요. 자, 두 글자는 우리 막내 작가 여보수현 나의 수수수수파수현 임수현 작가와 함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영 야 발음이 다들 이응 이응이 좀 많네요. 길게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영 자리를 바꿔서 내가 수연 수연은 영철 자리 하나 둘 셋 양 여러분 쉽죠? 어리런 땡땡제 이응 이응입니다. 초성이 때 들었어요. 이응 이응 밑에도 이응 이응 정답 아시겠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권리하는 무료. 자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요. 3, 4부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뉴 코너입니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일단 줄여서 나진고 일단 뭐 아직 가제입니다. 자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데이 브레이크의

0: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우리 승우가 컴백을 했어요. 이렇게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춰볼게요. 두 분 다 은근 수다쟁이들 아시죠? 셋이서 또 오디오가 꽤 물릴 것 같죠? 자,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인요레터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로 드려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요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6월 7일이죠. 67 67 67, 이게 무슨 숫자인가 싶으신가요? 외국에서 이 숫자만 나오면 젠지들이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 별 리액션 할 게 없는, 뭐 그저 그럴 때도 67 재밌을 때도 67 뭐 한다고 저도 배웠는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 좀 약간 뭐 헐 뭐 이런 느낌인가요? 67, 그래서 이거 왜 어떤 의미로, 의미가 없대요. 67, 야, 그럼 난 한국에서 그거 만들까? 67 누가 하면 9 10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발음으로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재밌어서가 아니라 굳이 6, 7, 8, 9, 10. 아, 나 이런 게 유행이 될지도 몰랐어요, 진짜. 아, 근데 요즘 이것처럼 유행이 정말 너무 또 빨라서 유행했는지도 몰랐던 유행들 진짜 많지 않아요? 나는 거의 두 쪽구가 마지막이고 그런 유행은 아직도 하는데 럭키비키 요즘 안 하지? 아니 이거 작년쯤 아닌가? 한 2년 됐나? 한 솔직히 한때 럭키비키 다 하지 않았어요? 어, 나 차 안 막혀가지고 어, 럭키비키 그때 온 동네가 전 세계가 아시아가 럭키비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우리끼리 그래도 저 서로 좀 알려주자고요. 6, 7 그래서 오늘 주제가 9, 10 요즘 꽂혀있는 유행.

8784번님이 꽂혔어요. 이 목소리에 꽂혔어요. 요즘 쇼폼을 보다 보면 아 영상 속 내레이션은 다 얘가 읽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꽂혔어요. 이 목소리에 꽂혔어요. 아닌가 이음 아닌가? 나인 텐. 처음엔 뭐야 듣기 싫어 했는데 어느새 중독돼서 요즘 제가 따라하고 있네요. 성대모사 장인 철없지도 이 목소리 흉내내서 영상 하나 올려주세요.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신청합니다. 8784번이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거 저기 음악 잠깐 그 배경음악 깔릴 때 작가 동생 알려줬잖아요. 오빠 6, 7 올린 거나 6, 7 6, 7 약간 떨어진다면서요. 아 따라할 거 너무 많고 꽂혔어요. 이 목소리에 꽂혔어요. 어떤 음악이지? 이 음악 아니야? 연습할게요. 아이 미치겠네. 나도 저 성대모사 누구 하나 바꿔야 해야 돼. 나 너무 진짜 옛날 거야 다. 25년째 당당다라당당 잉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 우리 이성우님이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철파엠에 올라온 릴스를 보고 꽂혀서 듣고 있었는데 요즘에 지치고 병든 나에서 그걸 딱 잘라서 나의 고생하는 모습을 올리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철없지 텐션을 보면 지치는 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철없지도 지치는 순간들 있겠죠?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신청합니다. 성우씨 저 똑같아요. 나도 지치죠. 그래서 항상 내 기분을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빨리 사우나를 해서 기분을 좀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깅 30-40분 뛰면서 또 기분을 올리고 때로는 또 맥주 한잔 하고 치맥 먹으면서 기분 끌어올리고 매 순간이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디오 2시간 오면 링거 맞은 것처럼 또 방송이 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성우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기분 처지는 걸 잘 파악을 하고 목욕, 음악 듣기, 뭐 조깅하기, 자전거 타기, 운동하기 이런 거 하나 딱 루틴 만들어 놓으세요. 성우 지치고 병들지 마. 3597 유행의 속도에 따라가기엔 너무 벅차요. 유유유 두쫑구가 유행이다가 나랑 비슷한데 버터떡으로 바뀌더니 뭐 호박 인절미가 반짝 유행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던데 전 유행에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품절 대란이었던 두쫑구도 구하기 쉽고 남들이 좋다 별로다 다 평가해주고 난 뒤에 즐기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즐길 수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네요. 노래는 송대관의 유행가 신청합니다. 3597번이 그런 거 있죠. 예, 드라마 지금 뭐 다 이거 지금 요새 유행하는 볼 때 저 혼자 한 몇 년 있다고 보고 나의 아저씨 몇 년 있다 보고 미스터 선샤인 뒤늦게 보고 그래 유행 다 따라가면 진짜 아까 우리 이성우 씨처럼 진짜 유행에 따라가다가 지치고 병든 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또 할 거 본인이 원하면 또 하고 아닌 거는 좀 지나고 나서 하는 나름의 맛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요즘 꽂히는 유행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사연 봤습니다. 자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8784번님이 신청한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듣고 올게요.

차오차오 델리 스파이스 8784번님의 신청곡 듣고 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롱레터 만나봐야죠.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임서경님의 사연입니다.

사랑꾼인 척 하는 저희 남편을 고발하고 싶어요. 철없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은 밖에만 나가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만 보고 자꾸 이렇게 들러붙어요. 톡 프로필에 매번 저랑 둘이 찍은 사진만 올려놓고요. 아내와 사귄 지 땡땡일 디데이 표시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전 톡 프로필에 커플 사진을 안 해놓냐고 막 투정까지 부립니다. 밖에서 누구랑 대화를 하든 우리 아내가를 남발하고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뛰어와서 누가 내 여자를 힘들게 해! 어? 라며 막 소리를 쳐요. 이렇게만 들으면 둘도 없는 사랑꾼이라 결국 남편 자랑하려고 하는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말만 이렇게 하지 막상 집에서 뭘 도와줘야 할지 눈치도 없고 혼자서 책만 보고 마사지기 하고 잠만 자고 깨어있으면 너튜브 짧으느라 정신없네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처가인 본인 모습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철업디가 봤을 땐 어떤가요? 보여주기식 맞죠?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말뿐인 남편이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남편아 정말 말만 하고 뭐해? 노래는 K-윌의 말해 뭐해 신청합니다. 저도 석영씨, 임석영씨 사연 보면서 좀 찔리는 게 예숙이 누나가 말하는 딱 저의 모습이에요. 아, 우리 영철이 진짜 뭐 이렇게 할 줄 몰라. 약간 저 이렇게 보면 약간 막내 같은 것도 있고. 남편분 혹시 막내인가요? 근데 아까 막 우리 저기 누가 내 여자를 힘들게 나 이거는 좀 멋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순간에 좀 바뀌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 말하지 말고 실천을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그 뭐 형일지 동생일지 모르겠지만 이 DNA들이 남자 DNA들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어떤 진짜 벼락을 맞는 것처럼 두둥 한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라디오에 사연 한번 보낸 거 뭐 이런 게 조금씩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먼 훗날을 기대 한번 해보시고 예, 남편이 또 장점은 많네요. 귀여워. 선물 챙겨드리고 우리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듣고 싶어 하셨죠. 서경 씨 남편분이랑 같이 들으시고요. 자 잠시 후 철파엠 떠리 상굴 만나는 개떠리쇼 오늘 이구동성 퀴즈 올인온 땡땡제 영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맞춰주시고 전 잠시 후 들어갈게요. 민망해서 마칠게요. Stay trained, don't go anywhere.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로요.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 쇼. 오늘 준비된 겟 상품은요, 철파이므로 텐션 충전, 흥 충전하고 건강도 충전하라고 올인원 영양제.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은 영양이었죠.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 오늘 주제가 내 인생의 불금, 내 인생이 영화라면 지금 나오는 음악은?으로 받아봤습니다. 아, 저는 그냥 보아 넘버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막 라디오에서 우리 동시간대 뭐 1등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나 나중에 막 라디오 전체 딱 1등 해가지고 첫곡 보아 넘버원 딱 하면서 그냥, 아 그냥 진짜 이렇게 건방지게 딱 한 3분만 앉아있어 볼게 이렇게. 자, 첫 곡 알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냥, 아니 나 그냥 막 넘버원이 뭔가 저한테는 그래요. 약간 1등을 아직 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뭐 삶에 있어서 최고가, 그러니까 항상 최고가 아니어도 내 마음만큼은 1등이 되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 보아가 You Still My Number 그 검지 쫙 올릴 때 약간 전율이 있어. 제가 그때 왜냐면 보아 그 오리콘 차트 1등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거든요. 방송

친구에서 보내줘가지고 그때 보아랑 같이 인터뷰하고 하여튼 그때 공연장에서 봤어. 넘버원한 거 그걸 봐가지고 저한테 자꾸 인생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부금처럼. 그럼 우리 찰가루들은 오, 내 인생에 부금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영화예요. 막 그 음악 뭐가 흐를까. 3468번님이 김주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 책도 읽고 운동도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있네요. 잠들 때마다 드는 공허함으로 사랑으로 잡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3468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방송용으로는 보아 넘버원이었고 내 주제가가 내가 이거네. 나 이거 약간 그 김주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예전에 혼자 사는 프로그램 할 때 나 이거 쓱 화면에 흘렀어. 막 왜냐면 내가 그때 공부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결국 사랑이 없으니까 아 내가 진짜 어떤 그 예능에서 영상으로 흘렀던 기억이 난다. 이것도 제 주제가네요. 3468번님 감사합니다. 수빈님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아 엄마한테 듣던 이야기 잔소리 꾸짖음 함께 웃고 울던 그때의 순간들에 엄마가 너 같은 딸 낳아봐 하셨는데 제가 지금 딱 엄마가 돼서 그 배로 겪고 있습니다. 엄마가 손주들 보시면서 하는 짓이 저랑 똑같다면 미소를 지으시네요. 와 여러분 엄마가 딸에게 이거 진짜 명곡이죠. 이거 조회수가 거의 뭐 몇 천만 넘었을걸요. 수연이랑 양희쌤 주고받는 그 장면 한번 보셨죠. 진짜 다 댓글들 다 눈물 받았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딱 아이 낳은 우리 엄마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이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그지 내 딸을 보면서 그래 이 또 노래 명곡이고 아 이 자체가 진짜 부금이다. 1004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전업주부로 15년을 살다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학교 급식실에 취업했어요. 와 3년간 열일 하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집 근처 복지관에 취직했네요. 벌써 4년 차인데 어르신들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신감 뿜뿜 채우고 있네요. 와 이거 완전 1004번님 공부하다 보면 자격증 욕심 생기죠. 나도 이게 옛날에 시험 같은 거 안 치다가 약간 이러다 시험 중독되겠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결과물이 딱 나오니까 또 성취감이 생기고 또 새로운 도전하고 야, 또 다른 자격증도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제 오,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자리 이미 잡으셨고 어르신들한테 딱 이쁨 받고 자신감 뿜뿜. 이게 일이 또 생기면서 일이 주는 나의 자신감 무시 못하죠. 압류 압류 잘 알고 있죠. 1004번님 날다 캬, 오리 날다 그렇지 마치 날개를 단 듯 하루하루 시작하시고 0630번님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계획대로 흘러간 것보다 예상 밖의 일들이 더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네요.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이분이 인생은 지금이야. 다같이 여러분 아모르 파티. 그렇죠. 아 인생은 지금이야. Now죠. Now.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끝입니다. 가끔 뭐 미래를 준비도 하죠. 근데 아 뭐 내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도 이 인생은 지금 오늘 라디오 생방송 할 때 이 라디오 7시부터 9시가 4시간이라는 거 저도 깨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오롯이 뭐 2시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라디오 관련한 문자 또 검색도 해요. 검색도 하고 막 기사 검색 단어 이런 것도 검색하는데 가끔 이제 깨톡이 와요. 라디오 듣는다고. 주로 라디오 듣는 걸 문자를 해주죠. 저도 뭐 문자 보는 거 빼고는 뭐 오롯이 2시간을 이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은 지금이야 여러분 하셨죠? 은주님은 SG워너비의 한여름날의 꿈.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이번에 여름휴가로 딸이 해외여행을 가재요. 여권 발급받으려고 여권 사진 찍으러 가는 길입니다. 올 여름엔 오랜 꿈을 이룰 것 같은 마음에 벌써 하늘을 날고 있네요. 아, 나 여행지에서 엄마랑 딸 여행 온 거 보면 이제 엄마 생각 많이 나가지고 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저기 엄마 하고 싶은 거 해줘. 그러면 엄마들 막 다 쓰러져. 아우 오늘도 말차를 근데 여행지에서 만났는데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한데 우리 엄마도 말차를 때 안 좋아하는데 우리 계속 먹자고 했더니 막 그 딸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따님의 마음은 난 알 것 같은 거야. 엄마가 안 먹어봐서 먹게 해주고 싶은데 와 내가 뭉클해가지고 그 어머님 우리 은주님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한다기보다 엄마한테 내가 경험해봐서 좋은 거라고 자꾸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적당한 타협선에 그래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좀 해주고 딸도 신나야지. 이 그 가운데가 보이잖아요, 그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유 재밌겠다. 근데 어쨌든 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세요. 김성희님 라라랜드 OST인 Another Day of Sun. 우연히 1년 반 정도 사귄 전남친을 마주쳤어요. 이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오랜만이네 보기 좋다 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돌아서는데 다시 만날 건 아니지만 혹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영화 주인공인 느낌이었어요. 우리 철가루들 약간 막 내가 준비도 못해 찌질하고 이게 아니라 굳이 아까 이거 그 전 남친 전 여친을 골목에서 아니면 길가에서 굳이 이렇게 쓱 만나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영화 같다. 영화 라라랜드 볼 때 Another Day of Sun 이 자체도 진짜 막 뮤지컬 같잖아요. 막 Another Day of Sun 팍팍 차 뒤에서 막 흘리다는데 부럽다. 나는 이렇게 막 전 남친 전 여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부럽니 나는 한번씩. 부러워서요. 박현숙님과 하나 볼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올해 반백살을 맞이했는데 드디어 제 짝꿍을 만나 결혼했어요. 정처 없이 나라만 다니다 이제야 쉴 곳을 찾아 발 딛고 내려와서 고른 숨을 쉬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철없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현숙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시작을 너무 스토리 같아. 김주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걸 쫙 하고 나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나 정엽 씨한테 꼭 부탁해야지. 이거 왜 이제야 이거 좀 불러주면 안 되냐고. 진짜 이 노래 너무 딱이다. 딱 우리한테 지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Where have you been? 물어봐야지 꼭. 지금까지 내 인생의 브금, 내 인생이 영화라면 지금 나오는 음악은 주제로 철가루의 인생 브금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선물로 올인원 영양제 받으실 주인공은요. 야 우리 아까 수빈이 엄마가 딸에게 그쵸?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십니다. 3468 그리고 두구두구 김성희님 라라랜드 OST 어떻게 그 전남친에 딱 와주십니까? 그리고 왜 이제야 왔니 우리 박현숙님 이렇게 네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일요일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이어갈게요. 자 노래는 선미의 우리 오늘 다 주인공 같은 사연이었잖아요. 주인공 노래 듣고 올게요.

조각조각 따따따 조각조각 한 가지씩 모아봅시다. 1월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 순사 코너 조각 퀴즈. 철거리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요. 푸짐한 선물 받아가는 그런 코너예요. 게시판에 남겨주신 박땡땡님의 제보 사연은요. 잠을 잘못 잤는지 어깨랑 목이 결려서 오랜만에 부항을 떴어요. 효과가 있는지 덕분에 팔도 이렇게 휙휙 돌리고 목도 잘 움직였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제 등을 보고 피자 한 판이냐며 놀려요. 유유유. 나 알 것 같다 여러분, 그죠?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읽어드릴 건데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가는 주어들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 완성해 봅시다. 먼저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 따위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 오, 땡이스 메이커. 자, 옆에 있어야지 이분이. 자, 두 번째가 비, 눈 따위가 억세게 마구 쏟아지다. 땡 붙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왔죠?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장치 땡봇. 여기까지 하나만 하면 돼요. 경기미녀 닐리리아와 태평가 따위의 후렴구에 나오는 소리 땡나노. 했어. 땡땡똥니. 네. 그래. 피자. 땡땡땡땡 피자. 요거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지금 우르락 적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채널을 들으셨거나 한 글자가 애매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네 단어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 따위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 땡이스 메이커. 비, 눈 따위가 억세게 마구 쏟아진다. 이게 막 땡 붙다.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장치 땡봇. 경기미녀 닐리리아. 태평가 따위의 후렴구에 나오는 소리 땡나노. 자, 땡이 들어갈 조각들 이어지셨나요? 네 글자 단어를 빨리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물론 선착순은 아니지만 첫 번째 글자 핸드송 엄정화의 땡스티벌 듣고 올까요?

엄정화의 땡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합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 따위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 땡 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비 눈 따위가 억세게 마구 쏟아지다 땡붙다는 퍼붓다.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 땡봇은 로봇. 자, 마지막 경기 미니언 일리리아와 태평가 따위의 후렴구에 나오는 소리 땡나노는 니나노. 철가루 박땡땡 씨의 아내가 부황 뜬 박땡땡 씨 그 등을 보고 오 이거 피자 한 판이라고 했죠. 뭐야 페퍼로니야. 그거 이런 부황 뜬 거 보고 페퍼로니 느낌 생각하신 분들 다 있죠. 저도 그거 생각하니까 아 재밌었습니다. 페퍼로니 보내주신 분들 우리 철가루들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변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0: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0: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0: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우야호!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에서 만나요.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예요.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함께하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어떨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평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0: 청년 고용률이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불안의 시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가치 증명 강박의 시대이기도 한데요. 최근 화제였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불안하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아마 많은 청년들이 공감했을 텐데요. 드라마 주인공은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응원해준 인물 덕분에 스스로 믿고 나아갈 수 있었죠. 산업인력공단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0: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1: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1920번님이 취미로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이 너무 파이팅 넘치는 극 이들이라 살짝 부담스럽네요. 운동보다 응원에 더 기가 빨리는 느낌인데요. 아, 근데 저도 소문자 이는 되니까 잘 적응해서 팔 힘도 체력도 키워볼게요. 아, 요거는 또 파이팅이 없으면은 그죠. 뭔가 좀 조용히 하는 정적인 스포츠가 확실히 아니죠. 저도 촬영차 해봤고 제 전전전 매니저가 뭐 이거 장그랬었는데 그게 또 올라가다 한번 팔 저기 발목 쪽이 그 발등 쪽에 뭐 다쳐가지고 약간 좀 무섭더라고 저는. 그리고 저 딱 봐도 저는 팔이 힘도 없고 못해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은 안 되던 곳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아, 어쨌든 우리 1920번님 진짜 다치지만 말고 즐기면서 재밌게 잘 하시고,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뉴 코너입니다.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우리 승우 씨가 드디어 컴백 했습니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

0: 핸드폰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뿌르뿌르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따로 있나 상담하기 나름이지 요즘 고민. 안녕하세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한 달간 숙변처럼 묵은 고민부터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소소한 고민까지 모든 고민 대환영합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오픈합니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모든 걱정, 근심, 고민을 싹 다 해결해줄 철파인 비공씨 야매, 야매 너희들은 야매 야매 상담가 두 분을 모십니다.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훈 돌아온 우리의 막내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와.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예,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라며 지금 이 함성
1: 예, 700명
0: 그리웠죠?
2: 네. 700명 확실히 네. 공연장을 많이 네. 다니셔서 아시네요. 네.
0: 저는 진짜 처음 이제 왔을 때 딱 그 지금 한 700명 하는 게 왜 제 스타일이라면 되게 웃긴 얘기를 하나 쳤어요. 너무 재밌으시다 했더니 그렇다면 플러스 3점? 이러는데 본인 점수를 얘기했는데 너무 우리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 두 분은 나 지금 네. 만난 적 있나? 약간 뭔가 좀 개그 스타일도 맞을 것 같고 아, 두 분이 개그맨도 아닌데
2: 왜 음악 스타일을 먼저 얘기하지 그래요. 개그 스타일을
1: 뭐든 하나 예. 맞는 걸로 맞춰가는 예. 걸로
0: 네. 만난 적은 있어요?
2: 뭐 오가면 저희
1: 예,
2: 많이
1: 온웨어 가면 페스티벌 예. 현장이나 뭐 네. 여기저기서 많이 서로 인사하고 예, 팬이기도 하고요.
0: 어, 서로의 아, 존재는 알죠.
2: 당연하죠. 아, 데이브레이크 아, 싫어하는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1: 가끔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딘가
2: 그래요?
1: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죠. 찾습니다 제가. 네,
2: 저도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뭐 알려주세요. 그럼
0: 싫어하진 않아도 뭐 굳이 뭐 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2: 뭐 소란이나 뭐
1: 아, 영배 한번 찾아서 아, 제가
2: 네. 소란이나 뭐 10cm 정도 놀라.
0: 시작부터 네. 아이고 시작부터 배 아파 죽겠네 진짜.
2: 아이고 하나도 안 아파 보이시는데.
0: 아유 아니야.
1: 너무 속편해 보는 보이시는 거 아니야?
2: 아직도 습관성 네. 리액션 증후군이 있으신
0: 거. 제작진이 세 코너 한다고 세 코너에 이 두 사람이 조합이 어떠냐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2: 아,
1: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0: 진짜 제가 영상을 네.
2: 그때, 맨 입으로 진짜
0: 그때 네. 했던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얼마나 오바를 했는지. 네. 아, 아니 우리 코너 이렇게 하다가 길어지겠는데요.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되고 기분 체크해야 되고
2: 서로 헐뜯으려고
0: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제 철파에 수많은 코너가 있는데 의외로 고민 상담 코너가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본격 고민 상담소 코너를 열어봤습니다. 철가루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을 듣고 자

0: 강원 승우 씨가 이제 쪼잘쪼잘 수다를 떠면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고민에 어울리는 처방송. 요거 딱 선곡해주시면 됩니다. 딱 요 두 개의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1: 아, 아 그럼요. 너무 좋죠.
0: 고민 상담의 고민송. 네. 네. 네. 하나라도 짜치거나 이렇게 부족하면 안 돼요.
2: 성수동 오은영입니다, 제가. 네.
3: 성수동 오은영.
0: 네. 여기는 어디죠? 자, 우리 별명 하나 바꿉니다.
3: 저 연희동 강영욱으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가죠.
2: 아, 조련 느낌인가요? 네. 아,
0: 그렇지.
2: 훈련 느낌.
0: 훈련 느낌으로. 네. 아,
3: 자. 안 돼, 오지 마.
0: 그런 사연 보내면 안 돼요. 자, 성수동 오은영 대 그다음에 연희동 네.
3: 강영욱으로 하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이 이제 곡이 또 이 고민에 어울리는 어떤 노래가 또 초방송이 될지 철파임의 우리 임실 왕자. 임실의 치즈 유명한 거 알죠?
3: 네, 피자, 치즈.
0: 네, 임실, 네. 고향 임실. 오~ 임실에서 네. 왕자님이었는지 거기도 증거 자료를 좀 첨부하세요.
2: 치즈 수죠. 네. 네. 네.
0: 그래서 곽상윤 PD가 거침없이 뽑아드릴 거예요. 두 분 중에 어떤 곡을 갈지. 네네. 자, 저희가라도 일요일 게시판에 고민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성수동 오은영, 뭐 여리동 강영욱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고민 상담을 좀 잘 해주는 편이에요? 두 분은?
3: 거의 인간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도 가끔 몇십 년 만에 야, 나 고민 있는데 하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0: 나 이 코너 너무 아까 사짜 같아 애들.
3: 가짜.
0: 아니야. 네. 그렇진 않아요.
3: 네. 네. 아, 고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이라서 아,
0: 사실 리스너 네.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장원 씨도 리스너 느낌이 있고
2: 그쵸.
0: 그 어떤 편안하게 좀 약간 회우소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아유, 뭔가 약간 좀 뱉어내게 되는 어떤 느낌.
3: 그래서
0: 쏟아내는 느낌.
3: 그 고민들을 사실 잘 해결해 준다기보다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잘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 자기 얘기를 쉽게 좀 털어놓지 않나.
2: 들어주시는 네. 스타일이시구나.
0: 이 코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눈치를 채신 게 사실 우리는 고민 상담 좀 해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2: 그러니까요.
0: 해결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이란 사실 들어주는 거다. 고단수구나. 공감하고
3: 들어주고 공감하고 맞아. 나누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뭐
0: 그렇죠.
2: 사실은 말씀 원래 입술 앵두 같으신 분들이 되게 말 많이 하시는데 와
3: 앵두까지 나왔네요. 예. 네.
0: 입술이 좀 두툼하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네.
3: 외국산 네. 앵두인가요? 계량 앵두 전 같은 약간
2: 필러는 네. 없죠.
3: 아유 다행입니다. 예. 없습니다.
0: 근데 승우는 사실 이제 서른이죠.
2: 네네.
0: 서른인데 저는 거의 25살 때부터 봤는데
2: 그렇죠. 그렇죠. 예.
0: 승우에게는 몸에 할머니가 있거든요.
3: 아 진짜요?
2: 그 할아버지도 천안에 아니고 염색체가 달라진다.
0: 아니 왜냐하면 약간 예. 그 할아버지라는 것도 다른 할아버지는 좀 약간 됐다 그럴 것 같고
2: 그렇죠. 그렇죠.
0: 푸근한 어떤 진짜 상담을 되게 잘해줘요.
2: 네. 사실 저는 근데 사석에서는 약간 그 제가 성수동 오은영이라고 했지만 좀 흑화 버전이에요. 좀 약간 친구들이 혼날까봐 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0: 우리 또 냉정하게 또 직원도 네. 하니까. 네.
2: 아 뭐 연애 상담이다 만약에 이러면 헤어져라.
3: 아니 연애 상담은 좀 단호하게 해줘야 돼.
2: 아 그래요?
0: 네. 네. 약간 또 티인가요 아니면은?
2: 이제 티죠. 네.
0: 아 그러면 잠깐 방송용이시군요.
2: 그죠.
0: 방송에서만 이렇게 따뜻함과 예,
3: 다소 갔어. 예,
2: 제가 얼굴 대면 안 하는 사람들한테 좀 친절해요.
0: 네. 야, 이 코너 재밌겠는데요, 그렇다면. 네. 자, 나름 이제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늘 출연받더니 나진고가 되네요. 나진고.
2: 나진고 좋은데요?
0: 첫 번째 고민 사연을 가볼 텐데 첫 상담은 우리 제작진들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첫 코너니까지 고민 상담이 안 왔어요. 그러면 장훈 씨가 한번 네. 잘 한번 읽어 볼까요?
3: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철파엠 작가 이땡땡입니다. 코너가 잘 되려면 코너 이름이 확 박혀야 하잖아요. 일단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이른바 나진고라고 지었지만 좀 더 좋은 코너 제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후보로 나왔던 게 제잘제잘, 조잘조잘, 주절주절, 쑥덕쑥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다 떨면서 고민을 해결한다는 이미지와 어울려서 생각해봤습니다. 코너지기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0: 아 좋습니다. 야 코너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정하고 네네. 들어가죠.
2: 네.
3: 지금 일단 나진고라고 하십니다.
0: 어때요 우리 장훈 씨?
3: 나진고 약간 고등학생 교 같은 느낌도 있고,
2: 네. 나진고.
3: 그 나진고 뭐 나쁘진 않은데.
0: 진짜 나주고등학교, 네. 나진고등학교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3: 나진고 몇 기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좋은데? 한데.
0: 네. 아 낮은 거 우리 그래. 그러네요.

0: 근데 일기 사연이니까.
1: 네. 그러네요. 일기네요.
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0: 읽으면서 바로 생각을 했다고요.
2: 대단하죠.
0: 네. 네.
2: 아니 라진고를 딱 읽는 순간 라진고 고진감래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0: 고진감래.
1: 끝말잇기인가요?
2: 고민은 진지하게 감동의 라디오.
1: 오.
2: 이렇게 고진감래.
1: 그냥 사행시 하신 거 아니에요?
2: 웃겨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고.
0: 이 정도면 전날 대본을 받은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고민은 진지하게.
2: 왠지 어제 만드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있네요.
0: 잠깐만. 고민은 진지하게 감동은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이거 버텨보면 될 것 같은데.
2: 낮은 것도 좋고.
0: 낮은 것도 좋고. 네. 아니 승우 씨는 어때요? 막 아까 제잘제잘 후보가 있었대요. 조잘조잘.
1: 제잘제잘 조잘조잘 주저주저 쑥덕쑥덕 이거 4개요. 전 낮은 고가 좋네요.
0: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1: 그러니까요.
0: 벌써 해결이 된다고요. 저는 근데 아까 저만의 생각이 드는데 그 시그널을 깔고 하는데 저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따로 있나 상담하기 나름이지 요즘 고민.
2: 근데 아까 그 약간 현숙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따로
1: 이거
2: 있나
1: 하려고 괜히
0: 상담하기 나름이지 요즘 고민. 안녕하세요 두 상담소 저기 성수동 오은영 선생님 연희동 강영욱 씨를 모시고 이렇게 코너 자체를 이렇게 너무 길죠.
1: 아니야 아니야 오프닝에 좀 모자르셨던 거죠 노래가.
2: 그렇네요.
1: 원래 같은 곡 두 번 예약한 사람들 있어요 노래방 가도.
0: 기초대사랑처럼 저 노래 대사량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불러줘야 그렇죠. 되는데 오늘 조금 모자란 감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까 나 사실 나름 진지한 뭐였지 아까 우리 고민 상담소 이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이름은 짓고 생각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0: 오히려
1: 그냥 막 의미 부여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너무 후보가 많아지고
2: 이름을 짓고 나중에 의미 부여를
1: 그죠 그게 나아요.
2: 이 코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0: 귀찮아서 막 그러신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좋다 이거예요.
1: 너무 좋다.
0: 자 그러면 제잘제잘 조잘조잘 좀 너무 뻔하기도 한 거.
2: 낮은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낮은 거. 아까 그 아이디어가 좀 좋았어요. 낮은 거 일기 사연입니다.
1: 맞아요.
0: 다음 주부터 일기고 매주자
2: 주차철에 이렇게 2주차 3주차 때마다 바뀌는 거죠.
0: 그렇죠. 좋았어요.
1: 그러면... 저희가 잘하면 또 유명해지겠죠. 낮은 거가.
2: 낮은 거. 낮은 거.
0: 낮은 거. 낮은 거. 자 그럼 고민을 그럼 일단 좀 듣고 두 분이 내린 처방송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처방송인지 먼저 장원 씨.
2: 아 저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행운을
0: 빌어줘요. 와 이 노래. 오.
2: 어쨌든
0: 이유는요?
1: 너무 좋아.
2: 코너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단추고. 잘 되려면 무조건 약간의 행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이 코너의 행운을 가득 담아서.
2: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0: 사실 이제 코너 지기가 두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또 두 분에게도 약간 뭐가 달려 있습니다.
2: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빕니다 행운을.
0: 자리를 못 잡으면. 저는 진짜 어디 가서 제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2: 그렇죠. 한 3기쯤에서 괜히 끝날 수도 있고.
0: 자리를 한 3, 4기쯤 헤매면 여러분 유승우 씨랑 김장훈 씨 하는 거 보셨죠?
2: 이건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0: 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코너 이렇게 없어진 적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럼 저는 장원이 형 탓이라 그럴래요?
0: 그래요.
2: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1: 진짜요?
2: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자신감이 좀 오나요? 페퍼톤스랑은 관계는 어때요?
2: 페퍼톤스의 그 이장원 씨라고 저랑 동명의 친구 있어요. 그 친구랑 또 라디오 같이 오래 했었고 친하죠. 페퍼톤스랑은
0: 투장원.
2: 그때 장원 대 장원이랑 코너를 했었었어요 예전에.
0: 장원 대
1: 재밌겠다.
0: 장원 씨를 불러서 장원 대 장원 한번 더.
2: 한번 오라고 하세요.
0: 장원을 뽑는 거죠.
1: 아니, 조승우 씨 불러서 그냥.
0: 절대 안 줘요.
2: 다 부르죠 그냥.
0: 자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자 좋고요. 그러면 승우 씨가 픽한 노래는 뭘까요?
1: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제가 내린 처방송은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마입니다.
0: 너 깊생.
2: 오늘 이런 분위기구나. 줄임말로
0: 낮은 거 너 깊생.
2: 행빌.
1: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저희가 잘하면은 낮은 고라는 이름이 또 좋아집니다.
2: 그렇죠.
1: 제가 또 스타쉽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나올 때 이게 맞아?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끼리 투표를 하거든요.
0: 타이틀곡 가지고도
1: 가수 이미 데뷔한 가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들끼리 아 이번 그룹 신인 나올 건데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몬스타엑스 어때? 우수소녀 어때? 뭐 했는데 아유 왜 그 잘생긴

0: 형들 친구 데려다가 왜 그렇게 만드냐 했는데 어. 좋아지더라고요 부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 이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렇게 될 테니까 너무 이제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2: 아니 근데 잠깐 올라왔어. 우리 낮은 거로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예 코너가 너

0: 이게 약간 좀
1: 너깁생 약간 프랑스 브랜드 같죠.
2: 네네.
3: 그러네 그러네.
1: 너깁생 너깁생
3: 로랭 같기도 그래요. 하고. 예.
1: 아, 자 우리 두 곡은 이제 아까 행빌 행운을 빌어요 페퍼톤스라 네. 김광석 너깁생 이렇게 이제 두 곡을 이제 우리가 뽑아 오셨는데.
2: 네네.
1: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임실왕자 PD가 두 분의 초방송 중 어떤 노래를 뽑았을지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냈어도 맞춰주셔야죠. 임실왕자와 마음 통한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 전에 그러면 노래를 하나 듣고 올 거예요. 여러분 네. 문자 주는 동안 고민엔 이 노래죠. 고민하지 마 이효리 Hey girl, hey girl, hey girl, you go girl. Hey girl, hey

0: 이효리 유고걸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임실 왕자의 선택 일명 임왕손. 이 코너가 나중부터
1: 다 줄이네 그냥.
2: 아니, 다 줄여.
0: 안 줄이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살다가 김광석 씨 노래 너깁생을 줄여 본 적이 없잖아. 아,
1: 그러니까요. 아,
2: 너깁생 좋네요.
0: 너깁생. 네. 우리 임왕선 씨의 자 임실 왕자의 선택. 그 사람 이름도 아닌데 이름처럼 됐어요. 예. 임실 왕자 PD님, 자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뽑힐 것 같아요?
3: 양보하죠 제가.
0: 아, 너깁생이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0: 아, 네. 어,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의 선택은?
1: 아, 왕자님.
0: 아, 잠깐만.
1: 왕자님.
0: 아, 잠깐만. 아니야, 이것만.
2: 님이 너무 센스 있으시다.
0: 피디님 이것만 네. 물어볼게요. 진짜 정해놨어요? 아니면 우리 얘기 듣고 아, 너깁생이 나간다고? 아, 행운을 빌어줘.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4: 아, 예. 정해놨습니다. 오~
1: 아 저도 유제품 안 좋아해요. 아 금방 또, 상해 치즈.
2: 아 임실이 그렇게 좋은 동네예요.
0: 야 너무 한 4단계 뛴 삐침 아니에요? 어제 중요한 거.

0: 저럼 저도 유제품 안 좋아해요. 지금 듣는 분들은 왜 갑자기 유제품? 아 임신.
1: 전 좋아합니다.
2: 네. 네. 아 참.
0: 아니 아까 그게 좀 반영이 됐나요? 그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코너가 사실 행운의 어떤 운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게 좀 반영이 됐나요?
3: 아 그것도 있고. 네. 너깊생을 듣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네. 별로 깊이 생각 안 했던.
0: 아~ 너깊생이 오히려.
2: 아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요?
0: 그러니까 아니 너깊생 자체가 그래 너무 깊게 생각을 해. 행운의 길을 들으면 되지. 야 우리 노래 선곡 되게 잘해가 되니까.
2: 왜 이렇게 쿨하세요? 임실분들이 그런가? 아,
1: 그래서 그 맛이 깊더라고요.
0: 진하죠. 네.
1: 그럼요.
0: 아, 참. 자 그렇다면 노래는 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노래 듣게 됐고요. 선물 받을 철거루들. 선곡표에 올려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4부에 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생활 정보.
4: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인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 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윤정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찰가루들의 고민을 나름 진지하게 해결해 주는, 자, 오늘 코너 이름이 정해졌죠. 네. 나진고였죠. 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자, 이제 드디어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름도 정해졌고요. 그죠? 나진고.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자, 그러면 고민 상담 코너인데 두 분의 얘기도 좀 궁금한 게, 두 분은 고민이 있나요? 요즘 가장 큰 고민.
2: 고민이라기보다 저희 다음 달에 이제 단독 공연, 매년 여름마다 하는 썸머 매드니스랑 공연이 있는데
1: 딱 데이브레이크 대부분 딱 그날.
2: 이 공연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또.
1: 근데 단독 공연은 그동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2: 그러니까 매년 여름마다 저희가 여름마다 썸머 매드니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십몇 년째 하고 있는
1: 그래요?
2: 브랜드 공연인데
1: 매년 이걸, 고민이에요?
2: 예, 매년 이렇게 새로운 이제 컨셉으로 좀 해야 되니까 좀 안 보여드린 모습도 보여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멤버들끼리 요즘에 이런저런 막 의견들이 많고 막 그렇습니다.
1: 가수들은 노래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 여러 번 무대에서 부르겠지만
3: 네네.
2: 그렇죠.
1: 공연 컨셉은 또 매번 바뀌어야 되겠네요.
3: 맞아요.
2: 예, 사실 뭐 그 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럿이서 좀 고민을 나눌 수 있다.
1: 지금 근데 뭐 고민이 다 해결됐어요?
2: 아유, 그 고민은 아직도? 예. 계속 올해 또 뭔가 미흡한 거는 내년에 또 보완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아,
3: 좋은 고민이네요.
2: 그렇죠.
1: 승우의 고민은 지금 제대한 지 딱 몇 달 됐죠?
3: 제대한 지 두 달 아닌가? 세 달 됐네요. 오, 네. 이제 세 달 됐네?
2: 우와.
1: 이제 그런 거 까먹고. 예. 이제.
3: 저 그것도 까마득하다. 예.
1: 예. 아무튼. 야, 이 스튜디오 앉아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2년 전?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사회 적응을 아직도 못했나?
2: 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지금.
1: 와, 진짜 너무.
2: 예. 아니 온갖 말 다 줄이고 지금.
3: 사적 아직 못해가지고. 라디오는 그래도 오래 했어서 그런지 그리고 영철이 형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낯설진 않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는데.

0: 오히려 친구들이랑 일상을 보내거나 이럴 때 어? 내가 왜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약간 군인처럼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 자식이. 친구들한테
1: 제대로네 제대로.
2: 아직
0: 이렇게 사족이만아 약간 속으로
2: 숨을 또 그런 고민이 있군요. 네. 네, 저는 문득 그 생각했거든요. 뭐 가수인데 야 노래가 늘었다 음악적으로 더 늘었다가 아니라 개그가 더 는 것 같은 거예요. 방송도 더 잘하고
1: 좋다.
2: 입담이 입담이 줄지 않아요.
0: 감사합니다. 예.
2: 자 어쨌든 아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고민을 살짝 이제 기본으로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고민을 여러분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0: 맞아요.
2: 근데 어때요 지금 콘서트 고민 얘기인데 하나 해결 안 됐죠?
1: 네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밖으로 매일 내뱉어요, 그래 매일 집에 가면서도 혼자서도 내뱉고 네.
2: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툭 나올 수 있으니까
1: 제 낮은 고야 사연 한번 보내겠습니다.
2: 보내주세요. 네 우리 소개 안 해야지. 철가루들의 다양한 사연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아 살면서 A를 할까 B를 할까.
1: 지금 멜로디 작곡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2: 잠깐만 이 노래를 지금 모른다고요?
1: 그 노래는 아는데 네. 저는 그 건반 갖다 주세요. 제가 그걸 칠게요. 네, 각자 자기 메인 악기로.
2: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A를 할까 B를 할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진짜 고민될 때가 많잖아요.
1: 네.
2: 그 시간을 저희가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장훈 씨랑 승우 씨가 밸런스 고민 사연을 3초 안에 동시에 대답해 주실 거예요. 철가루 분들. 자, 두 분이 과연 다섯 개 중 몇 개의 답을 동시에 외칠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마친 철가루들에게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한 줄 고민들을 가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죠?
0: 네. 네.
2: 자, 초식에 주세요. 자, 오늘의 점심 메뉴 추천은 돈가스 대 제육볶음. 하나 둘 셋.
0: 제육볶음.
2: 아, 대청소를 해야 돼. 제일 먼저 할 건 옷장 정리. 아니야, 냉장고 정리. 하나 둘 셋.
0: 냉장고 옷장. 정리.
2: 이 코너 왜 했지? 세 번째 고민은 아닌데 주말에는 집콕. 아니야 집밥. 집콕 집밥. 하나 둘 셋.
0: 집콕.
2: 오, 맞았어?
1: 예. Yeah.
2: 첫 데이트 때 영화 로맨틱 코미디 로코 공포 로코 공포 하나 둘 셋
0: 공포.
2: 오, 휴가 때 내가 돈을 더 투자하는 건 숙소 음식 숙소 음식 하나 둘 셋
1: 음식.
2: 오, 와, 자 yeah. 결국 오늘 세 개?
1: 네.
0: 그러니까요.
2: 세 개가 통했습니다.
0: 네. 대기만성형인가 보다. 네, 우리가
1: 처음 두 개에서 네. 딱 서로 간을 보고.
2: 야, 그러면 세 개를 맞힌 철가루들 중에서 몇 분 봐서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전매추가 아 이게 돈가스 제육볶음이
1: 이거는 진짜 고르기 힘든.
0: 그죠.
1: 네, 남자들의 사실... 소울푸드라.
0: 그죠.
2: 돈가스 제육볶음 막 하나가 뭐였죠?
1: 국밥.
0: 사실 국밥. 순대국밥 네. 있었으면 그쵸. 저는 순대국밥인데.
1: 네. 저도.
0: 아 그래요?
1: 순대국밥 1등.
2: 나도 순대국밥.
0: 아, 순대국밥. 잘 맞네요. 네.
1: 그렇네요. 네.
2: 근데 돈가스 제육볶음 좀 나뉠 거예요. 오늘
1: 제육볶음을 어제 먹어서 그래요.
0: 아
1: 저는.
0: 진짜요?
1: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네.
2: 아니 대청소할 때 이것도 좀 나뉘긴 했어요. 누가 냉장고 정리였어요?
0: 제가 냉장고 정리였어요.
2: 아 이건 좀 애매하다 또.
0: 아 그렇죠. 마침 좀 유통기한 끝나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아른데서 골랐던 것 같아요.
2: 냉털 가끔 하세요? 냉장고 털기?
0: 그죠. 저는 집에서 웬만하면 해먹어가지고.
1: 오 요리 좋아하시는구나. 네,
0: 좋아한다기보다 생존형인데요. 그래서
2: 장훈 씨도 음식하는 거 좋아해요?
1: 저는 요리 엄청 좋아해요.
0: 어 진짜요?
1: 네. 요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냉장고 정리를 왜 안 골랐냐면 냉장고 항상 정리돼 있어요.
0: 아 그래서. 진짜로?
1: 식자재에서 야채는 어디 있고 탁탁탁탁 있어요.
2: 이야 네. 그 정도로.
1: 네. 옷장은 엉망인데.
2: 네. 우리 고기도 엉망이고.
1: 네.
0: 아 진짜요?
2: 승훈의 옷장은?
0: 저는 옷장은 뭐 나름대로 돼 있는데 뭐 옷은 안 상하잖아요 일단. 냉장고 상하니까 빨리빨리 버려. 양파 냄새나요.
1: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요. 그래서.
2: 아니야 맞아. 잠깐만 수가 얘기하니까 옷이 상하진 않은데
1: 해져요. 오래 놓으면
2: 아니, 색다르죠. 2, 3년 지난 옷 보면 약간 진짜 유통기한 지난 것처럼
1: 그렇죠.
2: 이거 못 입겠어.
1: 약간 사갔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약간
2: 자기 혼자 느끼는 찝찝함. 예,
1: 그리고 옷에 약간 힘도 좀 없어지고
0: 아, 그러긴 하죠. 예,
1: 빳빳함이 좀 덜해지고
2: 분무기 좀 뿌려요.
1: 아 뿌리긴 하는데 네. 정리를 옷장 정리 잘 안 하니까
2: 그렇지. 예. 이렇게 두 분이 안 맞다가 영화는 야 나는 진짜 로코 할 줄 알았는데 승우.
0: 아 그래요?

0: 로코 쪽 아니에요?
1: 첫인상이 강렬해야 됩니다.
2: 그렇죠. 첫 데이트이기 때문에.
1: 그리고 조금 속이 검해 보일 수 있지만 뭐 가벼운 스킨십도 있으면
0: 아! 그러니까.
1: 그쵸, 그쵸. 네.
0: 안기니까.
1: 예, 뭔가 확 친밀감이 들 수 있거든요.
2: 로맨틱 코미디는 나랑 찍으면 되지.
1: 그죠.
2: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렇죠.
0: 아, 저 웃음 좀 봐봐. 네.
2: 공포를 보고 로맨틱 코미디를 나가면서 나와 찍자.
1: 맞아요.
2: 뭐 이런 거죠.
1: 일단 강렬하게 주고 로맨틱 코미디는 한 세네 번째 데이트 때 봐도 괜찮아요.
0: 맞아요. 아, 그래요.
3: 그래서 안 봐도 돼 사실.
1: 많이 친밀해졌을 네. 때.
0: 어, 네. 아, 근데 휴가 때 내가 돈을 더 투자하는 거는 아, 두 분 역시 요리를 좋아하니까.
1: 네.
0: 아까 냉장고 정리도
2: 좋아하니까. 예.
0: 아까 냉장고 정리 안 돼 있지만.
1: 뭐. 네.
0: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죠, 승우는?
1: 저는 그래도 된장찌개 제일 잘 끓이는 것 같아요.
0: 오, 장호는 자신 있는 음식?
2: 저는 탕수육.
0: 어. 탕수육 집에서 한다고요?
2: 네. 탕수육으로 요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뒷정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이긴 한데 요리 자체는 저는 탕수육은 집에서 해 드실만 하다.
0: 네,
2: 생각보다.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죠, 뭐.
0: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두 분의 픽이 궁금한 분들 여러분 다양한 선택지들을 일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소개되시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방 일단 노래 듣고 다음 고민 사연 이어갈게요.

0: 슈퍼주니어 해피 요리왕 듣고 왔고요. 와 오늘 정말 진짜 요리왕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1: 진짜요.
0: 우리 김장원 씨. 네.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우리 철파엠의 야매 상담가. 자 오늘 나진고 코너가 생겼습니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고민 사연 해결하러 가볼게요. 이번엔 유승우 씨가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7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33살 김땡땡입니다. 지금 회사가 월급도 괜찮고 뭐 하는 일도 나쁘지 않고 부모님도 만족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저는요 사실 어릴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긴 한데 안 하자니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게 데뷔하는 뮤지컬 배우들도 있다는 얘기에 좀 솔깃한데요. 안정적인 현재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도전해볼까요?
0: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지한 고민입니다.
2: 그러게요. 그러네요. 진짜 진고네 진고.
0: 진고.
2: 네.
0: 꿈과 현실이잖아요. 네. 와 이게 아니 회사 월급도 괜찮아. 부모님도 좋고 자기도 다 괜찮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나이도 고민. 아 늦게 이거 어떡하지 이건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승우 씨는 사실 데뷔한 지 한 10년 그쵸. 넘었죠?
2: 데뷔한 지 14년 차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16?
2: 그때 예 16.
3: 와 너무 부럽다.
2: 예, 이때 네. 시작했죠.
0: 그 어린 나이 때는 집에서는 어땠어요? 가족들 부모님들.
2: 예,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라 좀 이럴 시기에 제가 아버지 콧대를 납작하게 둘러버릴 정도로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았으니까.
3: 그렇네 그렇네.

0: 진짜 운이 좋았고 그 잘못하면 자칫하면 되게 과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저한테 엄청 예,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예,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해줬죠.
1: 방황할 틈도 없었네요.
0: 예, 예,
2: 그렇네.
0: 그렇죠, 그렇죠.
1: 장훈 씨는 부럽다. 원래 꿈이었어요?
2: 저는 음악.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려고 몰래 이제 집 나가서 막 공연하고 몰래 뭐 음악하고 그랬는데
1: 전형적인 이제 레퍼토리 네. 몰래
2: 그때 이제 헤비메탈 하겠다고
0: 아 진짜요?
2: 기타 메고 머리 이렇게 막 기르고 그랬었다가
1: 머리 길렀었어요?
2: 그러니까 기를 순 없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까지는 머리를 좀 길렀었어요.
0: 아 진짜요?
2: 근데 아버님이 엄청 반대하셔갖고 아버님이 부신 기타가 3대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승훈 씨처럼 인정받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20대 초중반까지 제가 음악으로 돈을 벌고 제가 벌은 돈이에요. 식사하러 가시죠. 뭐 그렇게 해서 용돈도 좀 드리고 그때부터 조금 이게 돈이 되는구나 뭐 이런 약간
1: 야, 되게 중요한 예. 키워드다. 인정을 그쵸. 빨리 받느냐 조금 이제 늦게
2: 맞아요.
1: 받느냐 이 오늘 사연 주신 분도
2: 맞아요,
1: 이
2: 맞습니다.
1: 꿈이 저도 막 하라고 하고 싶으면서도
0: 월급이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1: 그러니까. 막 함부로 못해요.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노래와 함께 이제 고민 해결을 처방송을 해볼게요. 먼저 승훈 씨는요? 승훈 씨 누구 노래죠?
0: 네, 저의 처방송은 김광진의 진심이라는 곡입니다. 일단 그 저는 요즘 같이 미디어가 많은 시대에 그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행운 같고 일단 저도 뭐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막 그만두라는 말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광진 선배님이 연예계 대표적으로 투잡러셨잖아요.
2: 아, 그렇죠.
1: 와, 이렇게 그, 깊은 뜻이 그렇죠.
0: 진짜 예, 회사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명곡을 내신 분이시잖아요.
2: 둘 다 너무 잘 됐죠.
0: 그죠. 둘 다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고 물론 뮤지컬 배우의 특성상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네. 일단은 뭐 너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뭐 연기하는 예, 아무튼 미디어가 본인 안에 흘러넘친다는 거는
1: 예. 바로 관두지 말고 하면서 그쵸. 여러 방안이 있을 거예요.
2: 너무 두 마리 도끼 잡아보자.
0: 예, 그래 예. 누가 하나만 하고 삽니까 요즘에.
1: 자 그렇다면은 장원 씨 처방송은요? 너무 높게 잡았어요.
2: 여기요. 아 저는 겨울왕국 OST에서 Into the Unknown을 골라왔는데 저는 승우 씨와 반대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예, 어차피 달리겠구만. 인생이 어차피 우리는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죽기 전에 내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거 해볼 걸, 할 걸, 할 걸 이런 후회들이 안 남는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철없는 제 고민 상담일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한번 미지의 세계로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1: 평범하게 회사 생활 월급 괜찮고 부모님 네. 많죠. 다 좋아요. 하지만
2: 잘된 이제 뮤지션이나 잘된 아티스트들 보면은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진짜 멋진 스토리로 본인의 인생 스토리로 남지 않을까. 지금 선택을
0: 따뜻하다.
2: 하셨다면 후회 없이 한번 질러 보시는 것도.
1: 그래요. 사연 주신 분 가슴이 뛰는 쪽으로 네. 김땡땡님 네네. 오늘 두 분 다 얘기 들어보고 네네. 그만두지 않고 하면 사는 방법도 있고 뭐 과감하게 한번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0: 그래서. 근데 저는 꼭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찍먹이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솔직히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예술을
2: 그렇죠. 그건 그렇죠.
0: 자기 재능을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 강점도 알고
2: 좋아하는 거를 무조건 잘할 수는 없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 제 생각에 네.
2: 검증을 좀 받고 그래서 승우 씨 말대로 두 개를 조금 하시다가 한쪽이 괜찮다 싶을 그죠. 때 제가
0: 그죠. 글로 가야죠. 네.
1: 그치 그치
2: 그렇게 하나를 딱 놓으시는 게
0: 그럼 인투 디 언노는 3개월 후에 들으시죠 왕자님.
2: 아 일단 들으면서 하세요. 들으면서 네. 저 고민하세요.
1: 아 왜 왜 그 자신감이 떨어진 톤이죠? 아, 네? 들으시면서 고민하세요.
2: 아니야 인투 디 언노는 좀 들으시면서
1: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처방송을 들어봤는데 임실 왕자 우리 PD가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임왕선이라고 알죠 코너 속의 코너 코코너 코코너. 자 어떤 곡을 골랐을지 임실왕자가 골랐을지 여러분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몇 분 뽑아다 선물 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임실왕자 PD님 준비되셨죠? 자, 임실왕자의 선택 이망선. 자, 우리 상윤 PD, 곽상윤 PD가 고른 마지막 처방서군요.
3: 아, 진짜 확 고소해지네.
4: 아, 팝송 안 좋아하시는구나.
3: 진짜
4: 팝송을 안 좋아하시네.
3: 진짜 확 땡기네.
2: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김광진 씨의 진심이 처방송이 선택이 됐죠.
3: 그렇죠. 예.
2: 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아, 저 PD 팝송 안 좋아하시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4: 실망이네.
2: 지금 뭐 실망이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임실 왕자, 우리 이 곡을 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 일단 3개월 뒤에 들으시는 게 저도 좋고.
4: 왜 하필 또 3개월이에요?
3: 맥을 정확히 짚으시네. 임실 분들이 성격 좋아요.
5: 제가 겨울왕국을 안 보기도 했고.
3: 그죠.
2: 자, 그러면 임실 왕자와 텔레파시가 통한 철가루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랜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곡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두 분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코너
4: 낮은 거 좋은데요?
2: 낮은 거 괜찮아요?
3: 네. 그러니까요.
4: 저쪽에서 다닐래요.
2: 낮은 거 다니실래요? 네. 저희들이 오늘 마라톤 회의를 좀 해보도록
4: 교복
2: 하겠습니다.
4: 교복
2: 있나요? 진짜 교복 입고 할까 이 코너?
4: 낮은 거 교복. 네. 준비해 주시면.
3: 대단하신데요, 형. 네. 생각보다. 그럴까지. 네.
2: 자, 우리 네. 성수동 오은영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6: 네, 저는요. 일단 라디오라는 매체 그 고민 상담소는 치트키입니다.
4: 맞습니다.
6: 그러니까 사연을 받고 막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이게 취향 저격이고.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장원영님한테도 많이 까불었는데 저를 이렇게 철저히

0: 무시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네. 너무너무 인상적이라서 너무 너무 편했고
1: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손을 사려라고 그러겠어.
2: 오며 가며 종종 뵀는데 네. 아,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 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쭉쭉 가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와 다음 주부터는 긴장 빡해겠구나.
1: 긴장 안 하고 오셨죠.
2: 아 생각보다 선곡에 굉장히 진심이고 네. 자기 거 아, 선곡 안 됐을 때 임시를 한 도시를 아주 그냥 네. 네. 그렇게
1: 뭐 저기 지면 유제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유 또 고르면 또 아유 아까 또 뭐라고 또 임시를 좋아하고.
0: 예예예. 네. 예. 아무튼 너무 너무 편했습니다. 형님. 네.
2: 저도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1: 네.
2: 네. 예, 고민 상담 진짜 치트키 같고 연애 상담, 고민 상담 이런 거 그렇죠. 좋은 거 많이 보내주시면 최대한 어떻게 많이 들어드리고 어. 많이 공감하는 쪽으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1: 네. 말씀 제일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네. 아 이 코너 너무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만나죠. 우리 끝에서 함께할까요? 오늘 하루
2: 오픈업
1: 지칠 때는
0: 치어업
1: 영철이랑
2: 장원이랑
0: 승우는
1: 이제 샤라.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오.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100%

0: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설 때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 덕에 기운이 나고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반갑게 마중을 해주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잖아요.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한 주를 준비하는 오늘, 지난 날을 어떻게 보내주는 게 기분 좋은 배웅일까요? 모르긴 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멋질 텐데요. 여기서 최선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행복을 위한 소소하지만 마음 편한 노력은 아닐까요?